0: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article. 지금부터 news coverage 시작합니다. Ray, what's the title?
1: The title is Walk This Way.
0: 이쪽으로 오세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걸으세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의적인 타이틀이네요. Walk This Way, 이쪽으로 아니면은 Walk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걸으세요.
1: Famous song by Aerosmith
0: oh,
1: and
0: really?
1: Run DMC in the 80s.
0: Ah,
1: I can't believe
0: okay.
1: we're not playing that.
0: Oh, well, we have a song to do with walking, but not quite that one.
1: There is a song called Walk This Way.
0: Yes, yes. Well, I guess our listeners can maybe listen
1: yeah,
0: to it later.
1: Yeah, look it up.
0: Yep. 자, 그래요. 자, 이번 글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잔시 더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살려서 쓴 산책을 즐기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ay, let's start reading.
1: Fall is prime walking season. The cooling air, the changing colors. I have made a vow to take a good, substantial walk every day until hibernation season kicks in. Sometimes I have to be creative to get myself out the door, so I've come up with some go-to themes for my walks. For example, the rage walk. The other day, I was irked after I had been on hold with the IRS for over an hour and laced up my sneakers. After I stomped around for a while, I eventually got distracted by my neighbor's dahlias and found my anger had subsided. I make a point to take walks to savor happy feelings as well. On the recent news from my mom that her cancer is in remission, I took a peaceful, meandering morning stroll in a park near my house and listened to the birds sing.
0: 가을은 선선해진 공기와 다채로운 색깔의 단풍 등 산책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나는 동면기가 시작될 때까지, 즉 겨울이 시작될 때까지 매일 제대로 알찬 산책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산책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골 테마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노 해소 산책, The Rage Walk. 얼마 전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1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짜증이 나서 결국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한동안 쿵쿵거리면서 걷다가 결국은 이웃집의 달리아 꽃에 시선이 쏠릴 때쯤 화가 가라앉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도 산책을 나가는데 최근 어머니의 암 치료에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집 근처 공원을 평화롭게 거닐며 새들의 지저귐을 들었습니다.
2: When I first read this, and I just saw the title, The Rage Walk,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like an

0: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걷기, 즉 산책의 효용과 실생활에서 산책 기회를 매 순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들려주는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글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산책은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교류의 수단이기도 한다는데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And if you're seeking connection, a walk is a low-key way to put yourself out there and meet people. I found that if someone has a dog or a young child, it's particularly easy to strike up a chat. When I encounter a pup, I might ask, "Is your dog usually this beautifully behaved?" Inevitably, the reply will be, "God, no," followed by a tale of mayhem. I found that toddlers crave power and respect. Greeting them with sir or madam and a slight bow often thrills them. Or I might ask the child's opinion on what I should have for my next meal. Chicken nuggets or pizza are the front runners.
0: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싶을 때 산책은 부담 없이 다가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박한 방법이 됩니다. 내 경험상 누군가 강아지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을 경우 대화를 시작하기가 특히 쉬웠는데 강아지를 만났을 때는 이 강아지 평소에도 이렇게 얌전해요? 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그 뒤에는 그 개가 저지른 온갖 소동 이야기가 이어지곤 합니다. 또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걸음마를 갓댄 아이들의 경우 권위와 존경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 혹은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다음 식사로 뭘 먹을지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보통 치킨 너겟과 피자가 단골 답변으로 나옵니다. Alright.
1: This is the weirdest part we're gonna read in this. I got some major issues with this part.
0: I didn't know that toddlers craved power and respect. But anyway, when you when you want to seek connection, walking is a low-key way to put yourself out there.
1: Yeah, and meet people, which is usually when we say meet people, it's like you're going to become friends or start dating somebody. So, but like if you put yourself out there, it just means to take a chance and try new things, even if that might feel uncomfortable. Like maybe posting things online or making a YouTube channel, something like that, or just going out, I don't know, and trying to make friends, right? That's putting yourself out there. In this case, like she's saying, go for a walk and put yourself out there to meet people. She's clearly talking about strangers. Does it just mean have a chat? Because like, what are you making friends with people who have dogs? It's a really weird thing. And then like talking to people's kids, like some people might like it, but like
0: Some people don't.
1: some people really don't. And like maybe for a woman, I guess, and she's like an older woman, I think, so she has like a teenage daughter, maybe that's okay, but like I'm not gonna do that. I'm not gonna go to a park and start like talking to kids. Like this is a very weird suggestion, I
0: Yeah,
1: think.
0: I think it's a specific experience that this writer had, and maybe they're generalizing a little bit, but I don't know.
1: I think it's weird.
0: Putting yourself out there라는 거는요, 자신을 어떤 기회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Put yourself out there.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산책하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뭐될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갑자기 산책하는데 막 말을 걸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즘 세상에는. 예. 그래서 뭐다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요 취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필자는 그럽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산책을 가라.
1: But just in general, like put yourself out there. Like nowadays, it can be like an online thing, right? Like you can make videos of yourself, and maybe you do something creative, so you're showing your art or your writing or your music, and people may or may not like it. So you have to. I think that's the idea of putting yourself out there because you're trying to get some attention or make some connections, and it can be scary because you might get rejected, or like you move to a new town, so or you go to a new school, How do you put yourself out there? You
0: Right.
1: might try to join a club, join clubs, or go up to people. Hey, I'm Ray. I'm new. You know, do you want to have lunch together? Like, because some people are like, get away from me, right? Like, so that's putting yourself out, taking chances to do something new.
0: Alright, 그 다음에 이제 strike up a conversation도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여기서 권장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자, 그 다음에 front runner가 뭘까요?
1: Front runners, the top choices for something. So in this case, what do I have for dinner? Pizza or chicken nuggets? Those are the front runners. Like, and I agree with that's a great idea. I have both together often. It's a very good idea. Or like in an election, for example, or who's going to win the championship in a sporting league? Who are the front runners? Who are the teams most likely? Who are the candidates most likely to win or get a promotion? Who are the front runners? Who are the people that are probably going to get picked? It's either one or two or three of them.
0: If you actually look at the word, it says front and then runner. So it's the person running at the front.
1: Yeah.
0: 이게 선두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ront runner가 한 단어인데 가운데 hyphen으로 연결된 front hyphen runner고요. 이 선두주자가 우리 뭐 어떤 선거를 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지금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은 아이들에게 대화를 걸어가지고 점심 때 뭐 먹는 거 좋아해? 아니면 여기서 분위기상 약간 존댓말로 하는 것처럼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로 애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가 피자랑 치킨 너겟이래요. 자, 그때 chicken nuggets and pizza are the front runner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택지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산책은 또한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통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I love that walking is accessible for all ages, and I find I can extract more information from my teenager on a long ramble. And indeed, there is research suggesting communication is easier when you're walking side by side with little eye contact rather than face to face. My father is 84 and likes to drop by my place for lunch. We used to sit in the kitchen and chat after eating. Now I try to coax him outside for a stroll. Recently he resisted because it was rainy, so I told him I wouldn't divulge a delicious piece of family gossip unless we did a few laps around the block. Dad likes to pretend that he's above gossip, but he's not. His mouth pursed in disapproval. He stood up, put on his cap, and headed for the door.
0: 걷기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10대 자녀와 긴 산책을 같이 할 때면은 아이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보다 나란히 걸으며 눈 맞춤을 거의 하지 않을 때 대화가 더 수월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4세인 아버지는 점심 먹으러 우리 집에 들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예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면 부엌에 앉아 수다를 떨곤 했지만 요즘은 아버지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

0: Put yourself out there and share your creative work online.
1: 자신의 그 어떤 창의력으로 만든 작품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해. Put yourself out there는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기에 세상에 노출시킨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소셜 미디어 상에서 나의 작품 같은 것들을 공개한다는 뜻이 되겠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the quiz, which one means a very easy thing to do?
0: Ooh, a walk in the park. It's like, it's a piece of cake, it's a walk
1: Yeah.
0: in the park. One of the other ones was take a stroll, but
1: Yeah.
0: there's another expression. If you tell someone to take a hike, that means to go away.
1: Oh, really?
0: 나가, like, or like, 저리 가, you know,
1: Oh,
0: take a hike or get
1: okay.
0: lost. That's a funny one. Yo, get lost. Why to take a hike? Get away from me. Go away.
1: Interesting. 그래요. 자, 오늘 정답은 a walk in the park였고요. 나머지 보기들 take a walk는 그냥 산책한다는 뜻이고 go for a stroll도 마찬가지로 산책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뭐 다른 의미가 없고요. Okay, a walk in the park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 올려주세요.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Loverboy with Heaven in Your Eye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고입니다.

0: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괴짜 음악가로 불린 에릭 사티는 제목부터 장난스러운 음악을 많이 썼습니다. 철제 장식물. 이 음악은 손님이 도착할 때 현관에서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 곡이고요. 음향 타일. 이 곡은 식사 자리에서 연주하도록 되어 있죠. 사티에게 음악은 반드시 콘서트 홀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현관에도 있을 수 있고 식탁에도 사무실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었죠. 클래식 음악은 기본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대화를 멈추고 연주자를 바라보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집중했죠. 하지만 사티는 이 관점을 뒤집어버립니다. 사티는 음악이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실내의 가구처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소위 사티의 가구 음악은 음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데요. 여러분에게 음악은 어떤 것입니까? 집중해 들어야 하는 것이든 배경음악과 같은 것이든 여러분의 삶 안에 음악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 금요일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1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사티가 상상한 음악은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식탁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어색한 침묵을 메워주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칼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보다 음악이 앞에 나서지 않고 주변 환경의 일부가 되는 음악을 생각했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클래식, 배경으로 두는 클래식.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가장 앞에 두어야 할 생각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 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마련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번 공개 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테너 김재형, 소프라노 박소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박영성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가을을 클래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클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브라질 음악의 정서와 바흐의 음악적 세계가 만나는 작품입니다. 빌라로부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빌라 로부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중 아리아, 소프라노 키리트 카나와 린 하렐의 첼로, 로즈안느 기악 앙상블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피아노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선율을 노래하고 뒤이어 오케스트라가 피아노의 노래를 감싸는 듯합니다. 이 작곡가가 빈에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던 시기에 쓰인 곡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2악장, 2번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색채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작품입니다. 알렉산드르 글라즈노프는 러시아 국민악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작곡가이면서 쇼팽을 매우 좋아했던 음악가였는데요. 그는 쇼팽이 피아노곡 4곡을 골라 관현악으로 편곡해 쇼피니아나라는 모음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글라즈노프의 쇼피니아나 모음곡 중 폴로네이스,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글라즈노프의 쇼피니아나 몽곡종 폴로네이즈,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렌즈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바버의 현우리안 하다지오입니다. 여러 역사적인 애도의 순간에 연주되면서 애도의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긴 했는데요. 첼리스트 하우저는 이 곡을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으로 연주합니다. 원래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이 많은 사람의 슬픔처럼 들린다면 이 연주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버의 현우리안 하다지오, 하우저의 첼로, 로버트 지글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336님 사연입니다. 오늘 아침 인중에 파르라니 솜털 수염이 자리 잡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세월의 빠름에 아득해지다 거울 속 늙은 제 모습을 마주합니다. 문득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던 아버지의 듬직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홍기가 훌쩍 자란 아들의 얼굴 위로 겹쳐지는 순간이네요. 아들이 참 좋아하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신청합니다.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질 때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때와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일수록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훗날 떠올릴 수 있는 추억, 아드님에게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4336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들려드립니다.

1악장은 긴장과 불안이 가득하고 3악장 역시 격렬하게 질주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2악장은 마치 어두운 방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인데요. 천재함과 깊이를 동시에 지닌 천재 작곡가의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2악장, 2번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사라방대는 원래 스페인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퍼진 춤곡인데요. 헨델 시대에는 프랑스 궁정에서도 사랑받던 느리고 장중한 춤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헨델은 이 춤곡을 바탕으로 아주 단순한 선율을 만들고 이어지는 변주에서 조금씩 모습을 바꿔갑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조금 특별한데요. 헨델의 건반 모음곡 디단초, 헨델 작품으로 437종 사라방도와 변주. 원래는 하프시코드를 위한 음악인데 기타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타리스트 콜라트 라고스니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헨델의 건반 모음곡 디단초, 헨델 작품으로 437종 사라방도와 변주, 콘라트 라거스니히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2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외번호 466종 2악장 로망스,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단조, 쾌일번호 466종 2악장 로망스, 알프레드 브랜든의 피아노,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국인 최초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 세계 최연소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한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내년 베토벤 서거 200주기를 앞두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을 8가지 특별한 주제 아래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피아니스트 임현정 하면 정형화된 클래식 연주의 틀을 깨운 연주자로 유명합니다. 다음 달엔 법륜스님과 증문즉연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임현정 피아니스트만이 선보일 수 있는 무대 기대합니다. 1부 끝곡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으로 31회 2 템페스트 중 1악장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정용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바흐의 칸타타 예수 당신은 내 영혼을 바흐 작품으로 78중 Wir heilen mit Schwachen 약하지만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지휘하는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 루스 왓슨 핸더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죠. 꿈을 향한 경쟁의 무대, 콩쿠르. 오늘 소개해드릴 콩쿠르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1927년에 시작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피아노 경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프레드리크 쇼팽 연구소가 주관하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사실상 쇼팽 작품만으로 프로그램은 구성에 실력을 겨루는데요. 단순한 기교뿐만 아니라 쇼팽 특유의 프레이징, 로바토, 음색, 폴란드적 정서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콩쿠르입니다. 역대 우승자들로는 마우리쇼 폴리니, 마르타 아레리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땅 타이손, 라파오 블레아츠, 그리고 조성진까지. 우승자 이름만 들어도 이 콩쿠르가 세계적인 연주자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1960년 쇼팽 콩쿠르로 가볼까요? 당시 18살이었던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마우리쇼 폴리니는 제6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는데요. 이때 연주가 훗날 그의 음악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곡 중에 하나는 쇼팽의 녹턴 13번 C단조 작모노 48의 1번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라고 하면 흔히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이 곡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어둡고 장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특히 중간 부분으로 가면 음악의 표정이 크게 달라지죠. 처음에 조용한 독백이 점점 격정적인 외침으로 변하고 다시 처음에 어두운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절제돼 있습니다. 당시 이 연주에 대한 분석에서도 폴리니는 감정을 과장하기보다 음악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차갑진 않는 연주를 들려줬다고 평가하는데요. 18살의 폴리니가 쇼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있을까요? 쇼팽의 녹턴 13번, 시단초, 작모노 48의 힐.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를 1960년 제6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실황으로 들려드립니다.

제6회 쇼팽 국제피아노 콩쿠르 실황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13번 시단조 작품으로 48의 힐 마르우치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쇼팽 국제피아노 콩쿠르를 통해 크게 도약한 피아니스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쇼팽 콩쿠르 우승자는 피아노의 검은 표범으로 유명하죠. 마르타 아레리치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태어난 아레리치는 8살에 모차르트와 베토벤 협주곡으로 데뷔할 정도의 신동이었습니다. 1955년엔 유럽으로 건너가 프리드리히 굴다, 니키타 마칼로프 등에게 배웠는데요. 1957년 부전위 콩쿠르와 제네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1965년 마침내 제7회 쇼팽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1965년 우승 당시의 연주는 지금 들어도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인 에너지와 대담한 추진력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연주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닙니다. 강렬한 리듬감, 순간적인 가속과 감속, 폭발적인 다이내믹, 그리고 놀라운 음의 선명도가 함께 있죠. 쇼팽 콩쿠르 공식 기록에 보면 그녀가 첫 무대 오르기 직전에 도망치기도 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자유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단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연주를 선보였다고 하죠. 아레리치가 콩쿠르 2차 라운드에서 연주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그의 연주는 블라드미르 호로비츠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스타일로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쇼팽의 스케르초 3번 C샵 단조 작품으로 39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스케르초 3번 C샵 단조 작문화 39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콩쿠르를 테마로 한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이번 주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1975년 제9회 쇼팽 콩쿠르 우승자는 폴란드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었습니다. 지메르만은 폴란드가 20년 만에 배출한 자국 출신 우승자이자 18살의 최연소 수상자, 그리고 쇼팽의 마주르카와 폴로네이즈 부분의 특별상까지 휩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메르만은 폴란드의 새로운 쇼팽 해석자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쇼팽에만 천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상 이후 그는 쇼팽뿐만 아니라 베토벤, 브람스, 슈만, 드뷔시, 라벨, 리스트 등 폭넓은 레퍼토리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악보에 대한 세밀한 연구, 음색에 대한 집요함까지 그는 완벽주의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조금 특별한데요. 세월이 흐른 1999년, 지메르만은 쇼팽 서거 150주기를 기념해 직접 연주자들을 선발해서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고,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녹음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주에서는 지메르만이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 순간에도 음악 전체의 흐름을 자신이 직접 이끌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으로 11종 3악장 론도 비바체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정모노 11종 3악장 론도 비바체,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계적인 콩쿠르를 테마로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넓혀온 연주자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80년 제10회 쇼팽 국제 콩쿠르의 주인공은 아시아인 최초의 우승자, 베트남 출신의 당타이손입니다. 당시 참가자는 36개국에서 온 149명이었는데요. 베트남 출신은 그가 유일했고, 당시 결선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것은 그의 생애 첫 오케스트라 협연이었다고 해서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음악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출발해 쇼팽의 고향, 바르샤바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었으니까요. 우승 이후 그는 쇼팽 스페셜리스트이자 교육자로서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을 맡을 만큼 무게감이 있는 연주자이자 2021년 우승자 브루스 리우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 콩쿠르 수상자를 길러낸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당타이손의 쇼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쇼팽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율을 노래하지만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장식음은 화려하지만 장식 자체가 주인공이 되지는 않게 하죠. 이번에 준비한 곡은 당타이손이 콩쿠르 당시에 연주했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쇼팽의 뱃노래인데요. 바르카롤이라고 부르는 이 음악은 오늘의 베네치아 곤돌라 사공의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시작을 들어보면 왼손에서 규칙적인 물결이 출렁입니다. 마치 배 한 척이 물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가는 것 같죠? 아시아인 최초의 쇼팽 콩쿠르 우승자 당타이손이 들려주는 쇼팽의 뱃노래 F샵 장조 작모노 60 들어보시죠.

쇼팽의 밴노래 F샵장조 작품으로 60, 당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오늘은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1985년 폴란드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라파우 블레아츠는 2005년 제15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 그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당시 그의 수상 기록은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20살이었던 블레아츠는 우승뿐 아니라 마주르카, 폴로네즈, 협주곡, 소나타 부분 특별상과 관객상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특히 2위는 아예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2위 없는 공동 3위에 올랐던 해였죠. 또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이후 30년 만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폴란드인이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주르카 부분 특별상은 블레아츠가 쇼팽의 음악 가운데서도 특히 폴란드적인 춤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민속춤에서 출발했습니다. 세 박자라는 점에서 왈츠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어느 박을 살짝 강조하고 어느 박을 늦추고 어디에서 몸을 움직이든 리듬을 흔들 것인가. 그 미묘한 불균형이 마주르카의 핵심이죠. 겉으로는 밝고 경쾌하지만 그 안에는 쇼팽 특유의 섬세한 화성과 리듬의 긴장감이 숨어 있습니다. 200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마주르카 특별상까지 받았던 라파우 블레아츠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쇼팽의 마주르카 작품으로 56의 2번입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지난주 수요 초대석에 다녀간 분이죠. 박종의 피아노 리사이트 슈베르트의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보의 무대입니다. 슈베르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공연으로 한 작곡가를 오랜 시간 탐구해온 피아니스트 박종의 음악적 성과를 집약해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 토요일에 있을 공개방송 신청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크클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오늘은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 했는데요. 쇼팽 콩쿠르 우승자 중에 빛나는 이름 하나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조성진입니다. 2015년 20살의 조성진은 제17회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특히 우승과 함께 폴로네이즈 상도 받았는데요. 2015년 쇼팽 콩쿠르 실황 중에서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랫 장조 작모노 53 영웅,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콩쿠르를 소개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일상탐구 생활이다. 참가자를 모집하는 동안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대체 뭘 하자는 건가요?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주민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받았던 질문이니까. 사실 이것은 커뮤니티에 국한한 질문만도 아니다. 어른들과 그림책 읽는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친구가 말했다. 성경 공부 같은 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물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내가 원하는 삶의 형식이 이 세계에 아직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 볼 수밖에 없다. 오래전 직업란에 마땅히 쓸 단어를 찾지 못했을 때부터 내게 필요한 것은 발명가의 마음이었을지 모른다. 무루 작가의 산문집 우리가 모르는 낙원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권진아가 부른 새 발자국 터닝페이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후의 소묘에서 펴낸 무루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일부러 깔아드렸어요. 무루 작가님의 이 책은 우리 금요일에 에세이 코너에서 또 다룬 적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루 작가의 책그 외에도 북카페에서 읽기의 기쁨이 있기 전부터 여러 그 코너를 통해서 좀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무루 작가님이 북카페에 오시게 됐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아마 지난주까지 우리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 코너를 마무리한 후에 그러면 10월부터는 이제 금요일날 2부를 어떤 분이 또 채워주실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을 딱 들으시고, 아, 혹시 무루 작가님? 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 촉이 남다르시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하신 그대로 무루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금요일 2부 우리 북카페에 오셔서 매주 한 권씩 그림책 이야기를 풀어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북카페에서 그림책 좋아해요. 그림책 코너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던 바로 그 세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주 한 권의 그림책을 펼치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막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 바로 그 무루 작가님의 산문집 일부러 오늘 문장 카펫 깔아드렸습니다. 이 무루 작가님은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죠. 자기 삶을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또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를 많이 만드세요. 주민 모임도 있고, 뭐 그림책 워크숍도 있고, 소설가들이라고 하는 쓰개 모임도 있고, 그리고 소소여담, 책 관련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문카로 읽어드린 바로 그 모임은 일상탐구 생활입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그 여정을 함께 기록해 나가는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발명자인 겁니다. 이런 무루 작가님이 또 금요일 2부를 어떤 모임방으로 만드실지 기대하시면서 환영 메시지 1부부터 남겨주시면 무루 작가님 아마 기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10cm의 지금 우리 사이는,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아날로그한 책 읽기가 전하는 흔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접어둔 모서리, 이 주제로 만나는 마지막 이야기 기대해 주시죠.

책의 물성과 책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마도 헌책방일 겁니다. 누군가의 손길과 마음, 지나간 시간의 흔적과 기억들이 헌책에는 고스란히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것들을 품고 있는 책을 만나게 될 때도 있죠. 헌책방을 운영하며 헌책방에서 만난 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는 헌책방지기 윤성근 작가는 헌책 낙서 수집광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처음 헌책방 세계에 발을 들이고 2년 정도 헌책방 직원으로 일할 때 당시 헌책방 주인장이 행하던 특별한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트럭으로 책을 싣고 온 헌책방 주인장이 매장에 책을 드리기 전 가장 먼저 하던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무릎치기 기술. 기술이라 하기엔 소소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선 책 등을 왼손으로 잡고 책의 표지 부분을 무릎에 탁 소리가 나게 칩니다. 그런 다음 책을 아래로 향해 몇 번 흔들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으로 책장 전체를 초라락 넘겨보는 거죠. 이렇게 한 권 한 권 의식을 지르듯 모든 책을 살펴본 후에야 책을 매장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책 사이에서 만 원짜리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서야 그의 무릎치기 의식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자신의 헌책방을 운영하게 된 윤성근 작가도 오래된 책 속에서 보물을 찾아냅니다. 그가 찾는 건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죠. 옛날 서점에서 나누어 주던 책갈피, 오래된 영수증, 메모지, 명함, 사진, 그리고 누군가에게 쓴 편지와 곱게 말린 낙엽까지. 누군가는 무심결에, 또 누군가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끼워 넣었을 한 시절의 조각들이 책 안에 가만히 담긴 채 세월을 건너옵니다. 새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손때와 낙서, 접힌 자국과 밑줄, 누군가 읽었기에 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들은 상상의 재료가 되고 또 다른 이야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윤성근

작가는 책이 가장 책다워질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읽는 사람의 이야기가 책에 남는 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시간과 이야기와 추억을 담은 보물상자. 여러분의 추억 한 조각도 어느 책 사이에 몰래 끼워져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헌책방 주인장의 빅이었던 무릎치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언가 엄청난 걸 찾아낼지도 모르잖아요.

이길승의 헌책방 서울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헌책 사이에서 발견하는 것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카페인 분들은 아마 지금도 한번 집에 있는 책들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 무릎치기 기술 활용해 보시면 그 안에서 영수증 그리고 도서 대출한 그런 흔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긴 집에 있는 책이라면 도서 대출 흔적은 아니겠네요. 오히려 그보다는 비상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책을 샀던 그 영수증일 수도 있고요. 메모 혹은 책 자체, 그 몸체 자체에 무언가 이렇게 또 끄적끄적 했던 흔적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흔적은 책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치기 기술로 떨어져 나오지도 않겠죠. 그 참에 한번 책 소개 여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런투유, 그리고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아빠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명작이란 이름이 괜히 붙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읽히고요. 또 읽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루쉰의 단편 소설 고향 만나볼게요.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중입니다. 고향까지 거리는 2000리, 20년 만에 귀향이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고향의 모습은 잔뜩 흐린 하늘,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쓸쓸하고 처량합니다. 아, 여기가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이란 말인가. 내가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좋았는데,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좋았는지 말로 표현하려니 막막해집니다. 어쩌면 고향은 원래부터 이랬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한 것은 고향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다 마음의 문제겠죠. 사실 이번 귀향은 출발부터 즐거운 마음일 수 없었습니다. 고향과의 완전한 작별을 위해 찾아온 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도 대부분 떠나버린 고향. 옛집과 가산을 정리하고 남은 가족들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귀향이었죠.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떠나기 위해 찾아온 방문길.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은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세간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룬투 말이다. 그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네 소식을 묻곤 했단다.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아마 곧 찾아올 거야. 룬투. 그 이름은 순식간에 나를 30년 전 12살 즈음의 어느 날로 데려갑니다. 그해 우리 집에는 큰 제사가 있었고 룬투는 집안 머슴이었던 아비 대신 제사를 도우러 왔던 아이였죠. 당시만 해도 어엿한 가문의 도련님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나에게 바다를 날아다닌다는 날치와 형형색색의 조개 껍데기, 수박밭을 헤집는 오소리를 작살로 잡았다는 무용담을 들려주던 멋진 형.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신기한 일이 있다니.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에서 네모난 하늘만 보고 사는 나는 룬투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그저 놀라웠습니다. 꼭 한번 그를 따라가 바다를 보고 오소리 사냥을 해보고 싶었죠. 우리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던 날, 그도 나도 얼마나 울었던지. 룬투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고향에 온 것이 실감이 납니다. 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다시 찾은 것만 같습니다.

여명의 Try to Remember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에 담아본 오늘의 작품,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입니다. 루쉰이라고 하면 광인일기 또 아큐정전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죠. 중국 현대문학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 사상가입니다. 이 고향은요, 1919년 12월에 루쉰이 고향에 돌아가서 옛집을 정리하고 또 가족이 북경으로 이사를 한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왔는데 진짜 그리던 고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 20년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비슷한 기분 느끼신 카페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풍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내가 알던 고향과는 다르죠. 그런데 룬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흑백에 뭐 하나 이렇게 시선 둘 곳이 없던 그 고향 풍경이 형형색색으로 가득 차면서 이제 정말 친밀한 무언가가 되고 있습니다. 룬투를 만난 그 이후의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시죠.

나는 룬투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룬투는 아니었죠.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얼굴, 깊은 주름, 한겨울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얇고 낡은 옷. 그의 30년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한눈에 그려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은 훌쩍 세월을 뛰어넘어 30년 전으로 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구슬처럼 연달아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무엇에 가로막힌 듯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 뿐 정작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고작 룬투형 뿐이었을 때 룬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나를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게 합니다. 나으리 오싹 소름이 돋으며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과거 잘나가던 양반집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의 아들. 어릴 때는 가뿐히 뛰어넘었던 그 차이가 지금은 둘 사이에 가로놓인 두터운 장벽임을 깨닫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룬투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 계속되는 흉작, 가혹한 세금, 도적대와 관리들의 괴롭힘. 그 세월을 살아내며 룬투는 감정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죠.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도 선명하게 자리했던 작은 영웅 룬투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오랜 세월 고향의 다른 이름이었던 룬투를 잃어버립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미련도 남지 않은 듯합니다. 조카 훙얼이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올 거냐고 묻습니다. 룬트가 데려왔던 그의 아들과 다시 만나 놀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룬트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희망 같은 것이 자라납니다.

시드니 크리스마스의 투머로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 시간에는 루쉰의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 소개했습니다. 분량은 단편 소설이라서 길지 않지만 이 여운은 아주 긴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루쉰의 악휴정전을 광인일기 이런 작품들을 더잘 접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 루쉰 자체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읽어본 적은 없었네요 하시면서 새롭게 루쉰 이 기회에 좀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또 좋은 단편 분량이니까요. 부담 없는 그런 분량이니까 한번 좋은 이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권합니다. 이 단편 소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유명하거든요. 이 아마 희망에 대한 이 문장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 희망을 땅 위의 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원래 땅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들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오는 내내 쓸쓸했던 이 주인공의 마음, 어떤 것인지 잘 느껴지시죠? 나와 룬투, 이 우리 세대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내 자식들의 세대, 이후 세대에서는 또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어떤 신분을 뛰어넘은 그 우정과 연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희망을 걸어보는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이 루쉰의 고향으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년 만에 고향 방문은 아니었지만 약 2년 만에 갔는데도 내가 한때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있었던 어떤 시공간이 다시 가니까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소외감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각자의 경험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로운 시공간을 또 현재형으로 인지하게 되는가 보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과거의 그 누군가를 그대로 발견하지 못해도 또 새로운 사람과의 어떤 사귐을 갖게 되면 또 새롭게 그옛 공간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이 룬투와 나의 자식 세대에서 꼭 펼쳐지기를 응원하게 됩니다. 이제 2부로 건너가면 금요일에 새로운 코너지기 예고드렸는데요. 무루 작가님이 또 새로운 그림책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밖에 계신데요. 막 떨린다고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너무 평온하셔가지고 진짜 떨린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또 새로운 만남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 기분 좋은 호기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루 작가님 책 워낙 또 따라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와, 이또 절기 박사 신지 작가님 가신 후에 어떡하지 싶었는데 무루 작가님이라면 또 환영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무루 작가님과 함께할 이 시간, 그림책 시간 이제 매주 차곡차곡 쌓아 나갈 테니까요. 많이 온몸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림책 저도 많이 호감을 품고 있는 세계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그림책 좀 다, 내가 다저 독파 이런 자세 자체가 그림책의 세계에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좀 젖어 들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부 끝곡으로 웨이브 투 얼스의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멀리 가시지 말고요. 금방 2부 문 열리니까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내일도 잘 해내는 것. 모든 엄마의 바람일 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더스 헬로워크라는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수십 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데요. 일을 구하는 엄마들에게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일자리를 맞춤으로 소개, 주선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 어린이집 현황 같은 보육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인데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봄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든 출산과 육아로 엄마의 시간이 멈추지 않게 돕는 것. 함께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0: 두 발로 씩씩하게,
1: 때로는 이상하고 자유롭게
0: 모험하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
1: 이로운 그림책.

0: 가을을 맞아 북카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야심찬 시간. 이상하고 자유로운 그림책 이야기로 채워갈 이로운 그림책. 그림책을 읽고 쓰고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안내자, 무루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무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접하고 있다가
1: 네.
0: 직접 또 이렇게 실물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1: 아니, 저야말로 항상 방송으로 듣기만 하다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장소에 와서 이 장소를 보고 만드시는 분들을 뵈니까 사실
0: 네.
1: 지금 좀 떨립니다.
0: 이 떨림, 기분 좋은
1: 네.
0: 떨림입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 우리 이제 금요일에 새 코너 그림책 시간이 됐다는 거 아마 알고 굉장히 환호하셨을 것 같고요. 또 그걸 이끌어 주실 분이 무루 작가님이라는 거 알고 진짜 많이 지금 떨려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반겨주신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0: 처음 제안 딱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1: 우선은, EBS에서 제가 이전에 그림책 팟캐스트를 잠깐
0: 네.
1: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혼자서 그림책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혼자 뭘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방송 제안 받고, 아, 혼자 못할 일인가 보다.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 방송에 사실은, 여러 코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지금도 계속 사랑받는 코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림책이 된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0: 우리 카페인 분들이
1: 네.
0: 그림책을 진짜 오랫동안 흠모하셨거든요. 우리 가끔 초대석에 그림책 소개하는 작가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1: 네.
0: 그림책 작가님이 오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림책 숨어있던 그 카페인 분들이 그림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실 때가 되게 많았고,
1: 네.
0: 근데 이제는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너무 기쁩니다.
0: 정말 설레고 좋습니다.
1: 네.
0: 이 코너 이름, 범상치 않은데요. 이로운 그림책.
1: 네.
0: 이것은 어떻게 해서? 네.
1: 제가 2020년에 출간했던 에세이 제목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였는데요.
0: 맞아요.
1: 이 책의 약어를 이제 편집자님이 이로운 할머니라고 지어주셨고, 이제
0: 네.
1: 독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애칭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EBS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PD님하고 동행해주셨던 편집자님하고 같이
0: 네.
1: 첫날 별다른 큰 고민 없이 약간 우당탕탕 팟캐스트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든 이름이 이로운 그림책이었는데
0: 네.
1: 그 이름 오래 좀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방송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몇 가지 후보들, 좋은 후보들을 주셨고 그
0: 네.
1: 중에 이로운 그림책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네,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네,
0: 그쵸.
1: 계속 또 이름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0: 네.
1: 네.
0: 그리고 우리도 궁금해요. 이로운
1: 네.
0: 그림책 소개받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우당탕탕 이제 탄생한 이름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1: 네.
0: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때로는
1: 감사합니다.
0: 그것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딱 밀착될 때가 있잖아요.
1: 네. 그리고 사실 저에게 없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작명하는 재능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저에게 유의미했던 이름들은 제 주변의 귀인들이 많이 지어주시는데, 이로운 그림책, 이로운 할머니도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인 거라서 또 저한테는 좀 애틋합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우리 이로운 그림책 시간 앞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이 작가님도 그림책을
1: 네.
0: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곁에

0: 두고 자랐다기보다는 성인이 돼서 다시 보게 된 경우잖아요.
1: 그렇죠. 네. 어릴 때 사실 저희가 어릴 때 그림책 읽었던 것들을 좀 기억을 복기해 보면 그때 그림책은 사실 동화책에 좀더 가까운 책들이 많이 있었고,
0: 요즘에 비하면 진짜 그렇죠. 더 훨씬 좁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과 그림이 어떻게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가 보다는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이제 그림이 부연하는 사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책들을 어릴 때는 좀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좋은 그림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제 어느 정도 글bab이 많은 책을 읽을 때가 된 뒤로는 그림책 읽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성인이 된 다음에 우연하게 그림책 읽을 기회가 저에게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별로 그림책에 큰 관심 없는 독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됐고, 지금은 그림책의 매력을 또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신 거잖아요. 이 그림책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요. 나 어른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독자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사실은 제 주변에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림책을 본 적은 있지만,
0: 본 적은 있지만,
1: 굳이 내 책장에 그림책을 두고 읽을 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영화를 아주 좋아하거나, 네, 모두가 다, 뭐, 춤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림책도 하나의 분야로 누군가에게는 애호의 대상이 될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지가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야기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목소리로 어떤 조화나 화음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가 아닌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장르보다도 그림책이 더 재미있는 읽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작가님의 책, 우리가 모르는 낙원, 우리 북카페 금요일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기억에 남아있는 문장 중에서, 그 세상엔 정말 많은 선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선에 그 분류당하고 이제 걸리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담아두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약간 편협할 수 있는 그 편가르기, 선가르기로부터 조금, 다른 시각을 확보해서 얘기를 좀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림책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유연성의 세계는 확실히 더, 뭐랄까요. 더 무장해제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그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영역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로 규정되지 않는 우리가 그 비언어의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할 때 아주 의식이나 감정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표면에서 혹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0: 그쵸?
1: 예를 들면 지하철 플랫폼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을 때그 사람들의 어떤 외향이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려고 할 때, 그때
0: 그쵸?
1: 작동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읽을 때보다 훨씬 주관적이고,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논리의 영역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주력하는 것중 하나가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읽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0: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그쵸?
1: 역으로 읽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있고, 그 많은 매체 혹은 창작물이 감상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림이 감상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방식은 매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 편집자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느냐. 정답이 있다는 것을

0: 그렇죠.
1: 이야기가 가장 좀 난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0: 난처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1: 네.
0: 그래서 우리 북카페에선 기다려왔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우리 카페인 분들 부탁드리고요. 별명도 환영입니다. 무르 작가님 장명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이로운 할머니도 있지만 또 새로운 별명 많이 붙여주시면 저희 잘 활용하겠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그럼 오늘의 그림책 열어볼게요. 이진아가 부른 Journey of Dreaming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새로운 2부 시작했습니다. 이로운 그림책 무루 작가와 함께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너에서 다룰 첫 번째 그림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책 어떤 걸로 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이제 놓고 네, 1번 책을 뭘 하면 좋을까
0: 네.
1: 정말 며칠 고심을 했는데요. 에바린드 스트램의 그림책 룬드와 큘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와, 당당히 1번 책이 됐습니다.
1: 네.
0: 어떤 이유로 이 책은 가장 먼저 우리 카페인 분들을 만나게 된 걸까요? 이 코너에서?
1: 네, 실은 제가 린드스트램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 아마 2020년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모두 가버리고라는 책으로 한국에서 처음 이 작가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때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팬클럽 회장을
0: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만들 만큼 너무 좋아하는, 그쵸?
1: 네, 열렬히 좋아하는
0: 와.
1: 마음을 첫인상에서
0: 네.
1: 받았고요. 이후로 꾸준하게 작가를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작가의 작품들을 자주 소개하는데,
0: 네.
1: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룬드와 큘라는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릴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0: 네.
1: 이번 기회에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가 린드스트램의 이야기 세계가 원래 그렇기는 한데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를 이루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서 네, 어떤 인연과 만남과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로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0: 좋습니다. 이 룬드와 큘란. 지금 제가 책 보고 있는데 표지에만 딱 봐도 개성이 너무 느껴지는 사람과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개는 더 편해 보이는데요. 누워 있고
1: 맞아요.
0: 사람은 지금 일단 서 있는데 둘다 아무튼 편해 보입니다. 근데 개성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계속 느껴져요. 아마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워낙 이책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이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1: 네. 우선 이 룬드와 큘라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등장인물의 이름인데요.
0: 네.
1: 룬드는 사람이고요. 큘라는 개입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고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큘란의 캐릭터가 좀 범상치가 않아요.
0: 네.
1: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림책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야기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0: 네.
1: 바디랭귀지를 보는 것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와, 이런 것은 작가님은 터득하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1: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면 쉽게 알게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요.
0: 네.
1: 그림책은 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정보량을 많이 보여주는 미덕을 갖고 있는 장르가 아니라
0: 그쵸?
1: 적게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장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텍스트에서 뭐 큘라는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하다가 룬드 씨와 만나게 됐고 이런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둘이 밥 먹으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0: 네.
1: 별 사건 없이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0: 네.
1: 글에 의존해서만 읽었을 때 충분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0: 네.
1: 그 제스처에서 드러나는 캐릭터 이런 것들인데요. 룬드 씨는 우리가 밖에서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고 남에게 헷끼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인상을 좀 갖고 있어요.
0: 그러네요, 진짜.
1: 네. 반면 큘라는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 자기 감정을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0: 네.
1: 줍니다.
0: 이게 지금
1: 네.
0: 이 페이지 제가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이 룬드 씨가 지금 양손에 조리도구를 들고 뭔가를
1: 네.
0: 요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페이지에 이제 큘란이 누워 있는데, 그 일을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아주 편안해 보이고
1: 네.
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그 반려견과 함께 살때 보통 이게 챙겨주고 뭐 식사를 좀 이렇게 해주는 쪽이 사람 쪽이 맞긴 맞는데, 근데 이렇게 그림화된 걸 보고 나니까 큘라 너무 누워만 있는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신
0: 아, 네.
1: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읽을 때그 안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둘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거나
0: 네.
1: 캐릭터가 등장할 때 내가 좀더 이입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0: 아.
1: 저는 큘란보다는 룬드 씨의 저를 이입해서 보거든요.
0: 네. 아.
1: 그리고 동시에 큘란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다른 이 세계에 큘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 가까이에 있는
0: 네.
1: 이런 인물들 혹은 상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0: 네.
1: 이 이야기 속에서 룬드와 큘란은 실은 사랑하는 서로 다른 두 존재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0: 그러네요.
1: 네. 둘이서 밥을 함께 먹고 갑자기 큘란이 나는 달이 좋아라고 하는 바람에 룬드 씨가 큘란의 그 좋아하는 마음에 부응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0: 네, 그런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큰 얼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다면 그런
1: 네.
0: 이야기예요.
1: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또 무르 작가님이 뽑은 그런 결정적 한 장면을 우리 만나고 가겠습니다.

론두 씨의 부엌에서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돼지갈비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고요. 접시 위에는 미리 구워놓은 감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면 론두 씨는 후식으로 오렌지와 배를 먹을 참이에요. 과일 옆에 놓인 흰 뼈다귀는 큘란의 몫입니다. 큘란은 론두 씨의 개예요. 둘은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에는 시간이 꽤 들었습니다. 돼지갈비가 타지 않도록 앞뒤로 뒤집어가며 론두 씨가 불 앞에 오래 서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곰들여 구운 고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빈 접시를 보며 의아해하는 론두 씨 옆에서 큘란이 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했습니다. 왜 나에겐 구운 음식을 안 주는 거야? 배가 불룩 나온 큘란이 소파에 벌렁 누워 이를 쑤시며 투덜거렸죠. 그 말을 들은 론두 씨는 얼른 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구워줄게, 잠시만. 론두 씨는 저녁 내내 애써 구운 돼지갈비를 맛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얼굴로 후라이팬에 사료를 정성껏 구웠어요. 그리곤 밥그릇에 멋지게 담아 식탁에 올려줬죠. 하지만 큘란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아.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2부 새롭게 시작한 코너입니다. 이로운 그림책, 무루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의 그림책은 단추 출판사에서 나온 에바 린드스트램의 론드와 큘란입니다. 이한철이 부른 오 나의 주인님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장면 너무 재밌습니다.
1: 네.
0: 네. 왜이 장면을 딱 고르셨어요?
1: 이 장면은 이 책의 도입부인데요.
0: 네.
1: 두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둘이 앞으로 얼마나 서로 어긋나면서 삽질을 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0: 네.
1: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가 그 큘란이 왜 나에게는 구운 음식을 안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0: 네.
1: 이미 돼지갈비를 훔쳐 먹은 뒤였기 때문에
0: 네.
1: 큘란이 먹고 싶어 하는 게 사료가 아닐 것임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큘란의 배가 너무 불룩한
1: 네.
0: 상태거든요. 지금
1: 맞아요.
0: 그림상.
1: 근데 론드 씨가 너무나 다정하게 전혀 자신의 음식을 빼앗긴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아 하면서 사료를 구워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정성스럽게 사료를 구워서 접시에
0: 네.
1: 담아준다라는 장면이 아, 이 둘이 계속 앞으로도 어긋날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게 하는,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0: 네.
1: 실제로 더한 삽질들이 나오는데, 큘란이 밥을 먹고 나서 저녁을 달을 보면서 나는 달이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은 작가님, 만약에
0: 네.
1: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와, 나는 달이 너무 좋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0: 저는 그 옆에 딱 붙어서 계속
1: 네.
0: 얘기할 것 같아요.
1: 네.
0: 특히 어떤 달이 좋아? 이러면서 나는 반달 뭐 이런 거할것 같은데 어떨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한번 이 상황 생각해 보시죠.
1: 네. 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나에게 말할 때, 근데 그 마음에 나도 같이 부응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0: 참 여러 가지 방식의
1: 네.
0: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진짜 어떤 분들은 이게 꼭 달이 아니더라도
1: 네.
0: 이 사람이 너무 난 이게 너무 좋더라 하면 사달란 얘긴가 할 수도 있잖아요.
1: 아마 론드 씨가 그런
0: 네.
1: 성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론드 씨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하면서 여기서 기뻐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0: 네.
1: 네가 좋아하는 게 있다니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구나. 이 론드 씨는 사실은 되게 헌신적인
0: 그렇죠.
1: 사람이에요.
0: 어떻게 해서든 이 지금 큘란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1: 네, 그래서 뚝딱 로켓을 만들어서 달을 따러 갑니다.
0: 달을 따러 간다고요? 와, 달이 좋다고 했으니까?
1: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혼자 남겨진 큘란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만 또뭐 그래 그럼 너는 어딘가를 갔구나. 나는 혼자 집에서 혼자 잘 지내볼게 하면서 또 평상심을 유지한 채로
0: 네.
1: 집안에서 사료 봉투에 있는 사료를 뜯어 먹으며 론드 씨 없는 생활을 이어가요.
0: 이런 상황 어떠세요? 이게 지금 꼭 인간과 개, 이렇게 놓고 보지 않아도
1: 네.
0: 관계라는 측면에서 마치 우리 얘기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혹은 배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0: 네.
1: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치 않는 걸 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종종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건 사실은 약간, 견딜 수 없어서.
0: 그렇죠. 많이 참았다라는
1: 네.
0: 거잖아요.
1: 제발 좀, 이런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론드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에 헌신하려는 인물이에요.
0: 네.
1: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달을 따가지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는지를 보는 게이 책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달을 따왔지 않습니까?
0: 네.
1: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개를
0: 그렇죠.
1: 위해 달을 따왔는데, 이제, 여기 있어 라고 줄 때, 뻐기지도 않아요. 예, 그냥 당연히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왔어 라고
0: 너무
1: 하면서,
0: 우직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1: 맞아요.
0: 보여요.
1: 네.

0: 다려줍니다. 그때 큘한의 이 몸과 표정을 보는 게 굉장히
1: 네.
0: 중요한데, 달을 이렇게 한 손에 손으로 이렇게 짚은 채로 자기 꼬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이거 뭐지?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1: 달이 좋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0: 네.
1: 지금.
0: 그래, 네가 나에게 달을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달을 주는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표정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실은 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큘란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면 룬드시와 큘란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1: 네.
0: 해가 떴고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이제 큘란이 말하죠. 나는 해가 좋아.
1: 어떡해.
0: 그러면 룬드 씨가 아 그래?
1: 아, 지금 이 장면. 나는 해가 정말 좋아. 큘란이 말하고, 그리고 정말? 룬드 씨가 말했어요. 룬드 씨의 정말 하는 그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지금 보이는데, 어떡하나 싶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이 이야기에 사랑이 없을까요?
1: 아, 근데 시종일관. 이게 조금 뭔가 좀 어긋남이 있긴 하나, 지치지 않잖아요. 어느
0: 맞아요.
1: 한쪽도. 그래서 이들은 그냥 행복해 보이긴 해요.
0: 그쵸.
1: 이걸 관람하는 제가 너무 재미를 느낄 정도일 뿐이지.
0: 네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좀더 선명하게 우리가 좀 보려면 사실은 에바린드 스트램이 어떤 작가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1: 네.
0: 되는데요. 이 작가는 70이 넘은 노장입니다. 스웨덴 작가이고요. 굵직한 상들을 여럿 받으면서 아주 오랜 기간 창작을 해왔던
1: 네.
0: 창작자예요.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 국내에 소개된 책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1: 외로움.
0: 네. 그리고 이때의 외로움은, 제가 외로움을 말할 때 아주 좋아하는 방식의 외로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1: 어떤 방식인가요?
0: 네. 그러니까 내가 오직 나여서 외로운, 그러니까 좀 실존적인 고독,
1: 아, 네.
0: 이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린드스트럼의 외로움이 저에게 재미있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 외로움을 어떤 인과로 보거나 혹은 결핍의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 세계에 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오직 나밖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1: 그렇죠.
0: 다만 우리가 서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이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혹은 혼자 남겨진 어떤 것, 혹은 어긋나는 것, 혹은 우리가 완전히 서로의 마음에 일치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걸 무겁거나 슬프거나 흔히 알고 있는 외로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의 보편적인 감정들과 배치하지 않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1: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큘란이 일단 뚝 던지죠. 고백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큘란은
0: 네.
1: 구운 고기, 구운 음식 뭐 이렇게 툭툭 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룬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이제 뭐 소유할 수 있도록 곁에 가까이 갈 수도 배달을 해주잖아요. 뚝딱
0: 네. 네.
1: 만들어서. 근데 이런 룬드의 어떤 몸짓이 무모하게 느껴지는데 살짝은. 근데 그 무모함이 비판적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리듬인 것 같아요. 이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리듬인 것 같아서 이 동화책이 그냥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이렇게
0: 네.
1: 정리가 되는 것처럼.
0: 맞아요. 지금 그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룬드와 큘란도
1: 네.
0: 그렇고, 모두 가버리고라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책도 마찬가지인데, 어긋나는 이야기이거든요, 둘
1: 네.
0: 다. 그런데 이 어긋날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 안에서 어긋나는 상황을 볼 때, 관계가 비뚤어지거나 혹은 어떤 파행을 맞거나 혹은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그때 더 상처받는 사람을 보잖아요.
1: 그렇죠.
0: 네, 혹은 더 헌신하는 사람,
1: 네.
0: 혹은 가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을
1: 맞아요.
0: 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가해 피해 구도로 이야기를 보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린드스트럼의 이야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이유는 실은 누군가가 부족하거나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1: 그렇죠.
0: 존재로

0: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네,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서, 네, 저는 이 린드스트램의 이야기 세계에서 외로움이 보여지는 방식에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1: 아마 오늘부로 이 린드스트램의 책을 쭉 따라 읽겠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우리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 곡, 무루 작가님이 고르셨죠? 어떤 곡인가요?
0: 바드라는 밴드의 춤추는 바람이라는 곡인데요. 아마 그두 번째 달이라는
1: 네.
0: 네, 이 에스닉 퓨전 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1: 그렇죠.
0: 거예요.
1: 네.
0: 이두 번째 달에서 만들어진 밴드예요. 그래서 포크 밴드, 아이리시 포크 밴드이고요. 이 바드라는 이름이 이 켈트의 음유 시인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리시 휘슬, 아코디언, 만돌린 같은 악기들을 사용해서 아일랜드의 풍경을 보여주는 음악들을 들려주는 그런 팀인데요. 이 춤추는 바람이 보여주는 음악의 분위기와 가사가 제가 린드스트램이 보여주는 외로움의 정서를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과 좀 닮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와, 이렇게 앞으로 음악도 또 이렇게 또
0: 네.
1: 그럼 가지고 오시는 거죠.
0: 해보고 싶어요.
1: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책도 읽고 또 그것을 무르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또 음악에 담아서 소개를
0: 네.
1: 해주시니까 기대가 더 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로운 그림책 무루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에바 린드스트림의 룬드와 큘란입니다. 이유진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이 그림책 얘기할 때 그림체라는 표현 네. 요것도 쓰면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이 책의 그림체는 어떻게 보세요?
1: 원래 그 린드스트램의 그림책들은 작가 이름을 가리고 봐도 이렇게 책의 그림을 보면 인장처럼 보이는 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여백이 많은 배경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한 색감 네. 과슈와 수채물감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런 배경 톤들 그리고 연필선을 이용한 아주 섬세한 캐릭터와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경에 사용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생략된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드문 놓여있는 물건들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물들을 좀 보면 이 책의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 린드스트램의 그림에서는 인물이나 캐릭터들이 좀 작게 그려져 있고 그들이 그려지는 방식이 이렇게 연필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연약하고 섬세한 느낌을 줘요.
0: 그렇군요. 전 좀 네. 재밌는 게 네. 지금 이 집 안의 분위기가 네.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 콘센트라든지 네. 멀티탭 같은 게 너무 정성스레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거 눈에 네. 들어옵니다. 네. 이 이야기상 아주 중요한 그 화소는 또 아니었는데도 네. 이런 게 막 있네요. 저 끝에 라디오도 있고.
1: 네. 네. 이게 물건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그 네. 놓여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단서를 찾아서 읽어보려는 시도를 할 때 이야기가 재미있게 읽히는 요소가 있긴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룬드와 큘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약간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그다음에 네. 일상의 생활감 같은 것들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여기서는 이제 사람과 개기는 한데 네. 사람과 개가 함께 사는 집의 풍경을 보여주는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고요. 린드스트림의 또 다른 책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림의 요소들이 이야기의 주제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가 버리고의 경우에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장면들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퀵보드 같은 것들이 네. 되게 쓸쓸함을 자아내고요. 그리고 돌아와라 힐라 같은 책에서는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암시 같은 것들.

0: 것들을 배경에 그려져 있는 요소들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그림책을 정말 즐기는 독자들은 그림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볼게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서툰, 좀 초보 그림책 독자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글밥을 일단 딱 읽고, 그리고 이미지 훅 보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읽으면 사실 되게 일부만 읽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겠지만,
0: 맞아요.
1: 재미를 봤을 때, 예, 좀더 세심하게 읽고 싶다는 욕구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작가인 것 같아요.
0: 가끔은 그래서 좀 과잉 해석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 이것도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어서 작가님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대요, 독자분들이. 근데 오히려 작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나 독자의 해석이 거기 어딘가에 도달해서 재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은, 독자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많이 읽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글 못지않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좀 세심히 보고, 이야기를 발견하려는, 그런 독법을 실행해 봤을 때 훨씬 재미있는 읽기가 될것 같습니다.
1: 이 책을 딱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내가 만약에 큘란이라면, 론드처럼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달도 따주고 그리고 해도 따줄 기세로 정말 하는 이 론드의 이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까?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실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0: 이게 아마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큘란 혹은 내가 만약에 룬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뭘 느끼실 거냐면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나와 익숙한 느낌의 캐릭터는 그냥 공기처럼 흡수가 되는 것이고,
0: 그럴 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사람과 개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데 린드스트램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과 개 혹은 뭐 인간과 뭐 다른 어떤
1: 동물?
0: 존재로서 타자가 시각적으로 혹은 캐릭터의 설정상 그렇게 표현이 될때그 근원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이중화된 타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다르다는 걸 사람과 사람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직관적인 다름의 크기보다
1: 그쵸.
0: 나와 개, 나와 뭐 곰일 때 혹은 나와 외계인일 때
1: 그쵸.
0: 아, 얘랑 얘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들은 계속 어긋나는가? 얘는 사람이고 얘는 개니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은 나라는 존재 이외의 모든 타자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결국은 완전히 이해에 도달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가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떤 불가능성 혹은 닿을 수 없음을 절망하는 방식으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귀엽잖아요?
1: 맞아요. 지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둘 다?
0: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들 나름의 어떤 사랑을 이 관계에서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래서 되게 희망적인 어긋남.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인 오해. 이런 것들이 이야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유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내가 너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아예 허무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0: 그 외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삶이 의미로 이루어져 이 세계가 의미로 가득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찾으려는 한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서로 완전히 같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데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어긋날 걸 알고 실패할 것도 알고 때로는 내 진심이 너에게 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랑?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와, 들어요.
1: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그런 네. 그림책 오늘 첫 책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얘기하시니까 어떠신가요?
0: 이제 조금 덜 떨립니다.
1: 떨린단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룬드와 큘란처럼, 이 다채로운 어떤 그 책, 그림책마다의 매력에 우리 푹 빠질 준비가 벌써 되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첫 책이 너무 또 강렬하기도 하고, 네. 이야기를 너무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네.
0: 사실은, 준비하면서는 아, 이 얘기도 해야지, 아 그래 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러니까요. 잘했을까요?
1: 지금 뭐 준비해 오신 얘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책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훅 올려주실 만큼 너무 즐겁게 우리를 안내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다음 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막 커집니다.
0: 감사합니다. 워낙 또 같이 이야기를 잘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하게 기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아마 우리 카페인님들도 지금 이 게시판, 반디 게시판 또 무료로 남기실 수 있고 샵 1045 50번 유료 문자도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지금 훅 빠져서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앞으로 이 이로운 그림책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그림책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알고 있는 게 잘 없다.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예습할 거 없이 일단 뛰어들면 되나요? 이 시간에?
0: 네. 제 생각에는 예습보다는 이야기를 먼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다음 네. 마음이 끌릴 때 그 책을 찾아가 보시고
1: 네.
0: 또 그 책에 대해서 혹은 작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셨을 때 끌려가 보시면 어떨까? 네. 저는 매혹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네.
0: 근데 이 매혹이라는 단어 안에 유인되는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네. 거예요. 그렇죠. 끌려가는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1: 와.
0: 네, 이 방송이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께 어떤 이야기에 유인되는 네.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이야기에 유인되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리 막 그 주제니 뭐니 그 그림체니 이 작가의 풍이니 이런 거 막 공부하고 오실 필요 없이
0: 네.
1: 그냥 뛰어들어서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자꾸 생각나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0: 네.
1: 그러면 일단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책은 에바 린드스트램의 룬드와 큘란이었고요. 다음 책도 무엇일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감도 그림책 고르실 때 좀 영향을 끼칠까요?
0: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네.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을이 더 깊어져 있을 때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 같아서
0: 네. 네,
1: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네. 그림책의 세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보다 훨씬 더 많은 계절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반가웠습니다. 네,
1: 작가님, 우리 만약에 카페인을 별명 주시면
0: 네.
1: 그것도 좀 즐겨보도록 하고요.
0: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마리에 딕비의 Your Love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3: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2: 월, 화, 수, 오전 5시.
3: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7: And I'm Kristen.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보다 신선한 건 출품한 영화가 예상과 달리 종교 다큐멘터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화 제목은 Green Lava, 녹색 용암인데요. 이탈리아의 트렌토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 치명적인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지아꼬모 마티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족과 친구들, 지역 공동체의 도움 속에서 자신의 장애와 불행에 대처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음악 듣고 와서 하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벌스의 치아오 벨라 치아오, 안녕 내 사랑 안녕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은 2019년 두 교황, The Two Popes라는 작품에 사용되기도 했었죠. 바티칸에서 영화도 제작한다도 참 놀라운 것보다는 그동안 안 하셨나? 뭐 이런 느낌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스카의 룰상 출품은 할수 있는데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LA에서 상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출품 자격을 얻기 위해서 LA에 있는 리미에르 뮤직홀이라는 곳에서 이미 상영을 했고요. 이제 올해 다른 영화들과 이 부문 경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바티칸 미디어, 바티칸 라디오, 바티칸 뉴스 이렇게 제작에 참여한 그런 세 단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자꼬모 마티비. 그는 대학생이고요, 현재. 그리고 축구 팬입니다. 그리고 성향이 아무튼 진취적인 것 같아요. 소규모지만 달걀 판매 사업을 또 직접 운영하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그 병은, 야, 이게 참 그러네요. 슬퍼요.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이라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X염색체의 그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 이 물질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서 디스트로핀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육을 보호하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근육을 쓰다 보면은 보호 물질이 이제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로핀 없이 근육을 쓰다 보면 근육이 손상이 오고 섬유화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걷지도 못하게 되고 말 그대로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휠체어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 청년의 삶이지만 대단해요. 의욕이 꺾이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린 라바 녹색 용암이라는 이 제목은 자꼬모의 그런 강인한 의지를 빗대고 있습니다. 돌로미티 산맥의 녹색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용암의 이미지를 자꼬모 마티비의 불굴의 정신에 빗대어 지은 제목이라고 하네요. 돌처럼 굳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살아서 끓어오르는 용암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꼬모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카데미 후보작 발표가 내년 1월 21일 결과가 발표되겠죠. 기대해봐야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음악 듣고 오죠. 스페인의 니냐 바스토리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아티스트 마드레 데우시의 오샬라 부디라는 곡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10월 2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곡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The Swingle Singer.

스페인 아티스트 니냐 파스토리의 노래로 아베 마리아 먼저 들었고요. 포르투갈의 아티스트 마드레 데우시의 오샬라 부디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갱 10월 2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내 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5년 제88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자는 이 분야의 역사에서는 서력의 거장이죠. 엔니오 모리.

여자분의 상 받으셨네요. 드디어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The Hateful Eight로 마침내 87세 나이에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주제가 보면 수상자는 샘 스미스와 지미 네이플스. 007 시리즈 스펙터의 주제가 Writing on the Wall로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제88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이탈리아 영화 음악 거장이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L'ultima diligenza di Red Rock. 레드록으로 가는 마지막 역마차 들으셨습니다. 이 정말 넓은 그 설원을 달리는 역마차. 이렇게 넓고 광활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 영화가 참그 반전이 30평 되려나? 그 남짓의 그 실내 공간에서 이야기가, 나머지 이야기가 다 펼쳐지죠. 시기적으로는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 와이오밍에서 벌어지는 의심, 거짓말, 복수의 혈전.

총잡이들의 총싸움 뭐다 아는 얘기 해드려봤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주제가 수상작은 007 스펙터, 007 스펙터의 주제가 이 주제가를 만든 지미 네이플스 그리고 샘 스미스가 받았습니다. 샘 스미스의 노래로 Writings on the Wall. 샘 멘데스 연출의 24번째 제임스 본드 영화였죠. 뭐 Writings on the Wall 그러면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시는 성경 속의 이야기죠. 다니엘서의 벽에 쓰인 글씨. 불길한 징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스펙터 봤는데 뭐가 Writings on the Wall 제목은 멋있네요. 연관이 안 되네. 영화를 봐도 이 결말이 안 떠오르는 치명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 이어서 이번 주 세계 음악의 키워드 디프리 음감회 시간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월요일에 만난 키워드 스페인의 코플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후아니타 레이나의 프란시스코 알레그리 멋쟁이 프란시스코입니다. 1947년도 오래된 영화에 쓰인 음악이죠. 그리고 후아니타 레이나 하면은 그 시대를 대표한 그 스페인 영화계의 상징적인 배우이자 또 가수죠. 코플라 장르의 투를 상징하는 코플라니까 뭐 당연히 바소 도블레 뭐 이런 요소들도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만난 키워드는 영국의 글램락의 두 명의 아티스트를 만났었죠. 오늘은 그 시절 또 대표적인 글램락의 스타 아티스트 록시 뮤직 밴드죠. 록시 뮤직의 버지니아 플레인 준비해봤습니다. 1972년작이고요. 그 멋진 사나이죠. 뭐 항상 신사같이 턱시도 차림으로 또 상징적인 브라이언 페리 그가 또 직접 그린 그림의 제목이기도 하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앤디 워홀 이야기를 제가 주중에 하기도 했는데 글램락과 비유해서 이팝 아트적인 그런 발상에서 또 그림과 시판되는 담배 브랜드이기도 하죠. 버지니아 슬림. 그 버지니아는 그 브랜드 명에서 온 거고 플레인은 높다란 뭐 이런 들판을 상징하는 그 플레인이 아니라 필터가 없다라는 뜻에서 그 민자 뭐 이런 의미의 플레인이네요. 버지니아 담배의 몽환적 이미지, 아메리칸 드림의 환상 뭐 이런 상징 게임 같은 노래 제목 짓기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수요일에 만난 키워드 이집트의 마하라가나트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탄생한 음악인데 서민사회에서 또 축제 음악으로 결혼식 음악으로 막 각광받다가 이제 정권 퇴치용으로 잘 사용된 그런 사례인 것이다. 그렇지만 천덕꾸러기처럼 이 제도권, 이집트의 제도권은 아직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아무튼 그래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일과 장르 마하라가나트. 오늘은 2020년 디지털 싱글로 발표된 하산 샤코시와 웨그즈의 살카 잘 돌아간다. 문제 없어. 라는 제목입니다. 둘다 스타 뮤지션이고요. 대중음악계의 뭐 권력까지는 모르겠고 제도권에서 눈에 가시 하지만 잘 팔리는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러네요. 이게 마하라가나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항상 2인 1조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저희가 소개하는 이 구조는 이게 어떤 룰 같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힙합에서 뭐 MC가 있고 래퍼가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감마리엘레가 부르는 까로바네, 길 위의 인생입니다. 감마리엘레의 2009년 곡인데요. 이주민의 역사를 시문학적인 메타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끝에 찾은 자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며 꿈을 꾸고 환멸을 맛보는 이주민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절망하는 시인의 패배 선언까지 암울한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목소리) 끝났다. 허망할 정도로 빨리. 그 갑옷을 기억한다. 갑옷 위로 너의 진홍색 망토가 펼쳐졌다. 그리고는 열기로 끓어오르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1,000명의 고생물 학자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 드높은 성벽 사이로 나아간다. 운명에 겁먹은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을 반겨주었던 자유의 대가를 치른다. 명칭과 용어가 난무하는 구멍마다 드리워진 그림자, 그 속을 기어다니는 술 취한 뱀들과 뒤엉켜 기어다니는 사람들, 진주빛 눈동자들, 절망에 찬 영혼들은 새들이 메운 불어난 하늘이 내려앉는 가운데 어디서도 치유받지 못한 채 버려졌다. 쉼없이 바뀌는 길 위로 연인의 별들이 떨어진다. 영혼을 실은 캐라반들은 무작정 내달린다. 모든 것이 진실로 보이는 곳에 이를 즈음 그들은 비로소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릴 것이다. 꿈은 망상이었음을. 욕망의 고삐가 풀린 채 달렸지만 한 시간 후 그들을 맞이할 것은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뉘우치며 슬퍼하는 이 오아시스에서 누가 시를 지어 말하고 충성을 맹세할 수 있을까? 열심히 듣던 이도 귀를 막거나 돌아서는데 새로운 반론조차 찾을 수 없다. 나와 함께 탄식하는 샤먼들은 두려워하거나 압도당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다. 아카이아 전사들은 주저하는 마음을 투구로 가리고 죽을 각오로 전차를 타고 달린다. 기차와 역은 흘러가는 시간을 헤아리며 매 시간 멈추고 떠난다. 뒤에 남는 것은 기억, 불가능에 그치는 추격의 증거뿐이다. 나의 논증은 노래가 된다. 표식은 남아있지만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브가 한 입 베어문 사과처럼 나는 시간 속에서 계속 길을 잃는다. 그 속에서 분명해지는 건 길을 잃은 나 자신이다.

0: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깜마리에레의 2009년 곡 까로바네, 길 위의 인생. 꽤나 밀도 높은 노랫말과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이열디의 앨범 반장 이어집니다. 뉴욕 출신의 다국적 밴드 브라질리안 걸스의 Last Call 전화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그 괜찮대. 괜찮대.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노르웨이 아티스트 실리에 네가르드의 N.O.N. One and One 1995년 발표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2부 새 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서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율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한 아티스트는 가나 출신의 기타리스트고 정확히는 팜와인이라는 전통적인 기타 주법을 들려주는 그런 음반, 그의 음반에서 곡들을 소개했죠. 케케쿠, 아티스트의 이름은 케케쿠. Higher Life on Pamwine 음반. 청성껏 후기도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팜와인이 전통주라고 야자수가 재료가 된 술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러는 음료를, 그런 알코올 음료를 파는 바에서 주로 예전에는 이런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자들이 많이 일했다 이런 사연도 들려드려서 그런지 한 잔씩 하며 뭐 듣는다 그런 느낌이다 이런 코멘트들이 눈에 띄네요. 근데 제가 좀 어렴풋이 한 주 지났는데 왜 기억이 이런지 모르겠으나 착한 그 아프리카의 만약에 그 사람들의 천성을 그렇게 일반화하긴 싫지만 적어도 이 팜와인 연주자들 특히 이 케케쿠의 음반은 약간 착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그런 지혜 이런 거를 전하는 의미의 음악이다라고 설명한 것 같아서 뉘앙스가 최영경님께서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들의 음악 같아요라고 해주신 이 부분이 아마도 제가 애초에 가졌던 의도와는 좀 맞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맘씨 좋은 곡 같다라고 또 보너스로 추가한 요즘 그 남아공의 현대 재즈 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또 소개된 만디시 디안티스의 곡까지 잘 들었다. 맘씨 좋은 음악 같다라는 평도 남겨주셔서 반갑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음악이 처음 만날 때는 뭐 사람도 그렇지만 첫인상이 있잖아요. 팜와인이라는 제목을 보고 약간 뭐 술 한잔 댕기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그런 첫인상도 있을 것이고 오늘 소개할 음반은 저에겐 첫인상이 그 왜 문학 장르 중에서 미국의 서던 가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몰락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약간 독실한 그런 신앙을 상상하다가도 그 이면에 있는 그 위선 뭐 이런 것들, 폭력 그런 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있죠.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의 음악을 첫 청취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뭔가 그런 암울함,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위선 이런 걸 떠올렸어요. 근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서던 고딕이 아니라 이 컨셉은 노스 컨트리

서간고딕이다. 이렇게 정정합니다. 서간문학이라고 또 있죠. 근데 이제 이뭐 아웃곡이 쭉 흐르는 동안에 편지 형태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다 연주곡입니다만 텍스트로 만나는 편지가 아니라 제목으로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뭐 최초로 보낸 편지서부터 마지막 편지 이런 의미로 또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는 뭐냐? 서던 곳에 가면은 주로 저기 밑에 텍사스 뭐 이런 남부 지역이죠. 근데 노스 컨트리라고 하면은 넓게 미네소타, 노스 다코타 좀 이렇게 북부, 서부까지는 모르겠는데 북서부겠죠. 예. 지도 펴서 한번 궁금하시면 보면 혹독한 겨울이 있는 황량함은 뭐 미국 전역이 아무래도 저 기후가 달라서 그렇지 뭐 사막이거나 아니면 뭐좀 약간 평야가 이렇게 광활한 그런 황량함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런 컨셉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작곡가인 트론 칼레보그의 2023년 앨범 아메리카 보톤이라는 음반에서 전곡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사예요. 노르웨이 19세기 이민사. 뭐 다양한 이유로 유럽에서 뭐 기근을 피해서 아니면 뭐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뭐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찾고자 호기심으로 뭐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했죠. 이민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최초로 이민을 가족 전체가 갔을 때 다녔던 한인교회가 바로 이 노르웨이 이민자들이 개척한 그러나 저희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뭐 이민사가 좀 돼서 그 교회 자체가 그 커뮤니티에서 좀 오래된 번듯한 교회였는데 오히려 그 오래전에 미국의 이민기를 겪은 그 노르웨이인들의 입장이 당시 그 한인 이민자들의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 다녔던 교회가 노르웨이 색이 물씬 있는 노르웨이 이민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를 내가지고 세를 줬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차려진 한인교회에 제가 다니면서 노르웨이 인물들의 그 역대 목사님의 사진이 즐비한 그런 도서관이랄지 또 여기저기 그 빨간색 남색, 흰색으로 그 조합된 노르웨이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 기억들이 또 납니다. 그런 친숙한 약간 느낌의 음악 외적인 첫인상을 또 상상하면서 이 음반을 디깅을 해봤는데, 아메리카 보텐이라는 의미는 특정 뭐 노선이나 어떤 특정 함정, 그러니까 여객선을 또 혹은 화물선을 의미하진 않고 이민이 붐이었을 때 유럽, 특히 노르웨이나 이쪽 스칸디나비아에서 대서양을 건너 북부 아메리카로 사람들을 또 화물을 실어 나른 그런 선박을 총칭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는 한창 새로운 꿈을 쫓아 미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프로젝트 음반의 제목으로는 아주 딱인 거죠. 포털에서는 이 오늘 소개할 이 아티스트 칼레보그, 트론 칼레보그의 기타 스타일을 라이코더와 빌 프리젤의 전통에 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음악은 시네마틱하다, 영화적이다. 라고 하면서 코엔 브라더나 빔 벤더스의 작품을 또 이야기합니다. 음악이 영화적이다. 모든 음악이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런 요즘은 스타일 구분을 포털들에서 시네마틱 카테고리를 아예 정해 두었더만요. 좀 됐죠. 그렇게 된 지.

주중에 그 판타지 작가 이영도 씨가 프랑스에서 상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쭉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동영상이나 BGM 같은 것 없이 오직 글로만 표현하는 작가는 표정이나 몸짓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연기자인 성우와 비슷하게 이 호화로운 시대에 약간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우직한 표현자이며 그 때문에 고독해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예, 호화로운 시대, 그리고 고독함. 호화로운 시대 환경에 비껴난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앨범일 것 같고요. 고독함이 뚝뚝 떨어지는 음악에서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의 그 주제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민,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노스 컨트리, 서간 고딕. 라고 정해봤고요. 그리고 청각기관이 외롭지 않아요, 사실. 예. 뭐, 막 이렇게 훌륭한 뭐, 스페셜 이펙트 막 들어간 영화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헤드폰 끼고 작가가 설계해 놓은 이 사운드스케이프, 이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말로 음악을 사랑하는, 그리고 호화로운 시대이지만, 이렇게 제한이 걸린 그런 미디움, 뭐, 이영도 씨의 경우에는 텍스트였을 것이고, 저와 비슷한 송라이터들에게는 오직 사운드로만 이야기하는, 뭐, 텍스트를 포함한, 뭐, 가사라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서 연주곡이 좀더 특별하게 들립니다. 더군다나, 이민사라는 저에겐 좀 개인적인, 좀, 짠한 구석이 느껴지는 그런 주제도 좀 특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아나 마르골린이라는 이디시 유대인 시인의 그 시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의 음악을 만나보셨을 텐데 스웨덴 듀오 스톨츠 리데의 그 작업도 과거의 존재를 기리는 프로젝트였잖아요. 이번에 트론 칼레보그의 아메리카 버튼도 뭐 굳이 자기 조상들 얘기라고 구분하지 않더라도 과거로 특정하면서 헌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정과 관심으로 이 만듦새가 그런 애정과 인간에 대한 어떤 오래된 탐구심, 사랑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과찬을 한 바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3부작으로 연작으로 작년에 미네소타라는 3편까지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 중간에 아메리카 보텐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미네소타도 상당히 좋은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는데, 뭐,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미네소타라는 음반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은, 아메리카 보텐의 9곡, 첫 번째 미국 편지라는 짧은 인트로로 시작하는, 그래서 마지막 미국 편지라는 에필로그 형식의 또 짧은 음원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코엔 브라더 조엘 코엔이죠. 그의 영화 파르고 있었죠. 이 파르고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반가웠고요. 그리고 정보 차원에서 퀘벡이라는 지명이 또 등장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북유럽에서 배를 타고 관문으로 퀘벡을 먼저 당도해서 그 퀘벡을 통해서 그 관문을 거쳐서 다른 북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하네요. 보통 뉴욕을 우리가 또 상상하게 되는데 캐나다 퀘벡도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티켓이란 제목은 좀 왠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서요. 자, 일단 자세한 제목은 선곡표

금요일에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다 듣고 왔죠. 오늘은 노르웨이의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작곡가 트론 칼레보그의 2023년 음반 아메리카 보텐, 미국 배, 미국 선이었습니다. 자세한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말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을 PD가 소개하는 새음향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 순서는 평일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향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역시 노르웨이 아티스트의 곡으로 정했습니다. 시그바르트 닥살란트가 부르는 스툽, 낭떠러지. 이 음악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휴대폰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알림이 와서 한 번, 시간이 궁금해서 한 번, 딱히 볼 게 없어도 습관처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잠깐의 빈틈만 생겨도 휴대폰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휴대폰 없이 보내는 시간도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창밖에 노을 지는 풍경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며 강아지를 보며 귀여워하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시시콜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눈앞의 순간에 집중하는 걸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대신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Hi everyone, I like to talking with you more than using my phone. I'm DJ Jinjin.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의 첫 곡은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항공이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지금 몇 시지? 땡톡 온건 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한 기계를 만지기 시작하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솔직하게 저는 휴대폰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짧은 영상들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뭐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막 쓸데없는 것까지 제가 보고 있어요. 그냥 보면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뭔가 생각이라는 걸 잠시 내려두게 만드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단점도 굉장히 큽니다. 시간이 훌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휴대폰을 두고 가거나 아니면 고장 나거나, 실제로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전화를 받았던 건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거.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형이 지금 그걸 도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연락이 안 오더라도 뭔가 올것 같은 그 불안함. 일이 뭔가 터질 것 같은 그 불안함. 꼭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휴대폰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좀 편해질 것 같은 것들도 있는데, 진짜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낚시를 갔다 왔는데, 터지지 않아요. 진짜 어느 구역에 딱

들어서면 터지긴 하는데 먼 바다로 나가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디지털 디톡스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진짜 집중력이 한두 배, 세 배는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낚시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이 같이 간 가족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와 이게 진짜 디지털 디톡스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은 진짜 집중해야 할 때. 요즘에 방해금지 모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 동안 휴대폰 없이 생활을 해야 한다면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야경을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냥 사진 찍는 거 없이 두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야경을 한번 보러 가는 것도 제 인생에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이들과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10cm의 그라데이션까지 이어집니다.

0: 오늘의 한국어는 집중하다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이나 정신을 쏟다라는 뜻인데요. 집중하다 means to focus on one thing. It means focus in English.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 해야죠.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떠올랐는데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오랜만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이발까지 하시고 인상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아,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0: 그렇죠.
1: 요즘 어딜 가도 머리 잘랐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0: 훨씬 약간 영해진 느낌이 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아, 사실 원래 이렇게까지 짧게 자를 생각은 없었는데 예. 앞머리 좀 짧게 해주세요 했는데 돌이킬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0: 그렇죠. 그럼 앞머리가 짧으면 또 옆에까지 또 짧게 그러니까요. 쳐야 되니까.
1: 네, 뭐 딱히 불만은 없는데 네, 새로운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헤어라인이 약간 네. 오프트레코드지만 헤어라인이 너무 이쁘세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여기가 이렇게 나온 게 관자놀이 쪽이 나온 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헤어라인인데
1: 제가 한 게 아니라
0: 네. 네,
1: 저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알아서,
0: 알아서.
1: 해주신 거고 네, 뭐 저기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남동생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약간 그런 바이브가 좀 있습니다.
1: 네.
0: 자,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집중하다를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대화님이 좀 몰입하고 있는 일, 이런 거 있을까요?
1: 지금 새 책을 홍보 중인데요.
0: 허허.
1: 네. 근데 이 책은 사실 네. 작년 말에 탈고했거든요.
0: 오.
1: 이제야 나온 건데.
0: 네.
1: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새 책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0: 오.
1: 네. 그러니까 책을 홍보하고 있는 와중에 네. 새 책을 시작하는.
0: 오.
1: 최근에 한국 전자음악의 선배들. 아. 대선배들. 1970년대, 80년대. 그때 전자음악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쫓아가서 인터뷰하고.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추석에도. 네. 한 두 분 정도 찾아뵀어요.
0: 와, 추석인데?
1: 추석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0: 와, 대박이다.
1: 네, 그래서 뵙고, 네, 선물도 드리고, 야. 덕담도 나누고, 재밌었죠.
0: 그쵸. 이게 생각보다 추석 때 뭐 집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네. 혼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1: 저만 해도 그냥 잠시 가족들 보고 와서
0: 그쵸, 그쵸.
1: 편안하게 쉬었으니까요.
0: 맞아요. 그게 연휴죠, 사실.
1: 그렇죠. 한 네. 3일을 쉬어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0: 많지 않죠, 사실. 그래서 보통 많이 쉬시는데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집중해야 네. 할 때 또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1: 약간, 그렇죠.
0: 그래서 적당히 시끄러워야 몰입이 좀 잘 되는 편이신지 아니면 아예 뭔가 이 무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조용한 곳에서 이게 좀 집중이 잘 되시는 편이신지.
1: 저는 너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0: 네.
1: 그러니까 정말 창문이 좋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완벽한 소음
0: 맞아요.
1: 차단이 돼가지고 적막하거든요. 저 그거 좀 싫어해서.
0: 진짜요?
1: 일부러 방에 혼자 있을 때
0: 네.
1: 라디오나 그냥 TV 같은 거 조용히 켜놓기도 합니다.
0: 오, 아이돌 한국어를 들으시겠군요.
1: 아, 그럼요.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적막이 싫어서
0: 네.
1: 작게라도 음악을 틀어놓는 편이긴 한데 또 저는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뭔가를 기획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혼자만 있으면 이상한 생각으로 번질까 봐 일부러 아이디어가 떠오르라고
0: 네.
1: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0: 오.
1: 그런 데서 글 쓰기도 하고 혹은 방에서 혼자 썼어도
0: 네.
1: 버스 탈 때
0: 네.
1: 스마트폰으로 꺼내서 네. 좀 사람들 속에서 수정을 한다던가.
0: 아, 일부러.
1: 네, 카페에서 괜히 한번 다시 읽어본다든가.
0: 와.
1: 네,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0: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저도
1: 그쵸?
0: 작업을 하지만 저는 그 객관화를 사람들한테 들려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1: 좋죠.
0: 들려주고 이거 어떠냐? 이게 좋냐? 그리고 비교 대상을 항상 줘요. 그래서 이게 좋냐?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 그렇게 해서 보통 저는 좀 객관화를 시키는 것 같고 작업할 때는 밖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작사할 때 이동하는 차에서는 해본 적이 있지만 뭔가 밖에서 이 영감을 얻는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주로 집에서 뭔가를
0: 맞아요.
1: 하시는군요.
0: 작업실 골방에 갇혀 하죠. 아 근데 그건 있습니다.
1: 네.
0: 송캠프 해가지고
1: 여럿이서 같이 여럿이서, 작곡하는
0: 네, 그런 거에서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하죠. 근데 오히려 골방에 이렇게 갇혀서 뭔가를 하면 더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혼자서 있는 게 오히려 안 좋은가라는 생각을 방금 대화님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근데 저도 그런 걸 받아보거든요.
0: 네.
1: 친한 뮤지션이
0: 네.
1: 이제 음악을 만들었는데
0: 네.
1: 믹스는 안 했으니까
0: 네,
1: 뭐
0: 그렇죠.
1: 알아서 잘
0: 네. 네,
1: 한번 들어봐 하고 네. 보내주세요.
0: 네.
1: 그러면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0: 맞아요.
1: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0: 네.
1: 그 아티스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이 오는 속도 그리고 느낌표의 개수 이런 걸로 대충 알 수 있대요.
0: 아...
1: 약간 뜨뜨미지근한
0: 그렇죠,
1: 반응이다.
0: 그렇죠. 좋은데?
1: 괜찮은데?
0: 그냥, 괜찮은데?
1: 네.
0: 이런 거면 별로구나
1: 그렇죠.
0: 라고 느끼는 거고
1: 우와!
0: 이거 대박이야! 야, 이거 언제네! 이러면, 이 노래 진짜 좋구나.
1: 그렇죠.
0: 네.
1: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를
0: 맞아요.
1: 네, 들었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1: 이게 그럼요.
0: 작품을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들려주는 것도 이 대중의 귀, 뭐 대중의 눈, 막 이런 걸로 저희는 이제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받지 않을까.
1: 그럼요.
0: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얘기를 해요. 편하게 얘기해달라.
1: 네.
0: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기분이 약간 아, 뭐 그렇게까지 바랬던 건 아닌데 뭐 어 일단 알겠어 수정해 볼게. 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 들어본 적도 있고. 근데 확실히 객관화 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좋죠.
0: 네, 진짜 그런 게 많이 많이 모여야 진짜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으로 거듭나는 그렇습니다.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시작할게요. 취향의 발견 is a segment where we enjoy different kinds of music. 취향의 발견은 여러분의 음악 취향을 넓히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대원님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갖고 와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취향의 발견에서 주로 장르를 많이 다뤄왔죠.
0: 맞아요.
1: 뭐 하우스도 했고 테크노도 했고 락도 했고 뭐 로우파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시티팝을 안 했더라고요.
0: 시티팝.
1: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시티팝 그중에서도 한국의 시티팝을 준비해봤습니다.
0: 어허, 한국인들을 위해서 시티팝은 어떤 음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본의 경제 호황 때 유행했던 음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아주 간단한 정의인데
0: 맞아요.
1: 1970년대 말이나 80년대에 일본이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나는 음악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리조트 같은 분위기
0: 아.
1: 아니면 스포츠카 혹은 뭐 그냥 뚜껑이 열리는 차 이런 거에 연인과 함께 타고 해변을 달리는 거
0: 아.
1: 아니면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
0: 그쵸.
1: 네.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고층 빌딩, 네. 뭐 아름답게 막 불빛이 반짝이 이런 거 별로 없으니까
0: 맞아요.
1: 그만큼 일본이 좀 잘 사는 나라였다는 얘기인데 그 속에서의 또 사랑, 도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네, 그런 음악들을 그냥 애매하게 묶어서 시티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0: 맞아요.
1: 이제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도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이죠. 2010년대, 네, 이때 일본과 한국과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맞아요. 세계적으로도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면서 이 시티팝 열풍이 불었는데 네. 그때 한국에는 뭔가 이런 게 없을까?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도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음악이 있었을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막 디깅하기 시작한 거죠.
0: 네.
1: 그렇게 찾아내서 발견한 재발견한 음악들이 한국의 시티팝이다 이렇게 소비됐습니다.
0: 한국의 시티팝 또 유명한 뮤지션들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뭐 예를 들어 뭐 김현철 씨도 있고 이따 얘기할 겁니다만
0: 네.
1: 빛과 소금도 있고요.
0: 또
1: 뭐 장필순 씨도 있고 오늘 다 살펴볼 텐데
0: 네.
1: 주로 기존의 한국 가요보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냈다.
0: 네.
1: 그래서 특별한.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시티팝을 좋아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우리 세대가 떠올리는 1970년대, 80년대 음악이 있었는데,
0: 네.
1: 이 음악은 왜 다르지? 라고 놀라움을 줬던 그런 음악들이 주로 한국의 시티팝으로 재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천곡부터 한번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1: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 계십니다. 1989년 김현철 씨의 1집 앨범 정말 명반인데 여기에 수록된 음악이고요. 김현철 씨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했습니다. 한국의 시티팝 하면 일본으로 많이들 떠올리는 음악이고요. 시티팝이 지금 세대한테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김현철 씨의 인지도와 음악에 대한 애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음악 페스티벌 가잖아요.
0: 네.
1: 김현철 씨 나오면 막 떼창 나옵니다.
0: 와.
1: 특히 유명한 곡들은. 그걸 보면서 김현철 씨도 뿌듯할 것 같고요. 어렸을 때 김현철을 좋아했던 저도 신기하고 뿌듯하고
0: 네.
1: 그런 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다 시티팝 열풍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김현철 씨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티팝을 했다기보다는
0: 네.
1: 그러니까 시티팝은 나중에 붙여진 말이고
0: 네.
1: 김현철 씨는 좀 더 퓨전 재즈를 가요에 접목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즈는 코드 진행도 조금은 어렵거나 복잡하고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묻어있죠. 그 세련된 느낌을 가요에 접목해서 와 김현철 음악은 특별해 이런 찬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시티팝적 요소랑 잘 어울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철 씨는 다들 자기를 한국의 시티팝이라고 얘기해서 막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정작 자기는 시티팝을 그렇게 좋아한 적이 없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들어보고 그렇죠. 아, 내 음악이랑 좀 비슷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가 자기를 다시 호출했다는 것이.
0: 그렇죠. 이게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아 이제는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뭔가 도태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재발굴 느낌처럼 네.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건 진짜 음악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은요.

0: 장필순의 어느새 듣고 계시고요. 아, 이 음악도 한국의 시티팝으로 자주 거론되는 곡입니다. 역시 1989년이고요. 장필순 씨의 솔로 데뷔 앨범 1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김현철 씨를 한국 시티팝 일본으로 소환된다. 항상 얘기가 된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 그리고 장필순 씨 1집 역시 김현철 씨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김현철 씨가 솔로로 좋은 음악을 들려줬지만 다른 사람 음악을 만드는 데에도 큰 재능을 보였고 그래서 여러 히트곡도 예를 들어 이소라 씨의 초반 앨범은 주로 김현철 씨가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히트작들을 갖고 있는데 장필순 씨의 1집 앨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 약간 쓸쓸한 분위기
1: 맞아요.
0: 그리고 약간은 라틴의 영향받은 듯한 이 조근조근한 아주 세련된 그루브 모든 게 진짜 그 편안한 네, 크루징감 약간 멜로우한 느낌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티팝이 좋아하고 돌아보니 이 시절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다들 신기해하고 있는 거죠.
1: 이 리듬이 이제 드럼으로 안 하고 퍼커션 쪽이나 네.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그런 편안한 느낌, 강렬한 느낌 대신해서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와인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재즈함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장필순 씨 목소리도 노래를 정말 잘하는 분인데 어떤 절창 스타일보다는 약간 옅은 그 허스키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아 몽롱하죠.
1: 맞아요. 이 음색이 주는 힘이 네. 여기서 발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0년이 넘은 곡 어떻게 지금 들어도 세련된다고 느끼는 걸까요? 사람들은
0: 아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 이 1989년에 유행하던 발라드 스타일이 사실 있죠.
1: 있죠.
0: 네 예를 들어 변진섭 씨의 음악. 네 절창하면서 애틋하게 노래방에서 한 곡 쭉 불러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 그런 발라드. 네. 정말 이 당시에 유행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거랑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음악을 열심히 하는 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음악을 하는 거. 네. 이게 고전이 되는 거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우리 맛보기 네. 두 곡을 만나봤는데 완곡으로 한 곡을 꼽아주신다면 회원님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아, 둘 다 사실 김현철 씨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니까 아무래도 김현철 씨 음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시티팝이 잘 어울리는 도시 남자 DJ 진진과
1: 바이닐을 듣고 싶어지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좋습니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의 취향의 발견의 주제는 시티팝 음악이고요. 계속해서 대화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 계십니다. 이 음악도 한국의 시티팝으로 항상 거론되는 명곡이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히트하진 않았습니다. 막 가요차트 휩쓸고 막 그런 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한국의 시티팝으로 재발굴되니까 당시에 나왔던 음반을 구하려고

0: 되고 난리이고 와. 그래서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나 다른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티팝으로 자꾸 소환되니까 빛과 소금 새 앨범도 내고 와. 활동도 재개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되게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빛과 소금의 주요 멤버는 두 명입니다. 박성식과 장기호 씨인데 네. 이 두 분이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김종진과 전태관의 그룹도 있지만 네. 그 전에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식 씨랑 같이 음악하던 밴드인 거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처럼. 그런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가 김종진, 전태관, 장기호, 유재하였습니다. 유재하 씨가 탈퇴하고 박성식 씨가 들어왔고요. 근데 잘 보면 김종진, 전태관 씨의 나중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국의 퓨전 재즈를 멋지게 소개했죠. 그래서 앨범 들어보면 막 와 막 퓨전 재즈 연주곡 같은 거 들어가고 당시 가요계에서 파격적이었죠. 네. 장기호 박성식 씨도 이렇게 퓨전 재즈적인 좀 펑키한 세련되고 좀 분위기 있는 이런 음악했고 유재하 씨가 뭐 클래식이나 재즈를 통해서 가요를 세련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그 뮤지션들 와. 조금 더 재즈적이고 뭔가를 갖고 있었던 뮤지션들이 가요계를 많이 바꿔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뒤늦게 지금 재조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1: 뭔가 라인업을 들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0: 아 정말 뭐 야. 지금 교수님,
1: 그러니까요.
0: 실용음악계 거두분들 네, 이런 분들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1: 확실히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뭔가 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기분이 굉장히 묘한데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0: 이게 시티팝의 전형적인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잘 찾아낸 거죠. 한국에도 이런 음악이 있었어라고. 윤수일 씨는 이제 두 번 요즘 세대한테 소환이 됐는데 네. 첫 번째는 한국의 시티팝으로 두 번째는 아파트로. 사실 전혀 그 상관없는 노래인데 네. 제목이 같으니까 그렇죠. 로제 씨가 아파트로 난리 났을 때 이제 윤수일 씨도 같이 소환이 됐었는데 네.
1: 재테크를 잘하셨어요.
0: 좀 운도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는데 네. 윤수일 씨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락커 중에 한 명이었죠. 아 일단 진짜 잘생기셨어요. 정말 이쪽으로 그 외모도 그 당시에 화제였고 음악도 진짜 좋았고요. 초반에 조금 더 대중적인 음악을 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세련되고 다양한 음악도 많이 들려주셨던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이게 뭔가 느낌이 이 패닝을 진짜 시트팝을 들으면 들을수록 패닝을 진짜 잘 썼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어폰 두 귀로 듣고 있는데 좌우가 이 재미 요소가 있으니까 네. 듣는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레오죠. 그렇죠. LR. 네. 이걸 가만두지 않고 이것도 이제 음악적 소재로 활용을 하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세련됐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취향의 발견의 마지막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0: 김아름의 선이라는 곡을 듣고 계시고요. 시티팝이 예전의 음악을 지금 재발굴해서 듣는 그러니까 예전 음악을 소비하는 트렌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그게 워낙 유행하니까 그 예전 스타일을 모방한 신곡들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최근에 시티팝 스타일의 음악을 잘 만드는 아티스트로 보통 김아름 씨가 많이 꼽힙니다. 들어보시면 앞에서 들었던 음악들과 비슷하면서도
1: 맞아요.
0: 드럼 소리라던가 여러 가지 전자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의 음악 방식으로 만들어진 듯한 모던함이 있죠. 그래서 김아름 하면 시티팝이 떠올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음악 장르 재발굴과 신곡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우스 음악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하우스 음악도 1970년대 후반에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옛날 디스코 중에서 좀 세련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플로어에서 틀어볼까? 그러니까 디스코 복고 운동이었던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워낙 유행을 하니까 이걸 전자악기로 그냥 만들어버리자. 그게 하우스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자키나 음반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토대로 또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참 재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 아, 이게 저도 이제 시티팝으로 뭔가를 작업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옛날에 그 뭔가 아날로그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게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감성을 살려낸 그 뭔가 2018년도에 이게 발표된 곡이라고 해요. 근데도 뭔가 계속 그 세련됨은 유지가 되면서 옛날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선까지 맛보기로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두 곡을 한번 추천해 드린 거 어떠십니까?
1: 네, 좋습니다.
0: 네.
1: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요. 그리고 김아름의 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항공인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2: 장항동 정산소 is our segment where we choose BGMs that match your messages.
1: 네, 장항동 정산소는 저랑 대화님이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찐디와 대화님의 추천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리플레이 올데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 달을 앞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거라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해요. 용기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한국어 능력 시험.
2: 네.
1: 정말 이제 해외 많은 팬분들이 진짜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보신다고 하는데 진짜 뭔가 이 아이돌 한국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2: 와, 정말? K-POP의 위대한 성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진짜
2: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맞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운다는 거 이거 그렇죠.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1: 맞아요. 시험을 또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는 상태에서 네. 들을 수 있는 뭔가 음악이나 아니면 푸는 방법 이런 것도 추천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네, 최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잘 될 거야라고 북돋거나. 네. 저는 그 권하지는 않는데 주로 1번 쪽이거든요.
1: 저도 1번 쪽이에요. 네.
2: 안 된다고 해서 뭐 인생이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1: 그게 낫죠.
2: 네. 하지만 네. 이 시험을 앞두신 분에게 네. 제가 감히 또 그렇게 저의 방법을 권해 드릴 수는 없고
1: 네네.
2: 저는 응원을 드린다.
1: 네.
2: 잘 될 거야.
1: 아.
2: 네. 정말 정말 잘 되고 자신을 믿자.
1: 아.
2: 네, 분명히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서 또 그 느낌으로 추천곡을 하나 또 추천해 주신다면
2: 에스파의
1: 네.
2: Dreams Come True.
1: 아,
2: 네. SES의 맞아요. 원곡입니다만 네. 물론 그 전에 뭐 다른 곡의 리메이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지금 그 젊으신 분 같아서 네, 에스파 버전을 준비를 했고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 저는 약간 리메이크 곡 하니까 풍선이 생각이 납니다.
2: 동방신기.
1: 네, 다 원래 다섯 손가락의 네. 풍선이지만 저는 풍선을 한번 뭔가 그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저와 대화님이 또 추천하는 추천곡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대중음악평론가 대화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오랜만에 저와 또 호흡을 맞추셨습니다.
2: 네.
1: 어떠셨나요?
2: 앞으로는 그냥 계속 만나겠구나 이런 그쵸. 생각 네, 해봅니다.
1: 저도 오랜만에 대화님이랑 대화했지만 뭔가 항상 대화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일단 목소리 굉장히 진중하시고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 노래를 딱 설명해 주실 때 그 집중되는 그게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저도 원래 약간 이거를 옆에서 거들어야 되거든요. DJ라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듣고 있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칭찬 감사합니다.
1: 진짜 최고입니다.
2: 저도 칭찬 한마디 해도 될까요?
1: 그럼
2: 네. 네. 나와서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1: 네.
2: 이렇게 같이 좀 수다를 떨다 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라디오 진행자로서는 참
1: 최고의 칭찬이죠.
2: 대단한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2: 네, 저는 그런 기분 느끼고 갑니다.
1: 감사합니다. 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 보면
2: 그러네요.
1: 둘 다 즐거웠던 걸로 하고 네, 끝곡으로는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들으면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내일도 잘 해내는 것. 모든 엄마의 바람일 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더스 헬로워크라는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수십 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데요. 일을 구하는 엄마들에게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일자리를 맞춤으로 소개, 주선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 어린이집 현황 같은 보육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인데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봄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든 출산과 육아로 엄마의 시간이 멈추지 않게 돕는 것. 함께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10월 들어서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연휴가 턱하니 주어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맞이하니 또 반갑죠. 이 지난 연휴는 왠지 바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불 밖은 위험해. 실컷 잠만 잘 거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잠은 오래 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 호주 연구팀이 45세 이상 성인 1만 8천여 명을 9년간 추적했는데요. 하루 9시간 넘게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 자는 사람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1.45배 높았고요. 반대로 7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도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라는 거죠. 이번 연휴 잠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만 푹 주무시고요. 남은 시간은 그동안 구독료는 꼬박꼬박 냈지만 제대로 못 들었던 오디오 악당, 이번 연휴엔 본전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om Grennan, Little Bit of Love.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10월 2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수면의 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 좀 누구한테 들은 꿀팁 드리자면, 근데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10시에는 자야 한다. 이 10시하고 새벽 2시 사이에 몸이 진짜 지방을 많이 태우고요. 그리고 뇌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다시 자지 마라. 이 피곤 모드로 하루 종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게 잔다고 성공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일어나서 뭔가 가장 먼저 뭘 하는지 그걸 잘 고르는 사람이 되겠죠. 자,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왠지 9시에 자도 새벽 6시, 12시에 자도 새벽 6시, 새벽 4시에 자도 새벽 6시에 기상할 것 같은 일산 미라클 모닝 크리스틴 쌤입니다. 쌤은 왠지 일찍 일어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1: Oh, well, like, it's so interesting. Why would you think that? Why do you think that, Sam?
2: 그냥 쌤은요. You look like someone who would eat only veggies and who would wake up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1: Oh, Sam, I have. 그럴까요? You know what? 잠이 많아요.
2: 잠이 많아요.
1: You know those people like, oh, I only sleep 5 or 6 hours. That is not me.
2: But you know what they say.
1: What?
2: 미녀는 잠꾸러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Sleeping Beauty. 네. 일산 Sleeping 일산 Beauty.
0: 그걸로 바꿔야겠어요.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3: Artificial intelligence is advancing day in, day out, leaving policymakers around the globe in its dust. Caught between fostering innovation and ensuring safety, major powers are facing a widening policy gap.
0: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0: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각국의 정책과 규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주요국 정부들의 고민과 정책 공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1: Half of toddlers in South Korea are getting hooked on smartphones before they even turn two. Right when they should be learning to speak and hitting key milestones, growing alarm is being raised over how early and how long they are glued to the screens.
0: 국내 영유아 절반이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을 배우고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인 만큼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과 사용 시간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Seoul's 600-year-old Namdaemun Market is getting a trendy makeover as the city's newest hotspot. Nostalgic items like Korean scrub towels and jade rings are now being reimagined as hip must-haves, drawing in over 30,000 foreign tourists and young locals every single day.
0: 600년 역사의 서울 남대문 시장이 최신 유행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때타월과 옥반지 같은 정겨운 옛 물건들이 힙한 소품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하루 3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Once famously ubiquitous, Japan's vending machines are feeling the squeeze from modern convenience stores, forcing operators to think outside the box. Beyond simple snacks, new machines are cooking up fresh ideas, dispensing freshly made pizza, warm ramen, and even dating contacts for singles looking for love.
0: 편의점과 무인 매장에 밀려 입지가 줄어든 일본 자판기 업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즉석 피자와 라멘 같은 음식부터 독신 남녀의 연락처가 담긴 이색적인 캔까지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내세운 자판기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rtificial intelligence is advancing day in, day out, leaving policymakers around the globe in its dust. Caught between fostering innovation and ensuring safety, major powers are facing a widening policy gap.
0: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각국의 정책과 규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주요국 정부들의 고민과 정책 공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각국 정부 규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뭐 정책 공백, 뭐 NIT가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1: Yeah, well, I mean, AI is developing at such a fast pace that the government doesn't know what to do in terms of regulation because it's like they could put a policy, but then already it's already changed.
0: 그러네요.
1: You know, AI is already changed.
0: 이건 마치
1: new issues.
0: 내가 타이핑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1: yeah.
0: hi 쓰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bam 하면서
1: it's an essay.
0: paragraph를 써버린 That's 그런 right.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죠? Right.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가 생긴 거죠. 그죠?
1: It's a real dilemma. Mm-hmm. And so it's like you want to regulate the AI risks, mm-hmm. But it's falling behind because it's developing so fast.
0: Right.
1: And then, you know, some people say, well, if we regulate it too much or if there are too many rules, then it could block innovation.
0: Right.
1: Yeah. 그러니까 so
0: 규제가 너무 많으면 이 AI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
1: Yeah.
0: 그래서 이거는 regulations들이 심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 주도권을 중국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우리 안 된다 이거.
1: That's right.
0: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뒤처지는 것이다. 뭐 이런 right.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rtificial intelligence is advancing day in, day out, leaving policymakers around the globe in its dust.

0: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각국의 정책과 규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AI가 어드밴스하고 있는 거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 Day in, day out 발전하고 있더라고 했어요. 뭐 어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네요.
1: Yeah, so this expression day in, day out means pretty much every day. But there is a feeling of again and again and again.
0: Right.
1: It's like nonstop repetition.
0: Right, right.
1: So in this, but in this context, it means it's a constant speed. It doesn't slow down. It just keeps going at that fast speed.
0: 약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바뀌고 있는 느낌.
1: Yeah.
0: Day in, day out.
1: Day in and day out.
0: 그러면
1: new discoveries, day in and day out.
0: 거의 뭐 24/7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계속 1년에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1: Right. I mean, 24/7 we say is really pretty much every day,
0: 네,
1: all
0: 꾸준함.
1: day, right? But day in and day out does have that feeling of like it just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0: Day 1은 이랬다가 Day 2는 더 올랐다가 Day 3는 더 올랐다.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Day in, day out.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뉘앙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런 게 세상에 있는 이 뭐 전 세계에 있는 policy makers 들 더스트에 남겨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Leaving them in the it's dust.
1: Yeah. So this comes, you know, imagine a car race and this, you know, sports car just races off and there's like a cloud of dust and everyone's like, whoa, you know, so you are going so far ahead that people feel left behind. So, Sam, you don't know this. I didn't tell you this, but the other day we finished our show. And boy, you just sped right out of that parking lot and you left me in the dust.
0: I did that?
1: You did.
0: Really?
1: And I was like, there he goes. It was like, shoo. And I was like, who the my you? Bye.
0: 아마 사무실에 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설마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진짜 약간 레이싱 카 같은 게 바퀴를 막 돌리면서 뒤에 있는 사람은 완전 더스트에 이렇게 커버되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leave someone in its dust라고 하면 누군가를 뒤처지게 한다.
1: Yeah, leave them behind. leave them behind. And you are going.
0: 그럼 뒤에 있는 사람 굉장히 좀 우울하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policy makers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1: Well, policy makers are like
0: AI가 너무 빨리 가니까.
1: That's right. They're like, huh? Before they can even think, they're already gone.
0: 제가 그런 일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Caught between fostering innovation and ensuring safety, major powers are facing a widening policy gap.
0: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주요국 정부들의 고민과 정책 공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foster 시킨다는 게 뭔가를 발전시킨다라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innovation, 혁신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안전을 보장하는 거, ensure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두 개 사이에 cut 됐다라고 했습니다. Cut between, so 거의 모양 자체가 cut between A and B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조금 자연스러울까요?
1: So if you're caught between A and B, it means that you are stuck in the middle of two things. And basically A is going to the left and B is going to the right. And so it's like you don't know which way to go. Like and it's like you want to do both. You want to please both sides, but you're stuck.
0: Stuck 된 거네요. Stuck. Stuck between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1: You
0: 그렇다면은
1: can.
0: 아 결국에는 이도 저도 못하는 거 난처한 상황이 놓인 거네요. A하고 B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1: Yes.
0: 아 그래서 caught between two worlds 뭐 이러면서
1: yeah.
0: 영화가 그게 어떤 영화였는지 갑자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K-pop 김은 헌터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Probably.
0: 저는 아는데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뭐 저승 사이의 세상에 갇혀서
1: can,
0: 막
1: yeah,
0: 이런 식으로
1: 나왔어요.
0: You
1: can be caught between those two worlds, right? If you have that spiritual or that extra special power.
0: Right. So caught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인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rtificial intelligenc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Half of toddlers in South Korea are getting hooked on smartphones before they even turn two. Right when they should be learning to speak and hitting key milestones, growing alarm is being raised over how early and how long they are glued to screens.
0: 국내 영유아 절반이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을 배우고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인 만큼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과 사용 시간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저귀도 안 뗀 나이에 이미 스마트폰이랑 논다. 사실 딸랑이를 갖고 놀아야 할 시기인데 얘들아 너무 빠르잖아. 그렇죠?
1: Yeah, right. It's too fast. You know, almost half of the toddlers in South Korea, mm-hmm. they start using their smartphones before even turning two.
0: 아, 그러니까 생후 24개월이네요.
1: This is not good because, you know, the WHO guidelines, WHO right. guidelines, they many years ago mm-hmm. released the guidelines to say that children under two should completely avoid mm-hmm. screen mm-hmm. exposure.
0: 이미 그런 권고가 나온 거군요.
1: They
0: 해야,
1: did.
0: 이렇게 해야 된다.
1: You got to. But...

0: In Korea, we're having this situation where they're looking at phones, and to some degree, I can maybe understand because it is easy, when mommy's busy or dad's busy, to give him a phone and to watch.
1: I mean, say for example, if you're on an airplane with your child
0: Airplane.
1: and
0: And one typical place is like restaurants, because you can't eat.
1: Control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 WHO 지침에서는 이게 2세 미만 영유아는 진짜 TV나 스마트폰 같은 거 스크린 노출을 완전히 피해야 돼. 조금만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가 아니라 완전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2세가 넘고 2세에서 뭐 4세 아동도 하루 1시간 이내로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그렇죠?
0: You really do, though. They cannot be looking at the smartphones.
1: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Half of toddlers in South Korea are getting hooked on smartphones before they even turn two.
1: 국내 영유아 절반이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alf of toddlers in South Korea. Toddler이라고 하면은 그 영유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장아장 정도라든가 겨우서거나 아직은 못설 수도 있겠지만 인펜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바닥에서 파닥파닥거리는 애들. Right?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나이가 있어요. So half of toddlers in South Korea are getting hooked on smartphones라고 얘기했어요. Hook을 당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Hook. If you're hooked on something, this comes from fishing and the idea that fish get hooked on the bait. So once the fish gets hooked on the bait, they can't do anything. They can't escape. So the idea of getting hooked on something means really to get addicted to something. It's very hard to stop.
1: 그러니까 진짜 낚시할 때그 낚시 후크로다가 이게 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내가 피싱 것처럼 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좀뭐 중독이 되거나 매료되거나 푹 빠져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노래 같은 거, 이 노래 굉장히 좋다. 나 그래서 완전 나 obsessed 됐어.할 때도 쓸수 있을까요?
0: We could use it like that too, to be obsessed over something. Oh, I'm hooked on this song. So, depending if you say he's hooked on drugs, that's serious. But if you say, I'm hooked on this song, it's just kind of a lighter way.
1: 나 완전 꽂혔어.
0: 꽂혔어.
1: Yes. Alright, so get hooked on 아니면 이미 매료된 상태면 be hooked o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뭔가에 푹 빠지다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Right when they should be learning to speak and hitting key milestones, growing alarm is being raised over how early and how long they are glued to screens.
1: 말을 배우고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인 만큼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과 사용 시간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한참 말을 배워야 되는 시기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nd hitting key milestones를 해야 될 텐데, milestone을 key milestones를 때린다?
0: So,
1: 그건 아닐 것 같아요.
0: no, not necessarily. So, first of all, adults can hit milestones, meaning key events, important moments in your life. Getting married, that's a milestone. Getting your first job. But with children, their key milestones are, for example, like mama, dada, first word, okay? Or they're taking their first step, walking,
1: 걷는 거, 말하는 거,
0: or
1: 따라하는
0: sitting
1: 거.
0: up, things like that are key milestones in development.
1: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핵심 이정표. 뭔가 딱 뭔가 변하는 시기를 얘기를 할때키 마일스톤스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럼 쌤 여기서 히트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Well, they reach it.
1: Okay, so 뭔가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긴 한데 뭔가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을 히트로 대체할 수 있다. Okay, so 여기서 hitting key milestones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다, 뭐 주요 단계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히시 리치나 마찬가지다를 아는 게좀 핵심. 키, 정말 키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일찍,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스크린에 글루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스크린에 글루돼 있다는 거 정말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0: It is your face is stuck to the phone with glue.
1: Okay.
0: Okay, literally. Well, not figuratively.
1: Right.
0: So it means that you can't look away. Like you just can't stop watching. So you can be, you know, glued to the screen when you're playing video games, TV. But I think these days, more than TV, it's the smartphone. You can do
1: 맞아요.
0: everything on your
1: 그렇죠.
0: smartphone.
1: 정말 대화가 없잖아요. 저녁 자리에서 그 정도인데. So be glued to screens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딘가에 글루돼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진짜 거기서 눈을 못 떼고 완전히 거기에만 집중해 있고라는 표현으로 좀 두루두루 쓸수 있을까요?
0: Yeah, I mean, seriously, like if there's an accident or if there's something happening on the screen and you're glued to that situation, then you keep watching it. You can't stop
1: Okay.
0: watching it.
1: 꼭 무슨 뭐 screens라든가 뭐 TV 이 단어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Alright, so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be glued to 뭐 screens가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Half of toddlers in South Korea are getting hooked on smartphones before they even turn two. Right when they should be learning to speak and hitting key milestones, growing alarm is being raised over how early and how long they are glued to the screens.
1: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Ben Folds 5 with Video Killed the Radio Star.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Seoul's 600-year-old Namdaebun Market is getting a trendy makeover as the city's newest hotspot. Nostalgic items like Korean scrub towels and jade rings are now being reimagined as hip must-haves, drawing in over 30,000 foreign tourists and young locals every single day.
1: 600년 역사의 서울 남대문 시장이 최신 유행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떼타월과 옥반지 같은 정겨운 옛 물건들이 힙한 소품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하루 3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남대문 시장. 요즘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네.
2: Love 남대문 시장.
1: Oh, yes.
2: I mean, I don't go there enough, but when I go, it's so much fun.
1: 아, 볼 게 너무 많죠.
2: Oh, so much. And you and go downstairs to the basement, all the great shops.
1: 오, 자세하시네요.
2: Of course. So, basically, daily foreign, we have a lot of foreign visitors, but what's interesting is that we also have young local Korean
1: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2: Adults go there.
1: 그러니까 젊은 층, 국내 젊은 층 유입이 된다는 거가 굉장히 쿨한 것 같아요.
2: Well, it's the whole retro wave right now. They are rediscovering the old kind of cool, you know, items that Korean people used to, you know, use.
1: 약간 레트로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이런 친구들도 요즘 많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전통 한국 방식으로 하는 거가 또 하나가 트렌드가 또 되고 있대요.
2: Isn't that interesting? Right. You see, history repeats itself, right?
1: Yes.
2: And so the 때 towel, the scrub towels, the body scrub towels, we love that.
1: Right.
2: Okay, and then sauna bags and jade rings. These are becoming really kind of cool and hip items.
1: 와, 그러니까 때 타월. 어, 때타월 촌스러워. 뭐 초록색 그거 뭐야? 그 연두색 약간 애매하잖아요, 색도. 근데 예전엔 아, 이거 뭐니? 근데 너 몰라 이거? 요즘 목에 감고 다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유행하는 힙한 아이템으로 이제 뜨다 보니까 젊은 층, 국내 젊은 층 유입이 또 있고요. 또
2: yeah.
1: 아, 당연히 외국인은 뭔가 상상은 그냥 기대는 좀 됐습니다.
2: Well, I think because a lot of the foreigners, they see, they watch the Korean dramas
1: right, right.
2: and they see the daily life.
1: Yes.
2: And they're like, oh my gosh, I want that. Or I want to try. Yeah.
1: 아, 진짜 그럴 수는 있겠네요. Yeah. 그러니까 아무래도 K-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그런 어떤 아이템을 보게 되면 갖고 싶은 또 욕구가 생기니까요.
2: 음흠.
1: 네. 어, 떼타월 사고 갈치구이 먹으러 한 번 더 가봐야겠네요.
2: 갈치조림.
1: 어, 완전.
2: 어,
1: oh, 저는.
2: That's the best.
1: Anything about 갈치.
2: 갈치.
1: 진짜.
2: Oh, we love our 갈치.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Seoul's 600-year-old Namdaebun Market is getting a trendy makeover as the city's newest hotspot.
1: 600년 역사의 서울 남대문 시장이 최신 유행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어, 남대문 마켓, 뭔가 마켓, right? is getting a trendy makeover. 이러고 있어요. 뭔가 트렌디한 메이크오버를 get하고 있다, 얻고 있다라고 했네요.
2: So this originally comes from the makeover that humans get.
1: Right.
2: You know, usually, I mean, it could be a man too, but women, put makeup on, new hair, new clothes.
1: 안 그러던 사람이.
2: Yeah, that's right. Uh-huh. And then you get a makeover. So the idea is this makeover for Namdaemun, it's not like big changes, but it's like slightly, you know, it's becoming, it was considered old, and now it's like, cool and trendy.
1: 어, 뭔가 변신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갑자기 뭐 아예 다른 걸로 변신하진 않겠지만 뭔가 트렌디하다는 걸 보니까 최신 유행을 반영한 그런 변신이 되겠습니다. 이 메이크오버는 정말 변신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저 옷을 우울하게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술 입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 아니에요. 정장을 딱 입고
2: I
1: 수술
2: would,
1: 딱.
2: I would be like, who are you?
1: Are you okay?
2: are you Mayu? Is
1: yes,
2: that you?
1: I am.

0: 말하면서 so makeover는 뭔가 변신입니다. 하지만 트렌디한 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신 유행을 반영한 변신이 되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Nostalgic items like Korean scrub towels and jade rings are now being reimagined as hip must-haves, drawing in over 30,000 foreign tourists and young locals every single day.
0: 때타월과 옷반지 같은 정겨운 옛 물건들이 힙한 소품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하루 3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젊은 층의 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scrub towels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때타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스크럽 하는 거 막 문지르는 거, right?
1: Right,
0: okay,
1: right.
0: So, 그리고 뭐 그런 옥반지, jade rings 같은 게 지금 reimagined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So we know what the word imagine means.
0: 상상하는 but, 거잖아요.
1: Yeah, that's right. Now, if you reimagine, it means that you are seeing it in a new way. You know, seeing it with from a different angle. So it is like, well, we know 남대문, like, you know, we often like 아줌마s and 아저씨s and, you know, 할아버지s, we would go. Now, it's like a new kind of 남대문.
0: Okay.
1: It's like
0: 뭔가
1: the cool
0: 탈바꿈한
1: place.
0: 느낌이네요. 완전 새롭게 탈바꿈한
1: yes.
0: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한다, 상상한다가 아니라 재해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Yes.
0: 광고에 reimagined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1: Oh, really?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jeans reimagined. 그러면 무슨 말이야?
1: True.
0: 다시 상상한 청바지라고 그게 아니라
1: That
0: 새롭게 해석된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1: 해서
0: 뭔가 이게 찢겨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짧거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So reimagined 됐다는 건 새롭게 재해석된 정도가 되겠는데요. 뭘로 재해석됐을까요? As hip must haves로요.
1: Okay, so if something is hip, H-I-P, it means it's very cool, in style. And must-haves are items that you really need to have because everybody else does it.
0: 아, 그러면은 아, 남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나 꼭 가져야 돼. 나 이거 필수템이야. 이런 식으로. Must-have는 그러면 all must-haves처럼 그냥 noun으로
1: noun.
0: 쓰면 될까요?
1: That's right.
0: 오, okay. 그 이거 말고도 그럼 must-listen. 뭐 이런 것도
1: Should we make our own? It's a must. Evening special is a must
0: listen.
1: Nice.
0: Okay. So hip must-haves는 힙한 필수 아이템, 대세 소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eoul's 600-year-old 남대문 market is getting a trendy makeover as the city's newest hotspot. Nostalgic items like Korean scrub towels and jade rings are now being reimagined as hip must-haves, drawing in over 30,000 foreign tourists and young locals every single day.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Justin Bieber with Love Yourself.
2: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w.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Once famously ubiquitous, Japan's vending machines are feeling the squeeze from modern convenience stores, forcing operators to think outside the box. Beyond simple snacks, new machines are cooking up fresh ideas, dispensing freshly made pizza, warm ramen, and even dating contacts for singles looking for love.
0: 편의점과 무인 매장에 밀려 입지가 줄어든 일본 자판기 업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즉석 피자와 라멘 같은 음식부터 독신 남녀의 연락처가 담긴 이색적인 캔까지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내세운 자판기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 하면은 자판기 왕국 아닙니까?
1: It is.
0: 진짜 별별 물건 다 있다 하지만 이성의 연락처가 담긴 캔이 나오는 자판기까지 있다는 게 와, 도대체 없는 게 뭘까요?
1: Oh my god. Well, so I did hear about the vending machines having to get rid of them because they're not being used as much. So these vendors are finding new ways to make it more popular. So because a lot of people go to convenience stores to get the drinks and they get the food and everything. So they're like, okay, well, they're buying these things at convenience stores. What can we do? So they're actually making kind of instant foods like pizza and ramen and udon and So, and it's apparently, and also even insects.
0: Oh.
1: Edible insects.
0: Edible insects.
1: Yeah.
0: 먹는 그런 식용 곤충. 제가요, 이거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TV였는지 그게 소셜미디어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걸 먹어보는 거를 서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골랐는데 너무 큰 게 나온 거예요.
1: Oof.
0: 그래서 난 이건 진짜 못하겠다. 이건 아니다.
1: I mean, if it's a little small, then...
0: 프로틴, like, 프로틴이다
1: I mean,
0: 하고
1: but
0: 먹겠는데.
1: But think about it. You know, 번데기. If you... I loved it when I was a little girl. But then I found out what it was. And I'm like, I don't know.
0: I mean, imagine a 번데기 this big, you know? 이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튼 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식용곤충, 뭐 시민사진 캡슐, 연애를 원하는 독신 남녀 연락처. 이게 대박인 것 같습니다.
1: Yeah.
0: 누가 여기 번호를 넣는 걸까요?
1: I don't know.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nce famously ubiquitous, Japan's vending machines are feeling the squeeze from modern convenience stores, forcing operators to think outside the box.
0: 편의점과 무인 매장에 밀려 입지가 줄어든 일본 자판기 업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0: 네, once famously ubiquitous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vending machine이라고 하는 게 자판기인데 그게 한때 ubiquitous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ubiquitous comes from the Latin ubique, which means everywhere. So ubiquitous means you can see it everywhere. It's very common, so common that we don't even notice.
0: 너무 많아가지고
1: It's
0: 너무
1: just,
0: 흔해가지고
1: yeah.
0: 아 이거 원래 거기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눈길도 가지 않는 거
1: Yeah.
0: 아 so ubiquitous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a little too common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1: Yeah, that's right. It, a little too common is perfectly said. There is that feeling like it's everywhere, but it's a little too much everywhere.
0: Right.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1: Yeah.
0: 매출도 안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forcing operators to think outside the box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상자 밖에서 생각을 해라라고 operators들을 이렇게 약간 푸시하는 느낌?
1: Yeah. So the idea of the box is think about like the old rules or the old way of doing things, the standard. So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you're trying to be creative. Find a new way to do something, not the usual way.
0: Right. 그러니까 상자 안에가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생각인 거네요. 그렇죠? 상자 안에서만 생각하고 저 밖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못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그 바깥에서 생각을 해보면 틀을 깨고 생각한다.
1: Absolutely.
0: 오, okay. So think outside the bo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다, 뭐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1: And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you run into a problem or you have an issue and it's hard to resolve this problem. So what do? Well, you don't find the typical way. You find a new way to resolve the problem.
0: 그러니까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1: Yes.
0: unconventional하게 생각을
1: That's
0: 해라. 이런
1: right.
0: 느낌이네요. 연결해 볼게요.
1: Beyond simple snacks, new machines are cooking up fresh ideas, dispensing freshly made pizza, warm ramen, and even dating contacts for singles looking for love.
0: 즉석 피자와 라멘 같은 음식부터 독신 남녀의 연락처가 담긴 이색적인 캔까지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내세운 자판기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과자 나오고 음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New machines are cooking up fresh ideas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1: So, yeah, you can cook up something in the kitchen. That is originally this expression
0: 근데
1: where it came from.
0: 아이디어를 요리를 하는 건좀 이상한데요?
1: Okay, so if you cook up something, it means to create or to plan something. Much like you make something in the kitchen. So you can cook up an idea, you can cook up plans, you can cook up stories, strategies, pretty much all of those
0: 뭔가,
1: things.
0: 근데 이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단순하게 뭔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뚝딱 요리를 해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 right? 타닥 해서 만드는 느낌. Cook up.
1: Good point.
0: Yes.
1: Yeah.
0: So, cook up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내다, 뭔가를 꾸며내다인데, 진짜 그런 아이디어나 계획 등을 뚝딱 만들어낸다. 라고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 좋아요. 피자나 라멘 같은
1: I
0: 것을
1: know that's.
0: 디스펜스해 주는 거막 내놓는 거.
1: So Sam, if you were to go to a vending machine, which one would you get out of these? Would you get the pizza or the ramen or the udon?
0: Oh, this is very
1: I think
0: hard.
1: I'm gonna go for the pizza.
0: Same here, cause
1: Okay.
0: 불어요. 면은 불어요. 안 돼요. 네,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Once famously ubiquitous, Japan's vending machines are feeling the squeeze from modern convenience stores, forcing operators to think outside the box. Beyond simple snacks, new machines are cooking up fresh ideas, dispensing freshly made pizza, warm ramen, and even dating contacts for singles looking for love.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screens에 glue돼 있다. 뭐 그거 외에도 뭔가에 glue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눈을 떼지 못한다는 뜻이죠.
1: Stop being glued to your screen and get some fresh air.
0: 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So think outside the box. 기존의 틀을 깨다, 기발하게 생각하다.
1: Mayu always thinks outside the box when writing his 하루 한 문장 skits.
0: 마유는 하루 한 문장 꽁트를 쓸 때 늘

0: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한다.
1: 아,
0: 뭐
1: that is a
0: 된다.
1: perfect sentence from our 작가님.
0: 웃기려고 아주 저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1: Yeah.
0: 쉽지 않아요.
1: Oh, but you do such a good job.
0: I get frustrated all the time,
1: Oh,
0: so.
1: but you know what? We can't tell.
0: 자, 그리고요. Get hooked on 된다는 거 뭔가에 매료되다, 푹 빠져들다였죠.
1: I'm getting hooked on this new TV show.
0: 이건 쌤 얘기
1: I
0: 같은데요.
1: think so.
0: 나 요즘 이 신작 드라마에 완전 푹 빠졌잖아. 그러니까 되겠고요. 자, day in, day out, 날마다 매일같이 쉬지 않고 계속.
1: Eating the same lunch day in, day out gets boring.
0: 날마다 똑같은 점심만 먹는 거, 정말 질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Ubiquitous. 조금 어려운 스펠링이긴 하지만 뭔가 어디에나 있는, 흔하게 볼수 있는.
1: Coffee shops are ubiquitous in Seoul.
0: 서울에는 커피숍이 진짜 길거리마다 다 있어. 그죠? 뭐 코너 돌면 하나 또 나오고 또 나오죠?
1: Everywhere.
0: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Pink Martini. It's Tea for Two.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2: I'm discontented.

Nobody near us to see us or hear us.

awake and start to bake a sugar cake for to tak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Bears, 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곰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판다부터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테디베어처럼 친숙한 곰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북극을 대표하는 북극곰, 북미의 대표적인 흑곰과 회색곰도 있고요. 지리산 반달가슴곰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곰은 사는 곳도 생김새도 크기도 제각각인데요. 오늘 만나볼 곰은 그중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메리칸 흑곰입니다. 어떤 친구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Sam, you're from California, right?
1: I
0: 아니, 흑곰 본적 있어요, 진짜로?
1: don't think I've ever seen one in the wild, but when I went camping, I think it visited the campsite.
0: Oh my.
1: Yeah, it's very common. I tell you, when you live in California, like you hear about bears a lot because there are so many bears.
0: 무섭네요.
1: And we go hiking, we go camping, and really, when you go to those places, it's very much nature all around you. So it is very likely that you can encounter a bear.
0: I mean, I heard it could be aggressive. Is this
1: Oh,
0: true?
1: bears are extreme. They look so cute, but they're very dangerous.
0: 그렇죠.
1: One whack, and you're down. You're gone. They can kill you with one whack.
0: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곰 얘기를 예전에 이브닝 스페셜에서 한번 다룬 적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 테디베어 이런 거 아니라고
1: Oh, so
0: 합니다.
1: scary.
0: 만나면 진짜 미리 그래서 대처법이 곰마다 또 다르대요.
1: Yeah.
0: 그거 맞아 죽은 척 하면 되겠지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도망가야 되겠지 하면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1: Yeah,
0: 그러더라고요.
1: according to the bear. Yeah, that makes sense. Yeah.
0: Right.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0: 듭니다. 이 캘리포니아 하면 보통 할리우드나 야자수 이런 거 먼저 떠오르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산기슭 마을에서는 도시와 야생의 경계가 맞닿아 있을 만큼 주택가에서 흑곰을 마주치는 일도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 아메리칸 흑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곰 8종 가운데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유일한 종이기도 한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이 캘리포니아 흑곰들과 인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LA 주민들과 흑곰이 마주치는 아슬아슬하고도 특별한 일상 들어볼게요.
1: On hot days, they have their pick of swimming pools. They pluck avocados from backyard trees with impunity. When they amble down shaded streets, they are treated like celebrities, given a wide berth and photographed surreptitiously. Except when they attract news helicopters. They are California's black bears, and there are experts estimate roughly 60,000 of them.
0: 더운 날이면 수영장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남의 집 아보카도도 거리낌 없이 따먹습니다. 동네를 유유히 걸을 때면 연예인처럼 대접받죠. 사람들은 멀찍이서 몰래 사진을 찍고 뉴스 헬기까지 출동합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의 흑곰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약 6만 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연예인이 된 거예요.
1: Oh, they are celebrities.
0: 쿨하게 싹
1: If they
0: 걸어가면서
1: can do whatever they want.
0: 사람들이 또 봐주니까요. 그렇죠?
1: Yes.
0: 물론 이제 무서워서 보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린
1: Yeah.
0: 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여우니까 막 사진도 찍고 막
1: Sure.
0: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해 볼게요.
1: On hot days, they have their pick of swimming pools. They pluck avocados from backyard trees with impunity.
0: 무더운 날이면 마음대로 수영장을 골라 들어가고 남의 집 마당 아보카도를 눈치 하나 안 보고 냅다 따먹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그냥 스위밍 포즈를 찾으면 땡큐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they have their pick of swimming pools라고 했네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If you have your pick, so have one's pick of something, means that you're able to choose very freely whatever you want, and you have many choices. So it's kind of like you're at the buffet and you have your pick of whatever food you want. So the idea that the bear is like, there's so many swimming pools. Let me see. You know how you say, 자,
0: 어디
1: 어디 보자.
0: 보자.
1: It's exactly what they do. Should I take eeny, meeny, miny, moe, catch a tiger
0: They're
1: by?
0: not even
1: It's
0: desperate. They're
1: no.
0: like, what's your pick, man? Can
1: Yeah.
0: I? Oh.
1: I like this one.
0: All right.
1: Yeah.
0: So, pick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선택, 고름이 되겠죠. So, have their pick of something. 뭔가 마음대로 골라 잡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보카도를 플럭한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1: 예.
0: 플럭하는 거가 무슨 과일 같은 걸 따는 거, 픽하는 그런
1: Yes.
0: 느낌인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With impunity.
1: Okay, if another human came in and plucked your avocados, you would call the police.
0: Right.
1: Like, he's stealing my avocados. But if they are doing it with impunity, it means that they do something wrong, but they're not punished.
0: Okay.
1: Yeah. So, they just kind of course, this is humorous.
0: Right, right,
1: Yeah,
0: right.
1: this is humor. So, it's like they're getting away with these, naughty, naughty situations.
0: 막 불법 침입하고 막 수영장 막 들어가고 하는데
1: That's right.
0: impunity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impunity가 처벌을 받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지멋대로 한다. 뭐 이런
1: Yeah, they
0: 느낌이네요.
1: do whatever they
0: Right.
1: want.
0: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with impunity 하면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결국에는 마음대로라고 볼수 있겠네요.
1: Yeah.
0: Right. 연결해 볼게요.
1: When they amble down shaded streets, they are treated like celebrities, given a wide berth and photographed surreptitiously, except when they attract news helicopters.
0: 그늘이 드리워진 동네 길거리를 유유히 걸어갈 때면 완전히 연예인 대접입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거리를 둔채 몰래 사진을 찍기 바쁘죠. 물론 뉴스 취재에 헬기까지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뭔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Given a wide berth라고 얘기를 합니다.
1: Okay.
0: 어? Berth를 그냥 들으면 우리가 스펠링을 모르니까
1: yeah.
0: 뭔가 출생?
1: Yeah.
0: Birth?
1: B-I-R-T-H.
0: 그 생각이 나거든요.
1: Okay, so this is spelled B-E-R-T-H. Mm-hmm.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Bears in Los Angeles are getting their close-ups, ready or not. 좋든 싫든 스포트라이트 받는 LA 흑곰들의 일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남부 산악지대는 원래 흑곰이 살았던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 1933년 한 사업가가 관광용으로 요세미티에서 흑곰 27마리를 가져와 이곳에 풀어놓았는데요. 그게 지금 LA 인근 남부 지역에 사는 약 2,000마리 흑곰들의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과 곰의 만남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곰을 대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처음엔 무서워하다가도 조금씩 적응하며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들어볼게요.
1: You're going through that like roller coaster of fear and putting around cameras and trying to haze them and building fences and everything to protect ourselves, said Brian Gordon, who lives in Monrovia, California, a leafy suburb tucked below the San Gabriel Mountains. And after a couple months, realizing that it's chill, Gordon and his partner started an Instagram account about what he describes as human and bear co-thriving.
0: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마당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곰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고 담장 쌓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다 한두 달 지나면 깨닫게 돼요. 아, 얘네 생각보다 되게 순하구나. 고든 씨는 사람과 곰의 공존 라이프를 주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막 어택하고 막 이런 뉴스가 너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쓱 왔다가 쓱 가고 하면은 not bad.
1: You know, on social media there are a lot of footage of bears, you know, in the swimming pool.
0: And they just love like casually pool. Roaming around.
1: Yeah, casually roaming around. That's right.
0: Wow. Yeah.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You're going through that like roller coaster of fear and putting around cameras and trying to haze them and building fences and everything to protect ourselves.
0: 처음엔 엄청 두려워서 마당에 카메라 설치하고 곰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고 담장 쌓고 별짓을 다 하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이어갈까요?
1: Said Brian Gordon, who lives in Monrovia, California, a leafy suburb tucked below the San Gabriel Mountains.
0: 샌 가브리엘 산맥 아래 숲이 우거진 외곽 도시 몬로비아에 사는 브라이언 고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브라이언 고든 씨, 아, 씨가 아니라 씨죠.
1: Yeah.
0: 이분이 이제 사는 부분이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요. A leafy suburb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막 숲이 막 우거진 그런 외곽 도시인데요. Tucked below the San Gabriel Mountains라고 했어요. 어디 아래 턱 돼 있다고요?
1: T-U-C-K. Uh-huh. So you commonly hear this expression, this word, with, you know, tucking your children into bed or tucking your shirt into your pants.
0: Uh-huh.
1: Okay, so this idea is like you're kind of placed in a very quiet and cozy spot. Mm-hmm. So his home is tucked below the San Gabriel Mountains. So it's kind of like at the bottom, a small house, and it's like, you know, right at the lower part of the mountain.
0: 아, 뭔가 귀엽고 코지하고 원래 tuck 한다는 거가 뭐 예를 들어서 don't tuck your shirt 뭐 이런 식으로 shirt를 쑤셔 넣지 마라 뭐 이런 뭐 촌스럽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he tucked his hands 뭐 in his pocke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뭔가를 쑤셔 넣는 것을 얘기하는데 밀어 넣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그런 mountains 아래에 tucked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늑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쑤셔 넣어진 게 아니라 아래 푹 파묻힌 아늑하게 자리
1: It's like tucking yourself into bed and the blankets on top of you and you're very comfortable. Yes, that's the feeling.
0: 좋은 곳에 사시네요.
1: Yes.
0: 자, 연결할게요.
1: And after a couple months, realizing that it's chill.
0: 그러다 한두 달 지나면 깨닫게 돼요. 아, 얘네 생각보다 되게 순하구나. 아, 시간이 지났는데 별 공격도 없고요. 그냥 수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s chill.
1: It's chill.
0: It's chill. 약간 살짝 비격식의 느낌이 있네요.
1: Yeah, so a little informal, definitely, right? And if you use it like this, it's chill, it means it's cool. It's fine. Yeah, it's all good. No worries.
0: 아, 우리가 왜냐면 chill 하게 되면

0: hey, chill out.
1: Yeah.
0: 이런 식으로 chill을 verb으로 쓰잖아요.
1: Yeah, relax.
0: 근데 여기서는 그냥 chill 자체가 어떻게 보면 adjective로 쓴 케이스라고 yes. 볼 수 있겠네. It's mm-hmm. chill.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만, adjective로 쓰려면 또 chilly 아니야? 그럼 또 그건 또 뜻이 달라지죠. Mm-hmm. 쌀쌀한이 돼버리니까.
1: That's right. It's chilly.
0: 아,
1: yeah. Mm-hmm.
0: 오, it's chill.
1: It's chill.
0: 느긋해.
1: Yeah.
0: 괜찮네.
1: No worries. 아하. Yeah. No, it's fine.
0: 약간 relaxed 느낌이다. Mm-hmm.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Gordon and his partner started an Instagram account about what he describes as human and bear co-thriving.
0: 고든 씨와 그의 파트너는 사람과 곰의 공존 라이프를 주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Human and bear co-thriving 이라고 했어요. 뭔가 coexisting이 아니라 thriving으로 표현을 했네요.
1: If you coexist, mm-hmm. it means that you are just kind of side by side. Mm-hmm. But if you're co-thriving, mm-hmm. it means that you're really doing well. Mm-hmm. That like it's kind of successful. You are getting along fine. Mm-hmm. You're doing it together. Mm-hmm. Bear and humans are living side by side uh-huh. and we're all doing well.
0: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나 봐요. 우리도 같이 번창을 하나 봅니다.
1: Yes. 그래서
0: thrive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grow 하는 거니까 mm-hmm. 번창하다. 근데 함께 co가 들어가니까 co-thrive 한다는 거 함께 번성함 하다 뭐 상생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coexist 하는 것보다 느낌이 더 좋네요.
1: Yeah. It's surprisingly they're doing well together.
0: We're learning things from them too, I guess, right?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You're going through that like roller coaster of fear and putting around cameras and trying to haze them and building fences and everything to protect ourselves, said Brian Gordon, who lives in Monrovia, California, a leafy suburb tucked below the San Gabriel Mountains. And after a couple months, realizing that it's chill, Gordon and his partner started an Instagram account about what he describes as human and bear co-thriving.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Kelly Clarkson with Stronger.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Bears in Los Angeles are getting their close-ups, ready or not,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주민이 곰의 방문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 무게가 100에서 200kg에 달하는 커다란 흑곰이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곰은 먹이를 찾아 쓰레기통이나 자동차 주변을 뒤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사람과 곰 모두를 위해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치우고 접근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곰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실제로 곰을 쫓아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던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Johnson tried everything to evict the unwanted guest who damaged ducts, causing a gas leak. He tried another crawl space cover. He rigged cameras and a system to play the sound of dogs barking when the bear returned from brief forays. Eventually, Johnson got in touch with the Bear League, a group based in the Lake Tahoe area, which helped him install electrified mats that give bears a little jolt to teach them to stay away. The bear never came back.
0: 존슨 씨는 집에 들어온 곰을 내보내려 온갖 방법을 써봤습니다. 곰이 배관을 망가뜨려 가스가 새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공간을 막고 곰이 돌아오면 개 짖는 소리가 나도록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결국 곰 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약한 전기 충격을 주는 매트까지 깔았고 곰은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여운 사진을 보거나 하니까 좋은 거지. 만약에 본인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예를 들어 거실이나 부엌에서 발견을 해봐요.
1: Yeah.
0: 충격이죠, 충격.
1: Oh, absolutely. And it really is dangerous.
0: Right, right.
1: They look so cute, but they are really dangerous. They can be very dangerous.
0: Especially the big ones.
1: Yeah,
0: you know?
1: And if you have children.
0: 오. 아, 이거는 이해갑니다. 또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Johnson tried everything to evict the unwanted guest who damaged ducts, causing a gas leak.
0: 존슨 씨는 이 달갑지 않은 손님을 내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봤습니다. 곰은 배관을 망가뜨려 가스가 새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Unwanted guest'를 evict 시킨다라고 하는 거 뭔가 사람끼리 뭐 예를 들어 렌트 관련해 가지고
1: yeah.
0: 벌어질 것 같은 일인데요.
1: That's right. It's evict. If the owner of the house evicts the people who are renting, it means they are kicking them out.
0: You 뭔가 can't, 쫓아내는 거.
1: Yeah, you can't live here anymore. Okay. Maybe because they didn't pay rent.
0: Right.
1: So here, evict the unwanted guest. Of course, they don't live there, but they keep coming. And we don't want them. They're unwanted.
0: 우리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1: yes.
0: 왜 너 스스로 게스트라 부르는
1: Stop.
0: 거야? Right? So unwanted guest라고 하면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evict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사실은 그런 뭐 세입자, 그렇죠? 테넌트를 쫓아내다, 뭐 퇴거 명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렌트를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문제를 초래했을 수도 있고요.
1: Right.
0: 그런 거에 쓰는 거지만 이거는 약간 여기에 위트 있게 표현을 했다고
1: yes.
0: 볼 수가 있겠네요. So evict the unwanted guest, 반갑지 않은 손님을 쫓아내다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He tried another crawl space cover. He rigged cameras and a system to play the sound of dogs barking when the bear returned from brief forays.
0: 존슨 씨는 좁은 공간을 막는 덮개도 다시 설치하고 곰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개

0: 빈소리가 나도록 카메라와 장치를 설치하기도 했죠. 그것도 있습니다. He rigged cameras and a system to play the sound of dogs.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rig 한다는 거가 뭔가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장치가 아닌데 좀 그걸 조작을 해서 뭐 개 짖는 소리를 막 내게 한다든가 무서우니까요.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Eventually, Johnson got in touch with the Bear League, a group based in the Lake Tahoe area, which helped him install electrified mats that give bears a little jolt to teach them to stay away. The bear never came back.
0: 결국 존슨 씨는 레이크 타호 지역의 곰 보호 단체인 베어 리그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단체는 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한 전기 충격을 주는 매트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 뒤로 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조금 아쉽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So, eventually Johnson got in touch with the Bear League라고 얘기를 했어요.
1: Yeah.
0: 뭐 그런 단체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get in touch with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연락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1: That's right. It means to contact. Really, it's just simply that. To contact the Bear League. To get in touch with someone. And it is something, someone very specific.
0: Okay.
1: And you have a situation, and you need to speak to someone very specifically.
0: It's like you're reaching out to someone for help.
1: Yeah, that's right.
0: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1: To get in touch.
0: Okay, so reach out to 누구, 뭐 contact someone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결국에는 get in touch with와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구와 연락이 닿다 혹은 뭐 취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금 잔인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전기 충격이 좀 가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a little jolt를 주게 되면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받지 오면 너 이런 교육을 받게 되라고 하는데요. A little jolt가 어떤 느낌일까요?
1: Okay, so a jolt is a kind of it's a small sudden shock. You know how in the winter when you wear a sweater or like when you get out of the car or when you touch the door handle, you get that electricity.
0: Right, right, right.
1: Yeah.
0: Like static.
1: Yeah, that's right.
0: Static, yeah.
1: And that's kind of a jolt. So it's not like a...
0: 아니, 그거는 그 electrocute한 수준인 거고요.
1: Yeah,
0: 그쵸?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에는 좀 electrified mat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누구를 엄청나게 해하려고 하는 만들어진 전기 매트가 아니라 살짝의 충격을 주는.
1: And you know, I'm sure their paws are very sensitive, right?
0: Yeah.
1: So if they step on it, it's like, oh, well, that's...
0: I'm not coming back.
1: I'm not coming back. That's right. So jolt is very small, but then it says a little jolt. So really, really small.
0: Okay. So a little jolt라고 하면 살짝 찌릿한 충격 정도? 아주 작은 자극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Yeah.
0: 자, part 3 다시 드릴게요.
1: Johnson tried everything to evict the unwanted guest who damaged ducts causing a gas leak. He tried another crawl space cover. He rigged cameras and a system to play the sound of dogs barking when the bear returned from brief forays. Eventually, Johnson got in touch with the Bear League, a group based in the Lake Tahoe area, which helped him install electrified mats that give bears a little jolt to teach them to stay away. The bear never came back.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Daniel Powder with Free Loop.

0: Deep Dive Daily. Bears in Los Angeles are getting their close-ups, ready or not.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곰과 인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인간의 부주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A 인근 몬로비아에서는 곰이 주민을 다치게 한 뒤 당국에 의해 안락사되고 새끼 곰들까지 고아가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곰은 어디까지나 야생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곰은 결국 사람과 곰 모두에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곰을 귀엽게만 바라보는 것이 왜 위험한 건지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But the impulse to anthropomorphize bears by naming them and chronicling their antics risks encouraging human misbehavior. People who don't know better may leave food out in hopes of attracting bears or fail to secure their homes and cars. That, in turn, can make the animals and their offspring more dependent on human food sources and thus more aggressive. This often ends poorly.
0: 곰에게 이름을 붙이고 행동을 기록하며 사람처럼 대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곰을 보려고 먹이를 내놓거나 집과 차의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곰과 새끼들이 사람의 먹이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사람에게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비둘기도 그렇잖아요. 비둘기들도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처음에는 막 좋지만 계속 몰려들잖아요. 한없이. 그래서 사실 좀 슬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곰들이 뭘 알겠어요, 그쪽도. 그렇죠?
1: That's the thing with wild animals. Right. Once you start feeding them, they get used to it.
0: Right.
1: And they just keep coming back.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당초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또 out of curiosity, you know?
1: Yeah. And they're so cute, and maybe they're looking for food. Are they hungry? Oh, maybe I should get...
0: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안 돼요.
0: 안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the impulse to anthropomorphize bears by naming them and chronicling their antics risks encouraging human misbehavior.

0: 곰에게 이름을 붙이고 재미있는 행동을 기록하며 사람처럼 대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 지어주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임펄스 충동이 있잖아요. 나 지어주고 싶어.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Anthropomorphize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anthropic 뭐 이런 게 생각나고 막 갑자기요.
1: Well, you know, anthropos means human and morph means shape. What this means is that you're treating an animal or object as if it's human. So, bear is an animal, right? It's not human, it's an animal. Like your cell phone, it's an object. But if you treat your phone like, oh, baby, where were you? I was looking for you. That is anthropomorphizing it.
0: I actually do that to my car. 잘 있었어.
1: Oh, yeah.
0: Oh, my baby.
1: Oh,
0: This is
1: yeah.
0: my
1: Oh,
0: baby.
1: yeah.
0: 막
1: For
0: 이러면서.
1: sure. You know, I got an alarm clock, an analog alarm clock, so I could put my cell phone to sleep at night so I could turn it off. I was like, oh, the phone needs to rest.
0: Oh, my. 정말
1: You're true.
0: 의인화하는 것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뭐 대하고 해석하는 행위 자체를 anthropomorphiz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그러니까 조금 쉽게 하면 오히려 personify 한다라고
1: Yeah.
0: 하면 그나마 좀
1: Sure.
0: 쉽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굉장히 또 특이한 게 나왔어요. chronic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hronicle their antics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chronicle이라고 하면 연대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 Right. So recording, we're recording something, chronicling, and usually if you chronicle something, you record it in order. And this antics here, ANTICS, they're basically kind of funny, silly actions. So, for example, bear swimming, you know, like maybe, you know, our dogs are chasing their tail. You know, going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That's an antic. So
0: 그러니까
1: silly things.
0: 꼭 무조건 동물이 한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떤 웃긴 행동이라든가,
1: I mean, humans too.
0: right?
1: Yeah.
0: 그러니까 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1: Well,
0: 웃어요.
1: yeah. So you and your antics. Sometimes we say to some people, like when they do stupid, silly things.
0: Silly things.
1: Right.
0: 그게 훨씬 쉽네요. Silly
1: Yeah,
0: things.
1: silly
0: Right.
1: things.
0: Some silly things that we do. 우리가 하는 그런 조금 실없는 행동, 좀 특이한 행동, 익살스러운 행동을 antics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록하고 순서대로 나열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거가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1: Because it makes them seem like, oh, they've got a personality and oh, how cute.
0: 그러다 갑자기 훅 오면
1: Yeah,
0: 어떡하려고요?
1: that's
0: 네,
1: right.
0: 연결해 볼게요.
1: People who don't know better may leave food out in hopes of attracting bears or fail to secure their homes and cars.
0: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곰을 보려고 일부러 먹이를 남겨두거나 집과 차량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People who don't know better. 이라는 거. 더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1: So people who don't know better. So better is the key thing right here, right? So basically, they're saying, oh, they don't understand the right way to behave because they don't have the knowledge or they don't have the experience. So it's kind of like people who don't know better, it's not because they want to harm the bear, it's just that they don't know much about what they should do.
0: 이 이상의 뭐 knowledge나 experience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른다. 혹은 혹시 철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을까요?
1: Absolutely. Right. So, you know, a little kid, you know, he doesn't know better. Yeah, because they're little. They don't, so they do like things that they shouldn't do, but it's not because they're dumb or, you know, there's something wrong. They have no experience.
0: 그러니까 better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이상의 뭐 지식, 정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철이 없는 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음식을 남겨두거나.
1: Yeah,
0: Right. 오케이.
1: that's right. And you know, one more thing. If you say to an adult, you should know better, this means that Listen, mm-hmm. you're old. You have the experience. Mm-hmm. You have the knowledge. Mm-hmm. Why are you doing that?
0: 야, 이거보단 더 잘 알아야지.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1: Yeah.
0: 이런 식으로.
1: You should know better.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at in turn can make the animals and their offspring more dependent on human food sources and thus more aggressive. This often ends poorly.
0: 그렇게 되면 곰과 새끼들이 인간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치?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죠. 네, offspring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얘기를 하죠. 걔네들이 이제 인간 먹이에 의존하게 되고 나쁜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But the impulse to anthropomorphize bears by naming them and chronicling their antics risks encouraging human misbehavior. People who don't know better may leave food out in hopes of attracting bears or fail to secure their homes and cars. That, in turn, can make the animals and their offspring more dependent on human food sources, and thus more aggressive. This often ends poorly.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he Jackson 5 with I'll Be Ther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야, 곰이 무슨 월세라도 내는 것처럼 우리 집 수영장에 나타났어.
0: 아, 진정해. 그냥 더위 좀 식히면서 인생 즐기려는 걸 수도 있지.
1: 아, 내 아보카도까지 먹었어. 완전 호화롭게 사네.
0: 이쯤 되면 월세 받아. 공짜 점심은 끝이야. 욕이 배어. 아, 캘리포니아 월세 시세 엄청나지? 네, 여기까지가
1: Yogi
0: 되겠습니다.
1: Bear.
0: 여기 배
1: You know,
0: 오랜만이죠?
1: when I was a little kid, I used to watch this animation. I mean, the cartoons, Yogi Bear.
0: 저는 여기 배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엽지도 않고 뭐 그냥 좀 애매하긴 해요, 그죠? 약간 타이 내고 모자
1: It's like a human
0: 쓰고,
1: bear.
0: right,
1: Yeah.
0: right. 근데 갑자기 오랜만에 기억이 났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문장 크쌤의 대사였는데요. 그 곰, 완전 화롭게 사네라고 할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Okay, that bear is really living large. Great, living
0: Living
1: large.
0: large. 갑자기 그 작가님이 요기베어 모르신다고 하네요. 요기베어가 그 카툰 캐릭터입니다.
1: Oh, yes.
0: 유명해요,
1: Actually,
0: 굉장히.
1: very famous in America, but people in Korea may not know him.
0: 왠지 알아요? 푸한테 밀렸어요. 푸한테 밀렸습니다.
1: Now, Winnie the Pooh is really cute, but Yogi Bear is not that kind of cute bear. It's like a
0: 그쵸.
1: human bear.
0: 그냥 존댓말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배어 있습니다. Please look it up.
1: 오케이.
0: 자, 그래서 live large라고 하는 거, 이게 호화롭게 살다가 될까요?
1: Yeah, that's right. So if you're living large, it means that you live a rich, very fancy life. You're spending as much money as you want. And you're just like enjoying the comforts of life.
0: 그러면 누군가가 live large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돈 아낄지도 모르고 그냥 펑펑 쓰고 말이야.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할 때쓸수 있을까요?
1: Sometimes, yeah.
0: 하지만 그냥 그래도 you gotta try, I don't know, you gotta try living large, you know, 뭐 이렇게도 그냥 쓸수 있지 않을까요?
1: No, actually, here's the thing. You would never really say, oh, you should live large. But oftentimes it's an observation. It's like, wow, he's living large. Like, he's got the private jet. And there's a hint of negativity. A hint. Like, it's too excessive.
0: 마치 fancy 같은 단어네.
1: It's,
0: Look at her,
1: look.
0: fancy dress, fancy car 이런
1: Yeah,
0: 것처럼
1: that's right.
0: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하게 쓰는 것이 live large가 되겠네요.
1: It's a little bit 배 아파.
0: 약간 배 아픈 뉘앙스.
1: It's like, oh, he's really living large. Like, well,
0: 맞아요.
1: he's really. But it also means that they are spending a little too much too, sometimes, depending on the
0: 좀
1: situation.
0: 낭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불만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또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틴 쌤이 월세를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월세를 낸다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단순한 게 pay rent 하면 끝이에요.
1: Very
0: 그렇죠?
1: easy,
0: Right,
1: yeah.
0: pay rent. 무슨 뭐 전치사고 뭐 이런 것도 없고요. You know, I gotta pay rent this month, but I cannot come up with the mone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And the idea of paying rent in Korea can be a little different because you have 전세. Right? So, but in America,
0: 항상 it's always
1: it's
0: 월세,
1: just
0: right?
1: rent. It's just rent or you own your own
0: 그래서
1: house.
0: 굳이 monthly rent라는 말도 안
1: Yeah.
0: 쓰잖아요. 그냥
1: Pay rent
0: rent죠.
1: or pay mortgage.
0: mortgage.
1: Only those two things
0: 월세
1: can happen.
0: 내거나 아니면 모기지, 그러니까 뭐 대출 그거에
1: Yeah.
0: 대해서 돈을 갚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Alright,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Dude, a bear just showed up in my pool like it pays rent.
0: Chill. Maybe it just wants to cool off and live its best life.
1: Oh, it ate my avocados too. That bear is really.

0: Living large.
1: At this point, charging rent. No more free lunch, Yogi.
0: Yeah!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단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 Yes,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eek.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as well as the week with our final song by Lisa Ono. It is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ll right,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Bye-bye.
1: Bye.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저글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저글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아팠다가 푹 쉬고 get enough rest 한 다음에 mm-hmm. 돌아오면 정말 많이 나아졌을 때 사람들이 괜찮아요? 어때요? 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Thank you는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mm-hmm. 그렇죠? 자,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라고 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Good. 이렇게만 대답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1: Yeah. What a great way to end the week.
0: 아, 그렇죠. Yeah. 금요일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프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아팠다가 네. 또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은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라는 표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였습니다. 자,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이죠. 자, 이제 많이 나아졌다.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즉시 I'm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특히 아팠다가 괜찮을 때는 이 feel 동사를 사용하죠. feeling이 그냥 나의 기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컨디션,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말할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feeling 뭐뭐는 어떠어떠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어떤 상태예요? 훨씬 나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낫다라고 할 때는 I'm feeling better. 나 좀 나아졌어. 인데 많이 나아졌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할 때는 better 앞에 much를 넣어서 강조를 해줄 수 있어요. I'm feeling much better. 이렇게요. 그래서 말할 때도요, much를 좀 더 강조를 해줍니다. I'm feeling much better. 이런 식으로. I'm feeling much better.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걱정해줬죠. 그러면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마울 때는 항상 문장 뒤에 thank you를 붙여주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thank you 대신에 thanks 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꽤 좋겠네요.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Pattern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our sentence was,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We're going to change the feeling, which means we're also going to get rid of the thank you. Because if you said, I'm feeling awful, you wouldn't say thank you.
1: 아, 그쵸. 네, 그래서 느낌을 바꿀 건데, I'm feeling much better에서는 긍정적인 느낌이었으니까 thank you를 붙였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hank you는 생략하고 우리의 연습을 해볼게요.
0: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1: 자, 이건 좀 긍정적인 거네요. 그쵸? I'm feeling a lot better. Much 대신에 a lot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I'm feeling a lot better. 이렇게도 말하고요. Thank you도 좋지만 뭐 today 이렇게 시간 표현을 넣어도 되고요. 요 뒤에 또 thank you를 붙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도.
0: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1: 여기는 thank you 붙이면 안 돼요. 자, 당신에게 실망스러워요 라는 말이거든요. Disappointed in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in 다음에 사람이 온다는 거.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당신에게 실망스러워요 라는 말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혼낼 때 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또 거짓말했어요?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이렇게 할 수 있겠죠.
0: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
1: 면접은 진짜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쵸? 면접 때문에 긴장돼요.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면접 때문에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I'm feeling nervous because of the interview라고 뭐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about the interview라고 하면 좀 더 간결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뷰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긴장이 돼요.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about the interview라고도 말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0: Oh, Kaylin.
1: Yeah?
0: You're back. How are you feeling? You were so sick. 어떠세요? 많이 아팠잖아요.
1: 아, 그렇죠. I'm feeling tired today too. 오늘도 피곤해요. I need more rest.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Aaron?
0: Make sure you get plenty of rest.
1: Thank you. 근데 you're not Aaron. 농담입니다. 네, I'm feeling tired today too 라고 했어요. 자, I'm feeling tired. 저 피곤해요. Today, 오늘. Too, 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게 느껴져요. I need more rest.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고요. 뭐 위에 얘기했던 질문, How are you feeling? 그리고 You were so sick. 여긴 간단하죠, 그쵸?
0: Here's an easy one.
1: Mm-hmm.
0: I'm feeling great.
1: 정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인사하다가도 How are you? 그러면 I'm feeling great. 이렇게도 mm-hmm.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걸 많이 하는데 I'm feeling great. 이렇게도 대답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라는 mm-hmm. 말이고요.
0: And earlier this week, we had make sure you get enough rest.
1: Mm-hmm.
0: And let's say you did get enough rest.
1: Okay,
0: then you could
1: 왔어요.
0: say, I'm feeling rested.
1: 푹 쉬어서 개운해요 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I'm feeling rested. R-E-S-T-E-D가 푹 쉰 상태인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I'm feeling rested.
0: I'm feeling anxious about my trip.
1: Anxious라고 하면 불안한이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About my trip. 제 여행에 대해서 좀 불안해요 라는 말이죠. 자, 여기도 about the interview처럼 about the trip 이렇게 썼네요. 그죠?
0: I'm feeling relieved that it's finished.
1: 아, relieved. 안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안도하는. 그래서 I'm feeling relieved. 아, 다행이네요 라는 뜻이죠. 뭐 때문에?

0: It's finished.
1: It's finished.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나면 항상 다행이죠.
0: Here's a fun one. It's an idiom.
1: Mm-hmm.
0: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1: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자, idiom이라고 했는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Feeling on top of the world? 자, 일단 on top of the world는 세계 위에 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세계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 이거는 좋은 기분일까요? 나쁜 기분일까요? 좋은 기분이죠.
0: 좋죠.
1: 매우 기분 좋은 거예요.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라고 하면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하나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feeling 뭐뭐 긍정적인 기분도 연습해봤고 부정적인 것도 연습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다 복습해보겠습니다.
0: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1: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0: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1: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0: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
1: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
0: I'm feeling tired today, too.
1: I'm feeling tired today, too.
0: I'm feeling great.
1: I'm feeling great.
0: I'm feeling rested.
1: I'm feeling rested.
0: I'm feeling anxious about my trip.
1: I'm feeling anxious about my trip.
0: I'm feeling relieved that it's finished.
1: I'm feeling relieved that it's finished.
0: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1: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자, 마지막 문장은 우리 스타님들 기분을 대변하죠? 스타트 잉글리쉬를 듣고 계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3: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어요.
2: 다행이네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3: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1: 그런데 감기도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요거는 이제 문장 맨 뒤에 올 것 같고요. 많이 아팠었잖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0: 아하.
1: 자, 이 문장은 영어로 슬슬 나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어요. 자, 일단 병원에 갔다. 우리 병원에 갔다. 일반 병원 갈 때는 see a doctor, 뭐 go to the doctor's office 이런 표현도 있다고 했죠. 그걸 과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약도 먹었다. 자, 여기서 먹었다니까 eat, have, 뭐 이런 말 써야 될까요?
0: We don't say eat medicine.
1: 그쵸, 약은 복용하다라는 다른 말을 쓰죠. take를 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과거 형태로. 다행이네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0: 다행이다. I'm feeling relieved.
1: I'm feeling relieved. That's 나왔죠? a relief. 뭐 조금 변형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뭐 또 다르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요? 뭐를 물어보는 거니까 what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자, 일단 주어를 얘기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은 남자일지 여자일지에 따라서 he가 될 수도 있고 she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감기라고. 그냥 just가 들어갈 것 같고요. 감기는 참고로 cold인데 앞에 어가 항상 붙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영어 표현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You were so sick last week.
4: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2: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4: She said it was just a cold.
1: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2: You were so sick last week.
0: You were so sick last week.
1: You were so sick last week. 자, you are so sick 라고 하면 당신은 정말 많이 아파요.

0: 현재형이죠. 과거에 많이 아팠던 거니까 you were so sick. 과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last week 뒤에 붙여주면 되죠.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2: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장이죠. 근데 thank you는요, thank you 내려가도 되고요, thank you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어요. 억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어요.
1: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2: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0: See a doctor가 병원에 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I saw a doctor. 네, 여기서는 나 의사 선생님 봤다. 눈으로 본 게 아니죠. 네, 실제로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And 그리고 took some medicine. Take의 과거 형태는 took이죠. 그래서 took some medicine. 약도 좀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3: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2: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0: That's great to hear. That's great. 좋네요. To hear, 듣기에 라고 해서 that's great하고 그냥 똑같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둘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라는 질문 다시 한번.
2: What did the doctor say?
0: What로 시작했죠. What did the doctor say? 네, what did the doctor say? 보통 우리가 비동사와 두동사로 나뉘는데 두동사의 과거 형태는 did로 나타내주죠. 그래서 what did the doctor say?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1: She said it was just a cold.
2: She said it was just a cold.
0: 자, 의사 선생님 성별은?
2: She.
0: 여자네요, 그쵸?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It was just a cold. 그냥 감기라고요. 네, 그래서 it은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그러한 주어죠, 그쵸? 그래서 it was just a cold. 그건 그냥 감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참고로 감기는 a cold. 항상 앞에 어가 붙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네, 그럼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2: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You were so sick last week.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3: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1: She said it was just a col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자, thank you. 여기 연음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feeling, 요거 E 발음 길게 끌어줘야 되는데요. E 하면서 L 발음 날 때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feeling, 요렇게. 그리고 better는 better. 이렇게 T 발음이 부드럽게 변하죠.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연습해볼까요?
2: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2: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잘하셨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면요. EBS 오디오 어학당 찾아주시면 됩니다.
2: Superb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0: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자,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이 조금 불편하게 서 계신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what would you do? And you were sitting.
1: Immediately stand up and guide this person to my seat.
0: 아, guide 이렇게 안내를 해서
1: help him or her to 네. my seat.
0: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요. 벌떡 나는 일어섰는데 이제 저쪽에 네. 계신 어르신 보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얼른 그 자리에 앉아 버릴 때 아, 이거 그러면 no, not you. But I just got up because you know of that gentleman right, over right. there라고 말을 할 게도 좀 애매한 거고
1: 가장 안전한 거는 네. 앉은 자리, 앉은 상황에서 네. 그분을 부르는 거야. 공손하게 아. 어르신, come my way, 이쪽으로 오세요. 어. And then when that person comes, you stand up and exchange the seats.
0: 아, you know? 안전하겠네.
1: 너무 먼저 서가지고 어디 갔다가 오는 사이에 누가 앉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So you have to be careful and strategic.
0: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Strategic. 선생님 yeah. 방금 이쪽으로 오시죠. Come my way라고
1: Or
0: 해요.
1: Come this way.
0: Come this way.
1: Yeah. Please come this way.
0: Please come this way.
1: You can take my seat.
0: Come here라고 하는 건 좀 그런가요?
1: Here. 조금 직설적이기 때문에 네, 좀, 어르신한테 come here 하면 조금 무리하게 들릴 수 있어요.
0: Come here please 해도 안 돼요?
1: I think they'll understand. Come here, please.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톤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In English, you can don't say grandpa, grandma.
0: 그 할머니, 할아버지.
1: 할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무리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1: Just use gesture. I think gesturing is really important.
0: 아, 그래서 yeah. 몸짓으로 이렇게 yes. 좀 가리킨다던가. 아, 그렇군요. 아, 할아버지라고 해서 grandpa 이러면 정말 그건 모욕. 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 It can. 네. So it's dangerous.
0: 네. 어르신이라고 해서 sir.
1: 우리말 어르신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참 공손한 표현이잖아요.
0: 그렇죠.
1: 어르신. 네. 영어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sir or ma'am.
0: Ma'am. 그렇군요. 그러니까 sir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는
1: yes.
0: yes sir 할 때 그지 sir라고 yes. 생각하지만 That's right. That's right. 이런 경우에도 어르신께. 자, 그래서 저 앉아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lease come this way 말고도 어떤 말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Oh, 저기 어르신이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
0: 아, 그래? 아, 사실 나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분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지? 그럼 어서 양보 좀 해드리지 그래.
1: 저기 어르신, 여기 제 자리에 앉으세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래도 되겠어요?
1: 아,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저는 서 있어도 되거든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1: 네. 아이고 어르신.
2: 네.
1: 앉으시죠.
2: 고맙습니다. 정말요.
0: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렇죠? Of course.
0: 네. 자, 저쪽에 계신 저 어르신께서 아무래도 자리에 앉으셔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1: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0: That man. 자, 이때 that old man 이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That man looks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That man looks like 자, 어떻게 보인다고 할까요? He could use a seat.

0: 라는 말이 있어요.
1: 야, 참 많이 쓰는
0: 네,
1: 표현이다.
0: 이제 개인적으로 참 저 이 표현 처음 알게 됐을 때가 EBS에서 이제 교재를 쓸 때였는데 그 TV 프로그램으로. 근데 그때 와, 이 표현 진짜 좋다.
1: He could use 뭐뭐뭐.
0: 네,
1: She could use 뭐뭐뭐.
0: 네, 그때 맥락이 I could definitely use a vacation. 이런 말이었어요.
1: I could use a vacation right 네, now.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직역하면은 나는 휴가를 쓸 수 있었다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I could use, he could use, she could use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could use 뭐뭐 하면은 단어 하나는 참 쉬워요. 누구누구가 뭐뭐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말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뭐뭐가 꼭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1: 가끔 보영쌤이 막 이렇게 막 녹음하는데 막 뛰어왔어.
0: 네.
1: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헐레벌떡하면서 보영쌤 You look like you could use some water.
0: Definitely.
1: You 그렇죠. look like you could use, you know, some fresh cup of orange juice.
0: 그러면 그냥 you look like you need some water. 그러니까 need를 쓰는 거고.
1: 맞아요. 그게 바로 need란 표현인데 네. 봤을 때 물 마시면 좋겠다.
0: 네.
1: You look like you need some water.
0: 그렇습니다.
1: You look thirsty.
0: 네, 맞아요. 보아하니까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때 이 물 한 잔 마시면 딱일 것 같은데
1: yes.
0: 딱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You could use some water가 되는 거죠.
1: Here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0: 그렇죠. 저 어르신 지금 딱 보니까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가 되겠습니다.
1: Perfect.
0: 네, right. 이렇게 he could use 말 그대로 뭐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뭐뭐가 꼭 필요하겠다. 뭐뭐라면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을 할 때 could use를 쓴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좋습니다.
1: You could 자, use.
0: You could use. 여기서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라고 했더니 나도 마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해요.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네, 그 별 얘기 아니죠. 누가 이제 마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입 밖으로 내는 걸 봤을 때 나도 그 생각이었는데 뭐 이런 말로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1: Right. 네. 가끔 이런 상황이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0: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1: 서로 배고픈데 서로 좋아하는 게 피자야.
0: 네.
1: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0: 그렇죠.
1: Oh, I'm starving.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0: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1: 그런 thinking이죠.
0: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네가 마침 생각하고 있는 거니 즉 우리 둘이 지금 같은 생각하는 거 맞지? 이런 말이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바로 이 말로 이런 뜻으로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나도 마침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I was right. thinking the same thing. 자, 앞은 thinking이고요. 뒤는 그냥 thing입니다.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그러면서 어서 자리 양보해드리지 그래.
1: Yeah, go ahead.
0: Go ahead.
1: You should ask him.
0: 그렇습니다.
1: go ahead.
0: 내가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친구 보고 일어나라고. 자, go ahead. 이 얘기는 당신이 하려던 행동을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Right. 밀어붙여라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go ahead가 되는 거죠.
1: 제임스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0: 네.
1: 저분 저 어르신 좀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다. 좀 약해 보인다.
0: 네네.
1: Let's give him a seat.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래 go ahead.
0: 혹시 그 말도 좋다. Let's give him a seat
1: yes.
0: or get him a seat 해도 되는 건가요?
1: Yeah, let's get him a seat or basically let's give him your seat.
0: Right, my seat, your
1: seat. You should stand up.
0: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드린다라고
1: yes.
0: 할 때 오래전에 이제 어떤 우리 EBS 프로그램에서 자리를 양보한다라는 표현을 그 어떻게 영어로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there was many discussions about that.
1: Right.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give up 이런 표현이
1: give
0: 제일
1: 낫겠다.
0: 네.
1: I was just thinking that.
0: You were thinking the same thing.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I was willing to give up my seat for 어르신,
0: 그렇죠.
1: for Diane.
0: 그러니까 I was willing to. 이건 또 다른 표현이 됐는데 저는 기꺼이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I was willing to give up my seat for 누구누구. 누구누구를 위해서 제자리를 포기할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여기서도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Go ahead. 라고 하는군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Go ahead.
0: 네, 그래서 제임스는 벌떡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제자리에 앉으세요.
1: Sir, please take my seat.
0: Sir, please take my seat. 너무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는 얘기죠.
1: Sounds like a really nice person who is very respectful. Please take my seat.
0: Please take my seat.
1: 저는 I'm still young. I can stand up. It's okay.
0: 그렇죠. 저는 버스를 굉장히 자주 타는 편인데 버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they get on the bus. They still the bus is moving or bus just started. Like moving, right? 그럴 적에 몸의 그 밸런스를 이렇게 찾고 있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1: That's right. That's
0: 그때
1: right.
0: 조금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신다거나
1: right.
0: 내일 정류장에 보통 정차한 다음에 일어서세요라고 물론 그 버스 드라이버께서 많이 말을 하지만 늦을까 봐 내가 행동이 느려서
1: right.
0: usually they move quite slowly.
1: Right.
0: 그러다
1: right.
0: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진작에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they could easily lose control.
1: Of lose balance. That's
0: balance.
1: Right.
0: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1: Mm-hmm.
0: 그럴 때 너무 미안해하세요. 그럴 right. 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I always feel bad.
1: Feel bad. Feel
0: 정말.
1: sorry.
0: 그렇죠.
1: Yeah, yeah, yeah.
0: 뭐 왜 미안해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텐데.
1: Of course,
0: 그렇잖아요?
1: of course.
0: 자, 그래서 양보하는 이야기. Give up your seat for the elderly에 대한 right.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표현을 꼭 외우세요.
0: 네.
1: 누구한테 양보할 때,
0: 네.
1: 공손하게 표현할 때, please take my seat.
0: Please take my seat.
1: Sir, please take my seat.
0: Sir, please take my seat. 자, 어르신이 지금 남자분이시라서, 자, 어르신 여기 제 자리. 제발 앉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So, sir, please take my seat.
1: 그런데 여기서 네. 어르신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서서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미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럴 때는 한 단계 더. No, no, no. I insist.
0: I insist.
1: No, I insist.
0: I insist.
1: Please, I insist.
0: 제가 오히려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1: 바로
0: 제발, 네, 제 얘기를 좀,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라는 뜻으로 I insist. 상대방이 그냥 거절을 이제 좋게 같이 하시려고 하시지만
1: right.
0: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제 자리를 가져가 주세요. Please take my seat. 자, 그랬더니 이분은 no, no, no 라고 하시지 않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요.
1: Thank you so much.
0: 그런 다음, 그런데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시죠.
1: But are you sure?
0: But are you sure?
1: Are you sure?
0: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1: Mm-hmm.
0: Are you sure? 정말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도 당신은 괜찮겠느냐? Are you sure? 우리말로 괜찮겠어요? 라는 뜻으로 물어볼 때 Are you okay?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1: 너 괜찮니?
0: 그렇죠.
1: 맥락이 좀 다르죠?
0: 다르죠. 근데 우리말로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Would you be okay with it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럴 때는 그런 길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Are you sure가 딱입니다.
1: 네. 솔직히 이 표현밖에 없어요.
0: 네, 아 그래요.
1: 이 맥락에서는 Are you sure it's the perfect response.
0: 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많은 호의를 베풀 때
1: right.
0: 그걸 선뜻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괜찮으세요 정말 Are you sure가 좋겠네요.
1: 보영 쌤이 가끔 이제 점심을 싸와요. 샌드위치, 뭐 버거, whatever. 언제나 두 조각이 있더라고요.
0: 네.
1: 가끔씩. 혼자 다 드실 수 있는데 언제나 반은 나한테 줘.
0: 아, 그럼요.
1: 나도 배고픈데
0: 네.
1: 안 먹고 왔는데 Are you sure?
0: 어.
1: You give me half of your sandwich. 어. I say, 속으로 먹고 싶은데 Are you sure?
0: 아, 그랬구나.
1: Are you sure?
0: 얘기를 하시지.
1: 아, 주로 먹고 오는데 안 먹고 올 때 꼭 뭐 들고 오시더라고.
0: 네.
1: 나 꼭 반을 나한테 줘. Are you sure?
0: Are you sure?
1: Are you
0: 정말
1: sure?
0: 나 줘도 괜찮겠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Sir, please take my seat. Thank you so much. But are you sure?
0: Are you sure?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제임스는 아유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저는 서 있어도 괜찮아요.
1: Of course. No problem. I don't mind standing.
0: 네. Of course. No problem. 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1: Sure.
0: Of course. No problem. 이 어르신께도 no problem. 아주 괜찮은 말인 거죠.
1: No problem.
0: 네. 그런 다음 저는 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 I don't mind standing.
0: I don't mind standing.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1: When somebody says I don't mind, it means I'm really okay. It's no problem. I'm okay standing.
0: 아, 우리가 맨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라는 문장을 하도 달달 외워가지고
1: Is it okay?
0: Is it okay? 괜찮겠습니까?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혹은 문을 열면은 안 될까요? Do you mind if I? 그럴 때 I don't mind 하면은 저는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네.
1: 마인드가 꺼려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괜찮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Do you mind? Is it a problem with you?
0: Right.
1: No problem.
0: No problem.
1: I don't mind.
0: I don't mind. 여기서는 I don't mind standing까지 해서 저는 서 있는 것이 꺼려지지 않습니다.

0: 있습니다. 저는 서 있는 거 괜찮아요 라는 말로 I don't mind standing. 즉,
1: Right.
0: I can stand. It's no problem. 저는 서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1: 네, 딱 그거죠.
0: 네.
1: It's okay.
0: It's okay.
1: It's okay for me to stand.
0: 그렇습니다. It's okay for me to stand.
1: I don't mind standing.
0: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I don't mind standing으로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Of course. No problem. I don't mind standing.
0: 네, 자, 자리를 양보하는 데 관련된 말들이었습니다.
1: Right.
0: 여기서도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He could use 뭐뭐 아주
1: mm-hmm.
0: 딱 필요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말.
1: Right.
0: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Please take my seat. Are you sure? 그다음에 I don't mind standing 등등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표현일지 몰라도 막상
1: Right.
0: 입에서 잘 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1: Mm-hmm.
0: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Go ahead.
2: Sir, please take my seat. Thank you so much. But are you sure? Of course, no problem. I don't mind stand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이제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실까요?
1: Let's go.
0: 저 어르신 자리에 좀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4: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0: 어머, 나도 마침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4: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어서 양보해 드리지 그래. Go ahead.
4: Go ahead.
0: 저 어르신, 여기 제 자리에 어서 앉으세요.
3: Sir, please take my seat.
4: Sir, please take my seat.
0: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so much.
0: 근데 그래도 정말 되겠어요? But are you sure?
4: But are you sure?
0: 아유,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3: Of course, no problem.
4: Of course, no problem.
0: 저는 서 있는 거 상관없어요.
3: I don't mind standing.
4: I don't mind standing.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네, 우리가 뭐 자리를 양보한다 할 때 그 양보라는 말 때문에 give up 이라는 표현을
1: up.
0: 쓴다고 있어서 I am more than willing to give up my seat for the elderly. 그러면
1: right.
0: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the elderly를 위해서 give up my seat 할 willing 그런 의도가
1: willing.
0: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1: 한 단어로 양보라는 뜻은 원래 yield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0: 네.
1: Y-I-E-L-D, yield. You yield your seat to somebody else. 좀 이렇게 formal하고 공식적인 단어다 보니까
0: 네.
1: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give up.
0: Give up.
1: Diane is giving up her seat for the elderly.
0: 근데 우리가 또 give up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1: 포기.
0: 포기하지 마. 그래서 never give up. Don't give up. 할 때 그 give up. 그 give up은 굉장히
1: 맞아요.
0: 나쁜 거로 생각하기도 쉽지만
1: right.
0: but there are times when you have to you know choose to give up.
1: Right.
0: 그렇죠?
1: 이래서 context, 맥락이 정말 중요한
0: 맞아요.
1: 게 this is a good situation. 좋은 뜻으로 give up 하는 것은
0: 네.
1: it's fine.
0: 그렇죠. 그게 바로 양보가 되는 거죠.
1: For the benefit of others.
0: 그렇죠. 다른 right.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1: That's right.
0: 네, 바로 그렇게 말할 적에. 그래서 항상 그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 1대1식으로 번역을 한다거나
1: That's right. yeah.
0: 영역을 할 때 물론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맥락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1: Yeah. That's
0: 그렇다
1: right.
0: 보니까 양보는 yield. yield 너무 딱딱한데 Give up 어떨까? Give up은 뭐 포기하다인데 포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한국어 영어가 다 풍성해질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Something to think about.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습니다.

귀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비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다고? 프랑스 대혁명의 핵심 인물이었던 로베스피에르. 그는 공포 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을 반전시키려 대중연설을 계획했죠. 운명의 그날, 로베스피에르가 목이 아파 잠시 연설을 미룬 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다리던 대중은 뿔뿔이 흩어졌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한 채 처형당하는 운명을 맞습니다. 단 한 번의 폭우가 바꿔놓은 한 사람과 한 국가의 역사. 오늘의 일기예보도 누군가에겐 운명의 사인일 수 있겠네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일상탐구 생활이다. 참가자를 모집하는 동안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대체 뭘 하자는 건가요?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주민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받았던 질문이니까. 사실 이것은 커뮤니티에 국한한 질문만도 아니다. 어른들과 그림책 읽는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친구가 말했다. 성경 공부 같은 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물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내가 원하는 삶의 형식이 이 세계에 아직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 볼 수밖에 없다. 오래전 직업란에 마땅히 쓸 단어를 찾지 못했을 때부터 내게 필요한 것은 발명가의 마음이었을지 모른다. 무루 작가의 산문집 우리가 모르는 낙원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권진아가 부른 새 발자국 터닝 페이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후의 소묘에서 펴낸 무루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일부러 깔아드렸어요. 무루 작가님의 이 책은 우리 금요일에 에세이 코너에서 또 다룬 적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루 작가의 책그 외에도 북카페에서 일개기 기쁨이 있기 전부터 여러 그 코너를 통해서 좀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무루 작가님이 북카페에 오시게 됐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아마 지난주까지 우리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 코너를 마무리한 후에 그러면 10월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 2부를 어떤 분이 또 채워주실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을 딱 들으시고 아 혹시 무르 작가님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 촉이 남다르시네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하신 그대로 무르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금요일 2부 우리 북카페에 오셔서 매주 한 권씩 그림책 이야기를 풀어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북카페에서 그림책 좋아해요. 그림책 코너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던 바로 그 세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주 한 권의 그림책을 펼치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막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 바로 그 무루 작가님의 산문집 일부러 오늘 문장 카펫 깔아드렸습니다. 이 무르 작가님은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죠. 자기 삶을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또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를 많이 만드세요. 주민 모임도 있고, 뭐 그림책 워크숍도 있고, 소설가들이라고 하는 쓰개 모임도 있고, 그리고 소소여담, 책 관련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문카로 읽어드린 바로 그 모임은 일상탐구 생활입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그 여정을 함께 기록해 나가는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발명자인 겁니다. 이런 무르 작가님이 또 금요일 2부를 어떤 모임방으로 만드실지 기대하시면서 환영 메시지 1부부터 남겨주시면 무르 작가님 아마 기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10cm의 지금 우리 사이는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아날로그한 책 읽기가 전하는 흔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접어둔 모서리, 이 주제로 만나는 마지막 이야기 기대해 주시죠.

책의 물성과 책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마도 헌책방일 겁니다. 누군가의 손길과 마음, 지나간 시간의 흔적과 기억들이 헌책에는 고스란히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것들을 품고 있는 책을 만나게 될 때도 있죠. 헌책방을 운영하며 헌책방에서 만난 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는 헌책방지기 윤성근 작가는 헌책 낙서 수집광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처음 헌책방 세계에 발을 들이고 2년 정도 헌책방 직원으로 일할 때 당시 헌책방 주인장이 행하던 특별한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트럭으로 책을 싣고 온 헌책방 주인장이 매장에 책을 들이기 전 가장 먼저 하던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무릎치기 기술. 기술이라 하기엔 소소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선 책 등을 왼손으로 잡고 책의 표지 부분을 무릎에 탁 소리가 나게 칩니다. 그런 다음 책을 아래로 향해 몇 번 흔들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으로 책장 전체를 초라락 넘겨보는 거죠. 이렇게 한 권 한 권 의식을 치르듯 모든 책을 살펴본 후에야 책을 매장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책 사이에서 만 원짜리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서야 그의 무릎치기 의식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자신의 헌책방을 운영하게 된 윤성근 작가도 오래된 책 속에서 보물을 찾아냅니다. 그가 찾는 건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죠. 옛날 서점에서 나누어주던 책갈피, 오래된 영수증, 메모지, 명함, 사진, 그리고 누군가에게 쓴 편지와 곱게 말린 낙엽까지. 누군가는 무심결에, 또 누군가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끼워 넣었을 한 시절의 조각들이 책 안에 가만히 담긴 채 세월을 건너옵니다. 새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손때와 낙서, 접힌 자국과 밑줄, 누군가 읽었기에 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들은 상상의 재료가 되고 또 다른 이야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윤성근 작가는 책이 가장 책다워질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읽는 사람의 이야기가 책에 남는 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시간과 이야기와 추억을 담은 보물상자. 여러분의 추억 한 조각도 어느 책 사이에 몰래 끼워져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헌책방 주인장의 비기였던 무릎치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언가 엄청난 걸 찾아낼지도 모르잖아요.

이길승의 헌책방 서울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헌책 사이에서 발견하는 것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카페인 분들은 아마 지금도 한번 집에 있는 책들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 무릎치기 기술 활용해 보시면 그 안에서 영수증 그리고 도서 대출한 그런 흔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긴 집에 있는 책이라면 도서 대출 흔적은 아니겠네요. 오히려 그보다는 비상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책을 샀던 그 영수증일 수도 있고요. 메모 혹은 책 자체, 그 몸체 자체에 무언가 이렇게 또 끄적끄적했던 흔적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흔적은 책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치기 기술로 떨어져

나오지도 않겠죠. 그참에 한번 책 소개 여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런투유 그리고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명작이란 이름이 괜히 붙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읽히고요. 또 읽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루쉰의 단편 소설 고향 만나볼게요.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한겨울 모진 추위를 뚫고 고향에 가는 중입니다. 고향까지 거리는 2000리, 20년 만에 귀향이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고향의 모습은 잔뜩 흐린 하늘,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쓸쓸하고 처량합니다. 아, 여기가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이란 말인가. 내가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좋았는데,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좋았는지 말로 표현하려니 막막해집니다. 어쩌면 고향은 원래부터 이랬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한 것은 고향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다 마음의 문제겠죠. 사실 이번 귀향은 출발부터 즐거운 마음일 수 없었습니다. 고향과의 완전한 작별을 위해 찾아온 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도 대부분 떠나버린 고향. 옛집과 가산을 정리하고 남은 가족들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귀향이었죠.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떠나기 위해 찾아온 방문길.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은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세간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룬투 말이다. 그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네 소식을 묻곤 했단다.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아마 곧 찾아올 거야. 룬투. 그 이름은 순식간에 나를 30년 전 12살 즈음의 어느 날로 데려갑니다. 그해 우리 집에는 큰 제사가 있었고, 룬투는 집안 머슴이었던 아비 대신 제사를 도우러 왔던 아이였죠. 당시만 해도 어엿한 가문의 도련님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나에게 바다를 날아다닌다는 날치와 형형색색의 조개껍데기, 수박밭을 헤집는 오소리를 작살로 잡았다는 무용담을 들려주던 멋진 형.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신기한 일이 있다니.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에서 네모난 하늘만 보고 사는 나는 룬투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그저 놀라웠습니다. 꼭 한번 그를 따라가 바다를 보고 오소리 사냥을 해보고 싶었죠. 우리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던 날, 그도 나도 얼마나 울었던지. 룬투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고향에 온 것이 실감이 납니다. 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다시 찾은 것만 같습니다.

여명의 Try to Remember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에 담아본 오늘의 작품,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입니다. 루쉰이라고 하면 광인일기 또 아큐정전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죠. 중국 현대문학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 사상가입니다. 이 고향은요, 1919년 12월에 루쉰이 고향에 돌아가서 옛집을 정리하고 또 가족이 북경으로 이사를 한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왔는데 진짜 그리던 고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 20년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비슷한 기분 느끼신 카페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풍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내가 알던 고향과는 다르죠. 그런데 룬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흑백에 뭐 하나 이렇게 시선 둘 곳이 없던 그 고향 풍경이 형형색색으로 가득 차면서 이제 정말 친밀한 무언가가 되고 있습니다. 룬투를 만난 그 이후의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시죠.

나는 룬투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룬투는 아니었죠.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얼굴, 깊은 주름, 한겨울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얇고 낡은 옷. 그의 30년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한눈에 그려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은 훌쩍 세월을 뛰어넘어 30년 전으로 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구슬처럼 연달아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무엇에 가로막힌 듯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 뿐. 정작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고작 룬투형 뿐이었을 때 룬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나를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게 합니다. 나으리. 오싹 소름이 돋으며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과거 잘나가던 양반집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의 아들. 어릴 때는 가뿐히 뛰어넘었던 그 차이가 지금은 둘 사이에 가로놓인 두터운 장벽임을 깨닫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룬투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 계속되는 흉작, 가혹한 세금, 도적대와 관리들의 괴롭힘. 그 세월을 살아내며 룬투는 감정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죠.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도 선명하게 자리했던 작은 영웅 룬투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오랜 세월 고향의 다른 이름이었던 룬투를 잃어버립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미련도 남지 않은 듯합니다. 조카 흥얼이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올 거냐고 묻습니다. 룬트가 데려왔던 그의 아들과 다시 만나 놀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룬트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희망 같은 것이 자라납니다. 그러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시드니 크리스마스의 투머로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 시간에는 루쉰의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 소개했습니다. 분량은 단편 소설이라서 길지 않지만 이 여운은 아주 긴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루쉰의 악휴정전을 광인일기 이런 작품들을 더잘 접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 루쉰 자체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읽어본 적은 없었네요 하시면서 새롭게 아 루쉰 이 기회에 좀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또 좋은 단편 분량이니까요. 부담 없는 그런 분량이니까 한번 좋은 이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권합니다. 이 단편 소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유명하거든요. 이 아마 희망에 대한 이 문장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 희망을 땅 위의 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원래 땅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들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오는 내내 쓸쓸했던 이 주인공의 마음, 어떤 것인지 잘 느껴지시죠? 아, 나와 룬투, 이 우리 세대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 내 자식들의 세대, 이후 세대에서는 또 시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어떤 신분을 뛰어넘은 그 우정과 연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희망을 걸어보는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이 루쉰의 고향으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년 만에 고향 방문은 아니었지만 약 2년 만에 갔는데도 내가 한때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있었던 어떤 시공간이 다시 가니까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소외감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각자의 경험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로운 시공간을 또 현재형으로 인지하게 되는가 보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과거의 그 누군가를 그대로 발견하지 못해도 또 새로운 사람과의 어떤 사귐을 갖게 되면 또 새롭게 그옛 공간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이 룬투와 나의 자식 세대에서 꼭 펼쳐지기를 응원하게 됩니다. 이제 2부로 건너가면 금요일에 새로운 코너지기 예고드렸는데요. 무루 작가님이 또 새로운 그림책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밖에 계신데요. 아, 막 떨린다고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너무 평온하셔가지고 진짜 떨린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만남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 기분 좋은 호기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루 작가님 책 워낙 또 따라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와, 이또 절기 박사 신지 작가님 가신 후에 어떡하지 싶었는데, 무루 작가님이라면 또 환영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무루 작가님과 함께 할이 시간, 그림책 시간, 이제 매주 차곡차곡 쌓아 나갈 테니까요. 많이 온몸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림책 저도 많이 호감을 품고 있는 세계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그림책 좀 다, 내가 다저 독파 이런 자세 자체가 그림책의 세계에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좀 젖어 들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부 끝곡으로 Wave to Earth의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멀리 가시지 말고요. 금방 2부 문 열리니까 2부에서 다시 만나죠.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두 발로 씩씩하게
1: 때로는 이상하고 자유롭게
0: 모험하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
1: 이로운 그림책

0: 가을을 맞아 북카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야심찬 시간. 이상하고 자유로운 그림책 이야기로 채워갈 이로운 그림책. 그림책을 읽고 쓰고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안내자, 무루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무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접하고 있다가 직접 또 이렇게 실물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1: 아니, 저야말로 항상 방송으로 듣기만 하다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장소에 와서 이 장소를 보고 만드시는 분들을 뵈니까 사실
0: 네.
1: 지금 좀 떨립니다.
0: 이 떨림, 기분 좋은 떨림입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 우리 이제 금요일에 새 코너 그림책 시간이 됐다는 거 아마 알고 굉장히 환호하셨을 것 같고요. 또 그걸 이끌어 주실 분이 무루 작가님이라는 거 알고 진짜 많이 지금 떨려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반겨주신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0: 처음 제안 딱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1: 우선은, EBS에서 제가 이전에 그림책 팟캐스트를 잠깐
0: 네.
1: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혼자서 그림책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혼자 뭘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방송 제안 받고, 아, 혼자 못할 일인가 보다.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 방송에 사실은, 여러 코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지금도 계속 사랑받는 코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림책이 된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0: 우리 카페인 분들이 그림책을 진짜 오랫동안 흠모하셨거든요. 우리 가끔 초대석에 그림책 소개하는 작가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그림책 작가님이 오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림책 숨어있던 그 카페인 분들이 그림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실 때가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는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너무 기쁩니다.
0: 정말 설레고 좋습니다. 이 코너 이름, 범상치 않은데요. 이로운 그림책. 요것은 어떻게 해서, 네.
1: 제가 2020년에 출간했던 에세이 제목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였는데요.
0: 맞아요.
1: 이 책의 약어를 이제 편집자님이 이로운 할머니라고 지어주셨고, 이제
0: 네.
1: 독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애칭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EBS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PD님하고 동행해주셨던 편집자님하고 같이
0: 네.
1: 첫날 별다른 큰 고민 없이 약간 우당탕탕 이 팟캐스트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든 이름이 이로운 그림책이었는데
0: 네.
1: 그 이름 오래 좀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방송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몇 가지 후보들, 좋은 후보들을 주셨고
0: 네.

0: 때가 있잖아요.
1: 네. 그리고 사실 저에게 없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장명하는 재능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저에게 유의미했던 이름들은 제 주변의 귀인들이 많이 지어주시는데, 이로운 그림책, 이로운 할머니도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인 걸 봐서 또 저한테는 좀 애틋합니다.
0: 그러네요. 우리
1: 네.
0: 이로운 그림책 시간 앞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이 작가님도 그림책을
1: 네.
0: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곁에 두고 자랐다기보다는 성인이 돼서
1: 네.
0: 다시 보게 된 경우잖아요.
1: 그렇죠. 네. 어릴 때 사실 저희가 어릴 때 그림책 읽었던 것들을 좀 기억을 복기해 보면
0: 네.
1: 그때 그림책은 사실 동화책에 좀더 가까운 책들이 많이 있었고,
0: 요즘에 비하면 진짜 그렇죠.
1: 네.
0: 더 훨씬 좁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과 그림이 어떻게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가 보다는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이제 그림이 부연하는
0: 네.
1: 사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책들을 어릴 때는 좀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좋은 그림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0: 네.
1: 당연하게도 이제 어느 정도 글밥이 많은 책을 읽을 때가 된 뒤로는 그림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성인이 된 다음에 우연하게 그림책 읽을 기회가 저에게 오지 않았다면
0: 네.
1: 아마 저도 별로 그림책에 큰 관심 없는 독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됐고, 지금은 그림책의 매력을 또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신 거잖아요. 이 그림책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요. 나 어른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독자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사실은 제 주변에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0: 네.
1: 그림책을 본 적은 있지만,
0: 본 적은 있지만,
1: 네. 굳이 내 책장에 그림책을
0: 아,
1: 두고 읽을 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0: 네.
1: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영화를 아주 좋아하거나, 네, 모두가 다뭐 춤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0: 네.
1: 그림책도 하나의 분야로 누군가에게는 애호의 대상이 될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지가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야기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목소리로 어떤 조화나 화음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가 아닌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장르보다도 그림책이 더 재미있는 읽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작가님의 책, 우리가 모르는 낙원, 우리 북카페 금요일 시간에도 다룬
1: 네.
0: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그 기억에 남아있는 문장 중에서, 그 세상엔 정말 많은 선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선에 그 분류당하고 이제 걸리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1: 네.
0: 생각을 담아두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약간 편협할 수 있는 그 편가르기, 선가르기로부터 조금, 다른 시각을 확보해서 얘기를 좀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1: 네.
0: 그림책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유연성의 세계는 확실히 더, 뭐랄까요. 더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그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영역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로 규정되지 않는 우리가 그 비언어의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할 때
0: 네.
1: 아주 의식이나 감정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표면에서 혹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0: 그쵸?
1: 예를 들면 지하철 플랫폼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외향이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0: 네.
1: 통해서 내가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려고 할 때, 그때
0: 그쵸.
1: 작동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읽을 때보다 훨씬 주관적이고,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논리의 영역에 있는 것들,
0: 네.
1: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주력하는 것중 하나가 그림이잖아요.
0: 그쵸.
1: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읽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0: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그쵸?
1: 네, 역으로 읽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있고,
0: 네.
1: 그 많은 매체 혹은

0: 창작물이 감상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림이 감상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방식은 매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 편집자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느냐 정답이 없 다는 것을
1: 그쵸.
0: 이야기가 가장 좀 난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1: 난처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0: 네.
1: 그래서 우리 북카페에서 기다려왔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우리 카페인 분들 부탁드리고요. 별명도 환영입니다. 무르 작가님 장명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이로운 할머니도 있지만 또 새로운 별명 많이 붙여주시면 저희 잘 활용하겠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그럼 오늘의 그림책 열어볼게요. 이진아가 부른 Journey of Dreaming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새로운 2부 시작했습니다. 이로운 그림책 무루 작가와 함께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너에서 다룰 첫 번째 그림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책 어떤 걸로 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이제 놓고 네, 1번 책을 뭘 하면 좋을까
0: 네.
1: 정말 며칠 고심을 했는데요.

0: 에바린드스트램의 그림책 룬드와 큘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와, 당당히 1번 책이 됐습니다.
0: 네.
1: 어떤 이유로 이 책은 가장 먼저 우리 카페인 분들을 만나게 된 걸까요? 이 코너에서?
0: 네. 실은 제가 린드스트램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 아마 2020년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모두 가버리고라는 책으로 한국에서 처음 이 작가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때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팬클럽 회장을
1: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만들 만큼 너무 좋아하는, 그쵸?
0: 네, 열렬히 좋아하는
1: 와.
0: 마음을 첫인상에서
1: 네.
0: 받았고요. 이후로 꾸준하게 작가를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작가의 작품들을 자주 소개하는데,
1: 네.
0: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룬드와 큘라는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릴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1: 오,
0: 같아서
1: 네.
0: 이번 기회에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가 린드스트램의 이야기 세계가 원래 그렇기는 한데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를 이루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서 네, 어떤 인연과 만남과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로
1: 네.
0: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룬드와 큘란. 지금 제가 책 보고 있는데 표지에만 딱 봐도 개성이 너무 느껴지는 사람과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개는 더 편해 보이는데요. 누워 있고
0: 맞아요.
1: 사람은 지금 일단 서 있는데 둘다 아무튼 편해 보입니다. 근데 개성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계속 느껴져요. 아마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워낙 이책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이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따라와 보고 싶습니다.
0: 네. 우선 이 룬드와 큘라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등장인물의 이름인데요.
1: 네.
0: 룬드는 사람이고요. 큘라는 개입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고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큘란의 캐릭터가 좀 범상치가 않아요.
1: 네.
0: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림책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야기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1: 네.
0: 바디랭귀지를 보는 것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와, 이런 것은 작가님은 터득하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0: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면 쉽게 알게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요.
1: 네.
0: 그림책은 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정보량을 많이 보여주는 미덕을 갖고 있는 장르가 아니라
1: 그쵸?
0: 적게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장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텍스트에서 뭐 큘라는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하다가 룬드 씨와 만나게 됐고 이런 히스토리가 없어요. 다짜고짜 둘이 밥 먹으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1: 네.
0: 별 사건 없이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1: 네.
0: 글에 의존해서만 읽었을 때 충분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1: 네.
0: 그 제스처에서 드러나는 캐릭터 이런 것들인데요. 룬드 씨는 우리가 밖에서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고 남에게 헷끼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인상을 좀 갖고 있어요.
1: 그러네요, 진짜.
0: 네. 반면 큘라는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 자기 감정을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1: 네.
0: 줍니다.
1: 이게 지금
0: 네.
1: 이 페이지 제가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이 룬드 씨가 지금 양손에 조리도구를 들고 뭔가를
0: 네.
1: 요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페이지에 이제 큘란이 누워 있는데, 그 이를 쑤시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편안해 보이고,
0: 네.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그 반려견과 함께 살 때,
0: 네.
1: 보통 얘 챙겨주고, 뭐 식사를 좀 이렇게 해주는 쪽이 사람 쪽이 맞긴 맞는데, 근데 이렇게 그림화된 걸 보고 나니까
0: 네.
1: 큘란 너무 누워만 있는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신
1: 아, 네.
0: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읽을 때그 안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둘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거나 캐릭터가
1: 네.
0: 등장할 때 내가 좀더 이입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저는 큘란보다는 룬드 씨의 저를 이입해서 보거든요.
1: 네. 아.
0: 그리고 동시에 큘란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다른 이 세계에 큘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 가까이

0: 이런 인물들 혹은 상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룬드유와 큘라는 실은 사랑하는 서로 다른 두 존재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1: 그러네요.
0: 네. 둘이서 밥을 함께 먹고 갑자기 큘란이 나는 달이 좋아라고 하는 바람에 룬드 씨가 큘란의 그 좋아하는 마음에 부응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네, 그런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큰 얼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다면 그런
1: 네.
0: 이야기예요.
1: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또 무르 작가님이 뽑은 그런 결정적 한 장면을 우리 만나고 가겠습니다.

룬두 씨의 부엌에서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돼지갈비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고요. 접시 위에는 미리 구워놓은 감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면 룬두 씨는 후식으로 오렌지와 배를 먹을 참이에요. 과일 옆에 놓인 흰 뼈다귀는 큘란의 몫입니다. 큘란은 룬두 씨의 개예요. 둘은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에는 시간이 꽤 들었습니다. 돼지갈비가 타지 않도록 앞뒤로 뒤집어가며 룬두 씨가 불 앞에 오래 서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 구운 고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빈 접시를 보며 의아해하는 룬두 씨 옆에서 큘란이 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했습니다. 왜 나에겐 구운 음식을 안 주는 거야? 배가 불룩 나온 큘란이 소파에 벌렁 누워 이를 쑤시며 투덜거렸죠. 그 말을 들은 룬두 씨는 얼른 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구워줄게, 잠시만. 룬두 씨는 저녁 내내 애써 구운 돼지갈비를 맛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얼굴로 후라이팬에 사료를 정성껏 구웠어요. 그리곤 밥그릇에 멋지게 담아 식탁에 올려줬죠. 하지만 큘라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아.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2부 새롭게 시작한 코너입니다. 이로운 그림책, 무루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의 그림책은 단추 출판사에서 나온 에바 린드스트램의 론드와 큘란입니다. 이한철이 부른 오 나의 주인님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장면 너무 재밌습니다. 네.
1: 네.
0: 왜이 장면을 딱 고르셨어요?
1: 이 장면은 이 책의 도입부인데요.
0: 네.
1: 두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둘이 앞으로 얼마나 서로 어긋나면서 삽질을 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0: 네.
1: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가 큘란이 왜 나에게는 구운 음식을 안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0: 네.
1: 이미 돼지갈비를 훔쳐 먹은 뒤였기 때문에
0: 네.
1: 큘란이 먹고 싶어 하는 게 사료가 아닐 것임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큘란의 배가 너무 불룩한
1: 네.
0: 상태거든요. 지금
1: 맞아요.
0: 그림상.
1: 근데 론드 씨가 너무나 다정하게 전혀 자신의 음식을 빼앗긴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아 하면서 사료를 구워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정성스럽게 사료를 구워서 접시에
0: 네.
1: 담아준다라는 장면이 아, 이 둘이 계속 앞으로도 어긋날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게 하는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0: 네.
1: 실제로 더한 삽질들이 나오는데 큘란이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 달을 보면서 나는 달이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은 작가님 만약에
0: 네.
1: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와, 나는 달이 너무 좋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0: 저는 그 옆에 딱 붙어서 계속
1: 네.
0: 얘기할 것 같아요. 특히
1: 네.
0: 어떤 달이 좋아? 이러면서 나는 반달 뭐 이런 거할것 같은데 어떨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한번 이 상황 생각해 보시죠.
1: 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나에게 말할 때, 근데 그 마음에 나도 같이 부응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0: 참 여러 가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이게 꼭 달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너무 난 이게 너무 좋더라 하면 사달란 얘기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1: 아마 론드 씨가 그런
0: 네.
1: 성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론드 씨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하면서 여기서 기뻐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0: 네.
1: 네가 좋아하는 게 있다니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구나. 이 론드 씨는 사실은 되게 헌신적인
0: 그렇죠.
1: 사람이에요.
0: 어떻게 해서든 이 지금 큘란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1: 그래서 뚝딱 로켓을 만들어서 달을 따러 갑니다.
0: 달을 따러 간다고요? 와. 달이 좋다고 했으니까?
1: 그리고 그 사이에 혼자 남겨진 쿨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만 또뭐 그래 그럼 너는 어딘가를 갔구나 나는 혼자 집에서 혼자 잘 지내볼게 하면서 또 평상심을 유지한 채로
0: 네.
1: 집안에서 사료 봉투에 있는 사료를 뜯어 먹으며 론드 씨 없는 생활을 이어가요.
0: 이런 상황 어떠세요? 이게 지금 꼭 인간과 개, 이렇게 놓고 보지 않아도 관계라는 측면에서 마치 우리 얘기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혹은 배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0: 네.
1: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치 않는 걸 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종종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건 사실은 약간, 견딜 수 없어서.
0: 그렇죠. 많이 참았다라는 거잖아요.
1: 제발 좀, 이런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론드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에 헌신하려는 인물이에요.
0: 네.
1: 그리고

0: 돌아왔을 때, 비로소 달을 따가지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는지를 보는 게이 책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달을 따왔지 않습니까?
1: 네.
0: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개를
1: 그렇죠.
0: 위해 달을 따왔는데, 이제, 여기 있어 라고 줄 때, 뻐기지도 않아요. 네, 그냥 당연히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왔어 라고
1: 너무
0: 하면서,
1: 우직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0: 맞아요. 네, 달을 줍니다. 그때 큘한의 이 몸과 표정을 보는 게 굉장히
1: 네.
0: 중요한데, 달을 이렇게 한 손에 손으로 이렇게 짚은 채로 자기 꼬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이거 뭐지?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1: 달이 좋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0: 네.
1: 지금.
0: 그래, 네가 나에게 달을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달을 주는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표정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실은 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큘란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면 룬드시와 큘란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1: 네.
0: 해가 떴고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이제 큘란이 말하죠. 나는 해가 좋아.
1: 어떡해.
0: 그러면 룬드 씨가, 아, 그래?
1: 아,
0: 라고.
1: 지금 이 장면. 나는 해가 정말 좋아. 큘란이 말하고, 그리고 정말? 룬드 씨가 말했어요. 룬드 씨의 정말 하는 그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지금 보이는데, 어떡하나 싶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이 이야기에 사랑이 없을까요?
1: 아, 근데 시종일관. 이게 조금 뭔가 좀 어긋남이 있긴 하나. 지치지 않잖아요. 어느
0: 맞아요.
1: 한쪽도. 그래서 이들은 그냥 행복해 보이긴 해요.
0: 그쵸.
1: 이걸 관람하는 제가 너무 재미를 느낄 정도일 뿐이지.
0: 네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좀더 선명하게 우리가 좀 보려면, 사실은 에바린드스트램이 어떤 작가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1: 네.
0: 되는데요. 이 작가는 70이 넘은 노장입니다. 스웨덴 작가이고요. 굵직한 상들을 여럿 받으면서 아주 오랜 기간 창작을 해왔던
1: 네.
0: 창작자예요.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 국내에 소개된 책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1: 외로움.
0: 네. 그리고 이때의 외로움은, 제가 외로움을 말할 때 아주 좋아하는 방식의 외로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1: 어떤 방식인가요?
0: 네, 그러니까 내가 오직 나여서 외로운, 그러니까 좀 실존적인 고독이라고
1: 아, 네.
0: 볼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린드스트럼의 외로움이 저에게 재미있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 외로움을 어떤 인과로 보거나 혹은 결핍의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 세계에 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오직 나밖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1: 그렇죠.
0: 다만 우리가 서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이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혼자 남겨진 어떤 것, 혹은 어긋나는 것, 혹은 우리가 완전히 서로의 마음에 일치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걸 무겁거나 슬프거나 흔히 알고 있는 외로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의 보편적인 감정들과 배치하지 않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1: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큘란이 일단 뚝 던지죠. 고백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큘란은
0: 네.
1: 구운 고기, 구운 음식 뭐 이렇게 툭툭 달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룬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이제 뭐 소유할 수 있도록 곁에 가까이 갈 수도 배달을 해주잖아요. 뚝딱
0: 네.
1: 만들어서. 근데 이런 룬드의 어떤 몸짓이 무모하게 느껴지는데, 살짝은. 근데 그 무모함이 비판적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리듬인 것 같아요. 이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리듬인 것 같아서 이 동화책이, 그냥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그렇게
0: 네.
1: 정리가 되는 것처럼.
0: 맞아요. 지금 그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룬드와 큘란도
1: 네.
0: 그렇고, 모두 가버리고라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책도 마찬가지인데, 어긋나는 이야기거든요, 둘
1: 네.
0: 다. 그런데 이 어긋날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 안에서 어긋나는 상황을 볼 때, 관계가 비뚤어지거나 혹은 어떤 파행을 맞거나 혹은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그때 더 상처받는 사람을 보잖아요.

0: 그렇죠.
1: 네, 혹은 더 헌신하는 사람,
0: 네.
1: 혹은 가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을
0: 맞아요.
1: 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가해 피해 구도로 이야기를 보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린드스트럼의 이야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이유는 실은 누군가가 부족하거나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0: 그렇죠.
1: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네,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서, 네, 저는 이 린드스트램의 이야기 세계에서 외로움이 보여지는 방식에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0: 아마 오늘부로 이 린드스트럼의 책을 쭉 따라 읽겠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우리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 곡, 무르 작가님이 고르셨죠? 어떤 곡인가요?
1: 바드라는 밴드의 춤추는 바람이라는 곡인데요. 아마 그두 번째 달이라는
0: 네.
1: 네, 이 에스닉 퓨전 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이두 번째 달에서 만들어진 밴드예요. 그래서 포크 밴드, 아이리시 포크 밴드이고요. 이 바드라는 이름이 이 켈트의 음유 시인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이리쉬 휘슬, 아코디언, 만돌린 같은 악기들을 사용해서 아일랜드의 풍경을 보여주는 음악들을 들려주는 그런 팀인데요. 이 춤추는 바람이 보여주는 음악의 분위기와 가사가 제가 린드스트램이 보여주는 외로움의 정서를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과 좀
0: 네.
1: 닮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0: 와, 이렇게 앞으로 음악도 또 이렇게 또
1: 네.
0: 가지고 오시는 거죠.
1: 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책도 읽고 또 그것을 무르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또 음악에 담아서 소개를
1: 네.
0: 해주시니까 기대가 더 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로운 그림책 무루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에바 린드스트림의 룬드와 큘란입니다. 이유진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이 그림책 얘기할 때 그림체라는 표현 네. 요것도 쓰면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이 책의 그림체는 어떻게 보세요?
1: 원래 그 린드스트램의 그림책들은 작가 이름을 가리고 봐도 이렇게 책의 그림을 보면 인장처럼 보이는 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여백이 많은 배경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한 색감 네. 과슈와 수채물감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런 배경 톤들 그리고 연필선을 이용한 아주 섬세한 캐릭터와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경에 사용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생략된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드문 놓여있는 물건들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물들을 좀 보면 이 책의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 린드스트램의 그림에서는 인물이나 캐릭터들이 좀 작게 그려져 있고 그들이 그려지는 방식이 이렇게 연필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연약하고 섬세한 느낌을 줘요.
0: 그렇군요. 전 좀 네. 재밌는 게 네. 지금 이 집 안의 분위기가 네.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 콘센트라든지 네. 멀티탭 같은 게 너무 정성스레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거 눈에 네. 들어옵니다. 네. 이 이야기상 아주 중요한 그 화소는 또 아니었는데도 네. 이런 게 막 있네요. 저 끝에 라디오도 있고.
1: 네. 네. 이게 물건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그 네. 놓여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단서를 찾아서 읽어보려는 시도를 할 때 이야기가 재미있게 읽히는 요소가 있긴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룬드와 큘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약간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그다음에 네. 일상의 생활감 같은 것들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여기서는 이제 사람과 개기는 한데 네. 사람과 개가 함께 사는 집의 풍경을 보여주는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고요. 린드스트림의 또 다른 책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림의 요소들이 이야기의 주제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가 버리고의 경우에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장면들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퀵보드 같은 네. 것들이 되게 쓸쓸함을 자아내고요. 그리고 돌아와라 일라 같은 책에서는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암시 같은 것들을 배경에 그려져 있는 요소들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그림책을 정말 즐기는 독자들은 그림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볼 게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1: 네.
0: 오히려 서툰, 네. 좀 초보 그림책 독자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글밥을 일단 딱 읽고 그리고 이미지 훅 보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읽으면 사실 네. 되게 일부만 읽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맞아요. 상관없겠지만
1: 맞아요.
0: 재미를 봤을 때
1: 네.
0: 예, 좀 더 세심하게 읽고 싶다는 욕구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작가인 것 같아요.
1: 네. 가끔은 그래서 좀 과잉 해석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0: 네.
1: 예를 들면 이것도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어서 작가님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대요, 독자분들이.
0: 네.
1: 근데 오히려 작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나
0: 네.
1: 독자의 해석이 거기 어딘가에 도달해서 재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사실은 독자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많이 읽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 같고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글 못지않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0: 네.
1: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좀 세심히 보고 이야기를 발견하려는 네, 그런 독법을 실행해 봤을 때 훨씬 재미있는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이 책을 딱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하네요.
1: 네.
0: 내가 만약에 큘란이라면 런드처럼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달도 따주고 그리고 해도 따줄 기세로 정말 하는 이 런드의 이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까?
1: 네.
0: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실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1: 이게 아마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큘란 혹은 내가 만약에 룬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뭘 느끼실 거냐면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나와 익숙한 느낌의
1: 네.
0: 캐릭터는 그냥 공기처럼 흡수가 되는 것이고,
1: 네. 그럴 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사람과 개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데 린드스트램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과 개 혹은 뭐 인간과 뭐 다른 어떤
0: 동물?
1: 존재로서 네네 타자가 시각적으로 혹은 캐릭터의 설정상 그렇게 표현이 될때그 근원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이중화된 타자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다르다는 걸 사람과 사람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직관적인 다름의 크기보다
0: 그쵸.
1: 나와 개, 나와 뭐 곰일 때 혹은 나와 외계인일 때
0: 그쵸.
1: 아, 얘랑 얘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들은 계속 어긋나는가? 얘는 사람이고 얘는 개니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은 나라는 존재 이외의 모든 타자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결국은 완전히 이해에 도달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가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떤 불가능성 혹은 닿을 수 없음을 절망하는 방식으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귀엽잖아요?
0: 맞아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둘 다?
1: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들 나름의 어떤 사랑을 이 관계 안에서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래서 되게 희망적인 어긋남, 네,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인 오해, 네, 이런 것들이 이야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유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내가 너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1: 네.
0: 아예 허무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1: 네.
0: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그 외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삶이 의미로 이루어져, 이 세계가 의미로 가득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찾으려는 한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서로 완전히 같아질

0: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우리는 다른데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어긋날 걸 알고 실패할 것도 알고, 때로는 내 진심이 너에게 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랑? 네,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와,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그런
0: 네.
1: 그림책 오늘 첫 책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얘기하시니까 어떠신가요?
0: 이제 조금 덜 떨립니다.
1: 떨린단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룬드와 큘란처럼, 이 다채로운 어떤 그 책, 그림책마다의 매력에 우리 푹 빠질 준비가 벌써 되는 것 같습니다. 첫 책이 너무 또 강렬하기도 하고,
0: 네.
1: 이야기를 너무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네.
0: 사실은 준비하면서는 아, 이 얘기도 해야지. 아, 그래. 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러니까요. 잘했을까요?
1: 지금 뭐 준비해 오신 얘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건
0: 네.
1: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책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훅 올려주실 만큼 너무 즐겁게 우리를 안내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다음 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막 커집니다.
0: 감사합니다. 워낙 또 같이 이야기를 잘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하게 기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아마 우리 카페이님들도 지금 이 게시판, 반디 게시판 또 무료로 남기실 수 있고,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도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지금 훅 빠져서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앞으로 이 이로운 그림책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그림책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알고 있는 게잘 없다,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예습할 거 없이 일단 뛰어들면 되나요? 이 시간에?
0: 네, 제 생각에는 예습보다는, 이야기를 먼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다음,
1: 네.
0: 마음이 끌릴 때, 그 책을
1: 아,
0: 찾아가 보시고,
1: 네.
0: 또그 책에 대해서 혹은 작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셨을 때, 끌려가 보시면 어떨까. 네,
1: 오.
0: 저는 매혹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네.
0: 이 매혹이라는 단어 안에 유인되는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0: 네.
1: 그쵸? 끌려가는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네,
1: 와.
0: 이 방송이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께 어떤 이야기의 유인되는 경험이
1: 네.
0: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이야기에 유인되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리 막그 주제니 뭐니, 그 그림체니, 이 작가의 풍이니 이런 거막 공부하고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자꾸 생각나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
0: 네.
1: 일단 따라가면 된다. 라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책은 에바 린드스트램의 룬드와 큘란이었고요. 다음 책도 무엇일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감도 그림책 고르실 때좀 영향을 끼칠까요?
0: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1: 네.
0: 한번 고려해보도록
1: 가을이 더
0: 하겠습니다.
1: 깊어져 있을 때 우리가 또
0: 맞아요.
1: 만나게 될것 같아서
0: 네.
1: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0: 네.
1: 그림책의 세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보다 훨씬 더 많은 계절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네.
0: 반가웠습니다.
1: 작가님, 우리 만약에 카페인을 별명 주시면 그것도 좀
0: 네,
1: 즐겨보도록 하고요.
0: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마리에 딕비의 Your Love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요리할 때 있잖아요. 음식을 빨리 익히겠다고 불을 확 올리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익혀야 요리가 더 맛있게 완성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계속 몰아붙이면 오히려 먼저 지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힘들 땐 속도를 줄이고 잠깐 천천히 가보는 게 어떨까. 천천히 쉬어가는 그 시간에 함께 하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빨리 잘 읽는 건 아니다. 괜히 겉만 타고요.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까. 꼭 겉에 타면 속은 그냥 하나도 안 익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은근한 불로 천천히 익혀야 제맛이 나는 그런 음식. 계란 후라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응? 너무 세게 하면 겉에가 막 이렇게, 그치? 막 모양도 안 예쁘고. 그런데 인덕션으로 한 6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예쁜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우리도 좀 비슷한 게 아닐까. 뭐든 급하게 몰아붙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공을 들이고 시간을 좀 들여야지 제대로 완성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바다님들 급하게 달리느라고 힘드셨다면 잠깐 속도 좀 줄이고요. 천천히 가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청은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시님과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노래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 노래를 들어요. 오늘은 어떤 명곡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바다님들 선물 드려야죠.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바다님들 퀴즈 마치고 선물 받아가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10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천고마비. 가을이 되면 하늘은 맑고 높아지고 먹을 것도 풍성해서 이것도 살이 오른다라는 뜻. 한자로 하나씩 살펴보면 하늘천 노풀고 살찔비.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을 뜻하는 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천고마비에 들어가는 마는 어떤 동물을 뜻할까요? 1번 소, 2번 말, 3번 정승제.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보기 다시 한번 들어주시죠. 1번 소, 2번 말, 3번 정승제.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퀴즈 참여해 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QWER이 부릅니다. 내 이름 맑음.

QWER의 내 이름 맑음 들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장르불문 생선물 퀴즈를 내드렸어요. 가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천고마비에서 마는 어떤 동물을 뜻할까요? 어떤 동물이 살이 찌는 계절일까요? 1번 소? 아닙니다. 3번 정승제? 맞긴 한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요즘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정답은 2번! 말이었습니다. 말 맞자죠. 우리 마패 이런 말 하잖아요. 승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천고마비를 한자로 쓰면 천이 하늘 천자예요. 고는 높을 곳자. 하늘이 높아지고 마는 말 맞자. 말이 비. 비만 할 때. 비. 살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뜻이죠. 가을이 되면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좀 풍성해지고 얼마 전처럼 추석도 있으니까 말도 살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답을 맞히신 바다님들 추첨을 통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다님들의 정성껏 보내주신 질문을 솔직하게 답해드리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 함께하겠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그라데이션.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산지직송 질문 맛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제 앞으로 배달이 됐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유종현님이 저는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여행을 다니면서 철도 차량이나 버스 차량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남기는 편이다. 여행 좋아하시네요. 생선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긴 여유가 아닌 잠시 나는 여유라면 첫 번째 1순위가 잡니다. 2순위는 수학 문제를 풉니다. 시간이 잘 갑니다. 3순위는 마음의 여유가 진짜 있을 텐데 최근에 2년 동안은 이거 못했어요. 영화를 봅니다.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극장에 간 지는 훨씬 더 오래됐고요. 영화를 그냥 요즘 OTT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빨리 봐야 될 텐데.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저는 엑셀 가지고 놉니다. 엑셀. 뭔지 아시죠? 그 셀에다가 데이터 집어넣는 거. 그거 가지고 막 함수 집어넣고 막 저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막 표로 만들고 정리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선가 제가 이 얘기 했었더니 거기에 댓글에 그렇게 나오던데 소름 끼친다.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악플을 남긴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저 같은 취미 가지고 계신 분 또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여유가 아니라 한 5일 이상의 여유가 생기는 날이 온다면 저는 무조건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가는 여행도 상당히 많이 즐기거든요. 그렇게 보낸답니다. 오늘의 저의 답변 어떠셨나요? 오, 너무 좋다. 오, 빠밤, 빠밤, 빰밤, 끈적끈적한, 그죠? 이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 이렇게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 얘기도 좋고 일상 얘기도 좋고 친구랑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누가 더 맞는 말인지 한번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뭐든 다 좋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봐 주십시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도 받고요. 무료인 반디 앱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듣고 와서요. 케이신님과 함께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운동장 전체가 들썩였던 가을 운동회. 줄다리기 할 때는 다 같이 힘을 모으고요. 이어달리기 나간 친구들은 힘껏 달리다가 바통을 넘기고요. 그걸 지켜보는 친구들은 목청껏 이겨라 외치곤 했었던. 오늘은 그 가을 운동회 신나는 에너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0: 이분을 보면 가을운동의 반대표로 개주 선수 아니면 응원단장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 K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그 둘 중에 하나 있습니까?
1: 뭐요?
0: 달리기 잘하지 않아요?
1: 못해요.
0: 운동회 때 뭐 하셨어요?
1: 운동회 때 피구 했어요. 피구.
0: 피구. 피구 잘해요?
1: 피구 잘해요.
0: 어? 그, 잘 잡아요?
1: 진짜
0: 잘 피해요?
1: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찐찐
0: 완전 뭔지 알거든.
1: 잘하는 애들끼리 그 퍽 하면서 이제 배로 막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에. 그거 진짜 잘했어요.
0: 배로 퍽
1: 누가 진짜 세게 팍 받으면 그걸 제가 팍 받아내고
0: 받는 거? 네,
1: 받아내고
0: 받는 거 잘하시네.
1: 이거를 또 세게 팍 던지면 상대팀 에이스 팍 이렇게 하고
0: 진짜 네. 순발력이 있으시구나.
1: 버텼어요. 버텼어요. 힘으로.
0: 아 진짜 힘이 좋으시구나.
1: 네. 힘이 좀 세요.
0: 힘이 센 우리 케이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힘이 세졌나 유튜브에 일본 편의점 먹방 영상 올리셨던데
1: 네네네.
0: 어떤 거 드셨어요? 일본 편의점 너무 맛있잖아요 정말.
1: 너무 맛있고 그리고 계속 그 막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원래 유명했던 거랑 또 요즘 조합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이것저것 엄청 먹었는데
0: 뭐?
1: 거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요즘 제일 핫한 게 그 고구마 맛탕인데 근데 그걸 약간 얼려서 판대요.
0: 오.
1: 아이스크림 코너에. 오. 그걸 살짝 상온에 해동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고구마인데 약간 식감이 크림브렐레처럼 아그작 아그작 시키는.
0: 오.
1: 너무 맛있었어요.
0: 진짜로?
1: 너무 맛있었어요.
0: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1: 와 이건데 너무 맛있었어요.
0: 진짜.
1: 뭐 맛탕이 맛탕이겠지 하고서 먹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겉에 그 설탕 코팅이 그게 약간 미쳤어요. 아그작.
0: 오, 와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네.
1: 너무 맛있었어요.
0: 딱 이거예요?
1: 네. 그리고 이게 막 그렇게 막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서 이거 그냥 진짜 흡입했어요.
0: 이거 유통기한이 오래 가나? 짧나?
1: 모르겠어요. 그래도 약간 냉동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가지 않을까요?
0: 그런데 왜 안 가져왔어요?
1: 에?
0: 진짜 너무한다. 혼자 아니 맛있었으면 어머 우리 경청의 DJ 생선님 이거 드셔야겠다 이런 생각할 만하지.
1: 선생님 단 것도 잘 안 드시잖아요.
0: 아 또 생각했구나.
1: 그럼요. 괜히 이거 가져가도 나는 별로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이럴까 봐.
0: 생선님의 당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케이시님이네요.
1: 그럼요.
0: 샌드위치도 드셨어요?
1: 샌드위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
0: 에그 샌드위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1: 저는 에그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니 일본 편의점에서 먹어봤어요?
1: 먹어봤어요.
0: 아니 진짜로?
1: 네.
0: 그런데 안 좋아한다고?
1: 저는 좀 안 좋아해요.
0: 오, 진짜 말도 안 되는데.
1: 저는 완전 달달한 걸 좋아해요.
0: 달달해요. 에그 샌드위치.
1: 제가 계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에그 샌드위치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0: 그런 얘기를 들었고 들은 다음에 먹었는데 잘 몰랐어요?
1: 네.
0: 그럼 진짜 안 좋아하시는 거네.
1: 그러니까 제 취향이 조금 완전 디저트파인 것 같아요. 그건 약간 디저트파. 식사잖아요.
0: 학창시절에는요?
1: 네. 뭐요?
0: 간식을 그러면 떡볶이 같은 거는 식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건 별로 안 드셨겠구나.
1: 아니 엄청 먹었죠.
0: 엄청 먹었죠. 학창시절에 거의 먹었는데? 막 떡볶이지 뭐.
1: 그럼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김말이를 그 김말이 튀김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저는 떡볶이 국물 말고 그 막 이렇게 돈까스 소스 발라주잖아요.
0: 아.
1: 그 떡꼬치 소스 같은 거 발라주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1: 양념치킨 맛 같은 그런
0: 맞아, 맞아.
1: 맛인데 그걸 이제 김말이에다가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그걸 막 종이컵에 막 부셔서 그걸 엄청 먹었어요.
0: 오, 그러셨구나. 와, 그래서 힘이 세졌고.
1: 네, 힘이 세졌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0: 그러면 운동회 때 어떤 걸 하셨을까? 씨름 같은 거 하셨을까?
1: 아, 씨름도
0: 안 어울리는데.
1: 했죠.
0: 진짜?
1: 네, 턱으로 눌러가지고.
0: 턱으로?
1: 여자들은 시작하자마자 어깨가 닿잖아요. 상대방 어깨가 다.
0: 네.
1: 그럼 턱을 눌러요. 그럼 아 해요. 왜냐면 여기 무조건 아프거든요.
0: 네.
1: 아 할 때 푹 해서 다리 걸어가지고 바로 넘기고.
0: 여자들 다 그래요?
1: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0: 그거 반칙이지.
1: 아니,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턱이 닿아 있는데 그냥 힘낸 거야. 으라차차 이렇게 된 거죠.
0: 정말.
1: 네.
0: 와.
1: 이기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겨야죠.
0: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 신경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 운동 신경이 좀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럼요.
0: 그래서 피구 잘하고.
1: 피구가 좀 있어요.
0: 오.
1: 달리기는 안 돼요.
0: 달리기 빼놓고는 다 잘하신다는 얘기구나.
1: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제가 축구도 잠깐 했었잖아요.
0: 그랬어요?
1: 네, 저그골 때리는 뭐 이런
0: 거. 그거 했었어요?
1: 네,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네. 약간 위로 뛰어요.
0: 위로 뛴다고?
1: 그러니까 방방방 뛰는 거.
0: 이렇게? 네, 그러니까
1: 앞으로 전속력으로 막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위, 저는 이렇게 띵, 띵. 약간 기린처럼 위로 기린, 뛰어요. 기린.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안 나요.
0: 헤딩 잘했겠다. 헤딩
1: 잘했겠다.
0: 턱으로도 집어넣을 그럼, 수 있겠다.
1: 그럼 그럼 무조건.
0: 턱으로 이렇게
1: 턱부터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 돼. 야 운동에 또 야 일가견이 있으신 케이시님이었네요.
1: 네.
0: 가을 운동의 날 듣고 싶은 노래들 같이 들어볼 건데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1: 저는 운동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이 노래가 바로 떠올랐어요.
0: 뭐예요?
1: 싸이님의 챔피언.
0: 아
1: 챔피언 소리 질리는 이가
0: 맞아.
1: 챔피언.
0: 이 노래 정말 좋죠. 그쵸?
1: 너무 챔피언. 좋아요.
0: 너무 신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 시작 전주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1: 맞아요. 벌써 너무 막 이기고 싶고
0: 맞아요.
1: 승부욕 올라오는
0: 맞아. 승부욕 불태우는 느낌. 케이시님은 승부욕이 있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없으신 편이에요?
1: 없어요.
0: 없는 편이에요?
1: 좀 없는 편이에요.
0: 그쵸. 그러면 그냥 저도 상관없고
1: 평화롭게 그냥 재밌었으면 됐다.
0: 재밌었으면 됐다?
1: 근데 턱으로 막 누르고
0: 턱으로 그러네.
1: 턱으로 조금 누르고. 있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골대녀들 할 때는요?
1: 아 이때는 승부욕이라기보단 뭔가 이게 다 팀전이잖아요.
0: 네.
1: 우리 팀이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는 플레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너무 못하면 이게 승부욕보다 막
0: 아, 미안해서?
1: 내 몫을 못 해내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화났었어요.
0: 뭐였어요 포지션은?
1: 저 포지션이요?
0: 위로 뜨면 맨 앞에서 헤딩 노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1: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는 공격수 했던 것 같아요.
0: 공격수 했었어요?
1: 네. 골키퍼도 했었는데.
0: 골키퍼가 키가 커서 그렇구나.
1: 응, 골키퍼 하다가 코가 부러져가지고.
0: 어머, 진짜로?
1: 그래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0: 그거 궁금하다. 그거는 방송국에서 치료비 줘요?
1: 아니요, 그게 이제 방송하다가 경기하다가 네. 부러지면 네. 그런 산재 처리가 되는데 네. 제가 연습 경기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그러니까 안 찍고 있을 때 경기만 할 때만 촬영을 하고 나머지 연습 때는 촬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하다가 부러뜨린 거라
0: 진짜
1: 아무도 안 주시던데요. 원래 산재 처리 되는 건가? 아무도 연락이 없던데요.
0: 물어보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님한테 물어보지.
1: 근데 사실 뭐 이게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0: 누구였어요?
1: 우리 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편 아이가 공을 약간 좀 높게 찼는데 그게 제 얼굴에 맞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아팠겠다 정말.
1: 아팠어. 욕을 하면서 쓰러졌다니까요 제가.
0: 진짜?
1: 진짜 욕을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 아파보고 처음 부러져본 거예요.
0: 삐처리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1: 아니요. 아 진짜 저도 모르게 그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0: 진짜.
1: 제가 맞고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데 에. 저도 모르게 여기 삐 이렇게 나왔어요. 추억. 네.
0: 그래요. 추억으로 잘 넘기시길 바라고요.
1: 네.
0: 또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1: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제 무조건 운동회에선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완전 우리 팀끼리 막 완전 붐업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0: 네가 제일 잘 나가.
1: 앞에서 이제 의시돼 줘야 되는 거 알죠? 거들먹 대고
0: 그렇지.
1: 애들 우우 해 주고.
0: 맞아 맞아.
1: 기력을 또 저희가 또 뽑아내야 되거든요.
0: 이것도 응원가로 괜찮겠다.
1: 그래서.
0: 아까 챔피언도 전자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전자음 많이 들어가잖아요.
1: 따따따따따따따.
0: 그죠. 맞아. 이 노래도 되게 기분 좋고 신나는 노래였는데. 체육대회 때 그러면 피구 때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느낌이었었겠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피구 때 그랬을 거고 제일 자신 없는 건 그러면
1: 달리기고.
0: 위로 오래 달리기도 못해요?
1: 아유 저는 그 지구력이 없어요.
0: 지구력 없네.
1: 오래 달리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0: 오래 달리기 힘든.
1: 심폐가 안 돼. 심폐가 숨이 안 쉬어져.
0: 축구를 어떻게 했어?
1: 그 아르기닌 엄청 먹고.
0: 그게 뭔데요?
1: 아르기닌이라고 그 힘 내주는 그런 비타민 같은 비타민 같이 영양소거든요.
0: 그거 먹으면 또 오래 할 수 있어요?
1: 약간 그걸로 그냥 그 아르기닌에 기대서 했어요, 진짜.
0: 우리 힘센 케이시님의 가을 운동에 어울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싸이의 챔피언,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0: 싸이의 챔피언,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두곡 듣고 왔습니다. 가을 운동회 때 어울리는 노래예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신이 나는 노래입니다. 다음 노래는 어떤 곡 가져오셨을까요?
1: 다음 노래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이런 노래 가져왔어요.
0: 그럼 나이 노래는 안 들어봤던 것
1: 모르세요?
0: 같다. 예.
1: 이게 약간 그 세븐틴 분들도 인원이 진짜 많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약간 단체로 이 길을 끌어올릴 때 약간 이만한 노래가 없어요.
0: 어떤 파트가 그렇게
1: 아주
0: 좋아요?
1: 나이스.
0: 아주 나이스 그래요?
1: 네. 아주 나이스 이렇게요.
0: 나이스 하는 그 부분. 응원전도 정말 중요한데.
1: 맞아요.
0: 꼭 그렇게 뭘로 하지 보통? 뭐그 뭐였지? 뭐 짝짝이 뭐 이런 거 가져오나? 딴딴딴 딴딴딴 우리 반이 이겨라 뭐 이런 거 하나?
1: 캐스터넷 이런 거요?
0: 그런 거 하나? 옛날에 뭐 그런 거 했었는데 무슨 응원 도구도 하나씩 챙겨오라
1: 많았었죠.
0: 그러고
1: 막
0: 그죠?
1: 부부젤라 이런 것도 있었고, 뿌 부는 거 있잖아요.
0: 아, 맞아.
1: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는
0: 예.
1: 반티를 많이 맞췄었고, 그리고 또
0: 반티.
1: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이 진짜 다 이었어요. 거의 다 애들이. 그래서
0: 오.
1: 제일 까부는 애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대회 때 진짜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진짜 뒤에 그 반티 입고 그
0: 진짜?
1: 태극기를 들고 다녔어요, 저희 막.
0: 그렇게 했었어요?
1: 네, 다 태극기 두르고 다니고, 결국엔 저희가 체육대회를 1등 했어요. 다 이거
0: 와.
1: 발랄한 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0: 아니,
1: 저희가.
0: 우리 항상 하다 보면 응원상도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저희가 그거에 응원상까지 했잖아요.
0: 진짜로.
1: 네.
0: 그랬겠다,
1: 얘들아,
0: 정말.
1: 끌어올려! 이러면서 막,
0: 그러면
1: 진짜.
0: 그렇게 발랄한 친구들 중에서 케이시님은 그 안에서 상위권이었어요,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랄함을 가지고
1: 아,
0: 보면.
1: 발랄함으로는 거의 맨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1: 근데
0: 그런
1: 원래, 그니까,
0: 스타일이구나.
1: 저 원래 아이잖아요. 성향이 아인데,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이가 돼버려요. 거기에서 그 친구들의 기를 모아서 약간 막,
0: 진짜.
1: 정신을 놓고 완전 이가 돼버려요.
0: 그렇구나. 우리 그러면 이잖아요, 지금.
1: 저 아이예요.
0: 아니,
1: INFJ.
0: 경청의 모드는.
1: 이거
0: 그러면
1: 아니죠?
0: 이게 아이라고?
1: 아닌가?
0: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1: 이긴 하죠. 아니 근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신데요. 경청에 와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0: 그러니까 바다님들이랑 친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1: 그러니까.
0: 되지. 왜 그걸 가지고
1: 아하!
0: 뭐야 그거?
1: 그러니까
0: 아,
1: 아니
0: 정말.
1: 저는 바다님이랑 친하고 생선님이랑 친하니까 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인 것 같아요.
0: 그쵸.
1: 예.
0: 여기 이 스튜디오 벗어나면 되게 또
1: 또 다시
0: 조용하시잖아요.
1: 조용해지면
0: 한마디도
1: 안 돼요.
0: 안
1: 그럼요,
0: 하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쵸?
1: 네, 그럼요.
0: 응원하다 보면 배도 많이 고파지고.
1: 맞아요.
0: 운동의 날 간식을 학교에서 나눠줬었나?
1: 그럼요, 무조건이죠.
0: 그쵸?
1: 그 데미소행이랑 그거랑 그럼 소보로 막 소보로빵 이런 거, 막
0: 아,
1: 크림빵
0: 그러나?
1: 이런 거 엄청 줬지
0: 와, 근데
1: 않았어요?
0: 졸업한 지꽤 됐는데 그런 걸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1: 완전 국룰이죠. 이거는 수련회 때도 데미오앵이랑 그 소보루빵이랑 그거 무조건 주고 전 진짜
0: 진짜.
1: 어디 학교들마다 어디 협찬받는 줄 알았어요. 맨날 그거 줬잖아요. 그
0: 그랬구나.
1: 햄버거 같은 거 이제 돌리고
0: 햄버거.
1: 반장이나 부반장
0: 아,
1: 엄마가
0: 엄마가 와가지고.
1: 아
0: 그치. 꼭 그런 거
1: 돌리고
0: 하지. 맞아, 맞아.
1: 대박이다 진짜.
0: 맞아요. 아우, 진짜. 거기 다, 그래, 흙먼지 나는데도 먹으면 맛있잖아. 맞아.
1: 그럼요. 근데 그 알죠? 손도 안 씻고 그냥 집어먹고 또 다시 가서 운동하고 막.
0: 제가 지금 흙먼지라 그랬는데,
1: 네.
0: 요즘은 잔디인가?
1: 요즘 잔디일걸요?
0: 그럼 케이시 님도 흙먼지였어요?
1: 전 흙먼지였어요. 저
0: 거기
1: 완전
0: 진짜
1: 먼지.
0: 한번 저거 하고 그 달리기
1: 아우,
0: 한번 하고 나면 완전 뭐, 뭐
1: 아우.
0: 장난 아니잖아.
1: 그럼
0: 그죠?
1: 체육복 벌써 더러워지고
0: 그치,
1: 흰바지 다
0: 그치.
1: 더러워져 있고.
0: 요즘은 대부분 잔디인가요?
1: 근데
0: 어떻지?
1: 거의 잔디인
0: 그쵸?
1: 것
0: 나 잔디
1: 같아요.
0: 진짜 많이 본것
1: 왜냐면 이제 막
0: 같아요.
1: 다치고, 왜냐면 사실 흙에서는 다 스크러치 나면 바로 피나잖아요.
0: 맞아.
1: 근데 거의 잔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학교들은.
0: 그쵸.
1: 막 트랙도 있고 그러던데, 좋은 학교들은.
0: 와, 가을 운동회 가지고도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우리 노래 한 곡도 듣고
1: 맞아요.
0: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세븐틴의 노래 아주 나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라는 신나는 응원곡 같은 느낌의 노래를 케이시님의 추천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을 운동회 하는 날 듣고 싶은 노래들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 바다님들도 추천곡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그중에서 블랙핑크의 뛰어. 오! 뛰어, 딩딩, 뭐 이런 거죠. 그죠?
1: 맞아요.
0: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1: 저도요.
0: 제목부터 뭐, 뛰어라는 말을 하니까, 가을 운동회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잖아요. 우리 케이시님이 운동회 했을 때는,
1: 네.
0: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하면 반별이 아니라 청군백군이었는데. 청군과 백군이 싸우면은,
1: 에?
0: 언제든지 백군이 이긴다, 뭐 이런 거.
1: 몰라요, 처음 들어요.
0: 몰라요?
1: 청군이죠.
0: 보아라 이 넓은 운동장에 청군과 백군이 싸운다.
1: 그 선생님 교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처음 들어요.
0: 진짜 처음 들어요?
1: 네.
0: 그렇구나.
1: 청군
0: 백군 알아요?
1: 그건 알아요. 초등학교 때 나눠서 했어요.
0: 모자에 이렇게 뒤집으면 백군 되고 바로 쓰면 청군 되고 그거.
1: 저희는 막 머리띠나 이렇게 손목에 띠 이렇게 아대 같은 거 해가지고 나눴던 것 같아요.
0: 그랬구나. 요즘도 이거 하나 보다. 사진들이 진짜?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
1: 왜 이렇게 싸웠나 몰라요.
0: 청군 백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 정말, 어렸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재밌었지?
1: 맞아요.
0: 진짜 막 점심 먹을 때, 야,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맞아요. 우리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1: 뭐 점수 보면서.
0: 맞아, 점수 보면서 밥 먹잖아.
1: 밥 먹으면서. 야, 다음엔 우리 꼭 이겨야 돼?
0: 맞아.
1: 그 다음 거 120점이야?
0: 야, 뭐뭐 남았냐? 뭐뭐 남았냐? 네. 야, 개주에서 우리 뒤집을 수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진짜 빠른 애 4반에 있잖아.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어. 똑같네.
0: 똑같네. 사람 사는 거 똑같네. 어렸을 때. 나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
1: 진짜요? 난 힘들어.
0: 힘들어요?
1: 벌써 힘들어.
0: 아, 힘들어.
1: 그때는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0: 좋죠.
1: 재밌었잖아요, 그때.
0: 초등학교 때는 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초등학생들은 안 자요. 그러니까 안 졸아요.
1: 맞아요.
0: 중1부터 졸아요.
1: 초등학교 때는 네. 딴짓을 했으면 딴짓을 했지.
0: 그래,
1: 안 잤어요.
0: 아무도 안 자요.
1: 맞아요. 안 잤던 것 같아요.
0: 기억나죠?
1: 네.
0: 아, 진짜 안 잔다니까?
1: 진짜 초등학생들은? 깨우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어.
0: 그러니까.
1: 자는 애도 없었고.
0: 근데 중1 때부터 애들이 자기 시작해요.
1: 아니면 시간표가 늘어나서 그런가? 초등학교는 그래도 일찍
0: 있지.
1: 6교시면 집에 가잖아요. 한 2시 반이면 끝났는데.
0: 2시 반, 그쵸.
1: 근데 이제 중학교는 어쨌든 한 4시, 5시 되니까 이제 졸린가?
0: 오전 반, 오후 반은 아세요?
1: 예?
0: 오전
1: 몰라요.
0: 반, 오후 반, 그건 몰라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우리 때가 참 인원이 많아가지고.
1: 아, 그런 게 있었어요.
0: 막 1년에 90만 명씩 태어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1: 90만 명?
0: 네, 90만 명씩 태어나고 막
1: 대박이다.
0: 70년생, 뭐 74년생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던.
1: 오.
0: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오전반, 오후반 2부제로 했었어요.
1: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오전에만 다니고,
0: 그렇죠.
1: 오후에만 다니고?
0: 네, 와. 1, 2학년이 오전반, 오후반이었어요. 3학년은 그냥 뭐 오후에 오전, 오후 다
1: 같은
0: 하니까.
1: 교실을 쓰고?
0: 예.
1: 와,
0: 그러니까 오전반 싹 다 나가면 오후반이 나왔었다니까.
1: 대박이다.
0: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응. 우리 때는 또 그랬었던.
1: 와, 진짜 많구나.
0: 그때는 참 그 막 동네에 써 있었어요.
1: 맞아. 그 반도 애들, 13반까지 막 있고 막 이랬잖아요.
0: 14반, 17반 그쵸? 막 이랬었고.
1: 요즘은 없을 걸요.
0: 현수막에 써 있었다니까. 애를 낳지 말자고.
1: 에이, 아니 그게
0: 뭐라
1: 써
0: 있었냐면
1: 되냐고요.
0: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 그런
0: 이런
1: 건
0: 거.
1: 봤어요.
0: 네.
1: 덮어 놓고 아닌가?
0: 뭘 덮어놓고야?
1: 뭐 하다 보면
0: 무슨 애를 덮어놓고
1: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덮어놓고 뭐 하면 뭐를 못 막는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런 슬로건이 있었던 거 봤어요.
0: 그러다가
1: 그래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0: 그런 게 있었네.
1: 가족 계획이 한 번 있었어요. 공익 광고요 이거.
0: 덮어놓고 낳다
1: 진짜로
0: 보면 거짓골을 못 면.
1: 아니 진짜로 있었어요.
0: 이게 70년대인 것 같은데 아주 옛날이네요.
1: 완전 옛날에.
0: 그러네.
1: 와 거짓골을 못 면한대요.
0: 와, 그랬었다니까, 진짜.
1: 대박이다.
0: 와, 70년대.
1: 지금은 그러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5반, 6반까지 있었어요. 5반까지 있었어요, 5반.
0: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9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한 해. 네. 지금은 20몇만 명이에요. 얼마나 준 거야, 정말.
1: 요즘은 오히려 애기들이 없을걸요?
0: 그러니까.
1: 대박이다.
0: 거의 뭐 그런 폐교도 많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죠. 어디로? 2부로. 1부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바다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블랙핑크의 뛰어 듣겠습니다.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저는

0: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부에도 함께 해주실 분이 어머 옆에 아직도 앉아 계시네요. 누구실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시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상큼 요정 케이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 맞아요.
0: 가을 운동회. 천군과 백군 얘기도 했었고
1: 맞아요.
0: 점심시간에 그 개주 기대하면서 밥 먹었었던
1: 맞아요.
0: 얘기, 그런 이야기하고, 그때는 디지털 화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점수판을 이렇게
1: 맞아요.
0: 붙였었던 것 같아. 그쵸?
1: 네,
0: 이렇게
1: 아니,
0: 딱
1: 뭐
0: 이렇게
1: 그려져
0: 그려져 있거나.
1: 있거나
0: 맞아
1: 뭘 넘겼던
0: 맞아.
1: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그렇게 하고 또 저런 것도 기억나는데, 나는 그 구령대라 그러나, 그 교장 선생님 서 있는데
1: 네.
0: 거기 아래쪽이 보통 창고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거의 띰틀도 들어 있고.
1: 막그 라인
0: 라인 그리는
1: 그리는
0: 흰색, 흰색.
1: 흰색 그거 분필 같은 거 그것도
0: 맞아,
1: 안에 다
0: 맞아.
1: 있고
0: 그것도 안에 다
1: 매트도
0: 있고,
1: 있고
0: 매트도.
1: 와
0: 그리고
1: 대박이다.
0: 꼭그 수의 아저씨 분들이 되게 고생하셨던 게, 만국기 막 달고 그러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 꼬인 거막
0: 그쵸?
1: 계속 풀어가지고
0: 맞아.
1: 늘
0: 그런
1: 풀고
0: 것도
1: 계셨던 것
0: 하고.
1: 같아요.
0: 그리고 운동회 할 때는 옆에 뽑기 아주머니랑 병아리 파시는 분들이랑 다
1: 그
0: 왔어.
1: 자그만한 바이킹도 와요.
0: 잠깐만.
1: 뭔지 알죠? 그
0: 뭔지 알아요?
1: 트럭 위에 바이킹 쬐그만한 거 달려있거든요?
0: 맞아,
1: 근데
0: 맞아.
1: 그거 타겠다고 줄이 또 어마어마하고.
0: 맞아.
1: 근데 보면 위험해 보였는데 그걸 왜 그렇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0: 학교 가는 날이랑 정말 달라서 전날부터 기대
1: 맞아요.
0: 많이 하고.
1: 들떠 있어서 선생님들이 맨날 너네 내일 운동회라고 너무 들뜨지 마. 이 얘기를
0: 아,
1: 진짜 많이 했던 것
0: 그랬어요?
1: 같아요.
0: 진짜.
1: 애들이 막 부담스럽고 막 이러니까.
0: 부산스럽고. 비 오면 못 하잖아요. 비 오면
1: 진짜.
0: 정상 수업한다? 이러면, 정말 최악이야,
1: 그래서
0: 정말.
1: 그런 거 해놨었어요. 그비 오지 말라고. 그 날씨 인형 있거든요? 그
0: 네.
1: 막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몰라, 하여튼 우비 모양 해가지고. 그래서 반에 막 걸어놓고 그랬어요. 비 오지 말라고. 이런 거, 보이시죠? 날씨 인형.
0: 서울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청주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이렇게 또, 제가 또 지방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순수했어요, 저희. 이렇게
0: 아니
1: 비 오지
0: 저는 서울 강남
1: 말아달라고.
0: 지역이라서 이것도
1: 어머,
0: 모르네요 저는.
1: 또 이렇게 지방 무시하시고.
0: 무슨 말씀이세요?
1: 청주인들이 아주 일어날 겁니다.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1: 네.
0: 좀 다르다라는 거를
1: 네네.
0: 말씀드렸었던
1: 순수했죠.
0: 것뿐이죠.
1: 저희는
0: 뭐
1: 좀 순수했어요.
0: 순수했었어요.
1: 네.
0: 시작할 때 국민체조 기억나세요?
1: 국민체조
0: 빠바바바바 시작.
1: 시작!
0: 그죠.
1: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되는 거
0: 아니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1: 같이
0: 해주는 거였나?
1: 이 소리 나고 막.
0: 그건 나 군대에서 했는데.
1: 우리는 초등학교 때도 한것 같은데.
0: 그거 어떻게 알지? 도수체조 아세요?
1: 도수체조요,
0: 국군
1: 그래?
0: 도수체조.
1: 모르죠.
0: 그건
1: 군대
0: 모르죠?
1: 안 갔다 와가지고.
0: 군대 안 갔다 왔죠?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죄송해요.
0: 정말. 줄다리기 같은 것도 하잖아요.
1: 그럼요.
0: 단체 경기. 그리고
1: 그럼요.
0: 박 터뜨리는 거.
1: 그럼요.
0: 그 오재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1: 그럼요.
0: 그거 왜 오재미라 그러지?
1: 오재미가 뭐예요?
0: 오재미라 그러지 않나?
1: 몰라요.
0: 그 안에 막 콩 들어있기도
1: 네.
0: 하고. 아니면 뭐 들어있는 거.
1: 뭐가, 맞아요. 뭐
0: 문방구에
1: 안에
0: 가면 팔았는데.
1: 이렇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0: 오재미 놀이. 코미디언 오재미 님도 있었는데.
1: 아.
0: 근데 오재미라고 그.
1: 뭔지 알아요? 박, 소리 나는
0: 던지는 거.
1: 이렇게
0: 딱 던져가지고. 천군 백군 해가지고.
1: 공주머니! 콩주머니!
0: 콩주머니라 그러나? 그걸 왜 오재미라 그랬지, 옛날에, 진짜? 오재미라 그랬어요.
1: 귀엽다, 근데, 오재미.
0: 응, 오재미. 이런 것도.
1: 이런 거 알죠? 이제 콩주머니 던져야 되는데, 이제 안 터져가지고, 몰래 이제 돌멩이 같은 거 주워와가지고. 돌멩이로 던지고. 왜요?
0: 나쁜 학생 아니었죠?
1: 아니, 그거 빨리 터트려야 되니까요.
0: 아니 돌을 던졌다고?
1: 아니
0: 그 큰일 나요.
1: 잘못 잡은 거죠. 아니 콩주머니
0: 승부욕이 없으면서 돌을 던져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터트리고 싶었던 거야. 이제 팔이 너무 아프고 이거 또 떨어진 거 또 주워야 되고 이러니까.
0: 진짜로 돌 던졌어요?
1: 던졌어요. 그거, 나만 던졌나 봐.
0: 그거 나중에 네. 응? 나중에 결혼할 때 돼서 절대로 남자친구한테 네. 얘기하지 마세요.
1: 왜요? 그럼 저 결혼 안 한대요? 야, 너 콩 말고 돌 던졌어? 나 너랑 결혼 안 해. 막 누가 이래.
0: 그럼.
1: 진짜요?
0: 당연하지.
1: 아니 근데 많이
0: 돌 던진 사람 아니 자다가 돌도 화난다고 나한테 돌 던지면 어떡해.
1: 근데 이런 거였다니까. 상대 팀이 돌을 던지니까 그거 보고 일러. 근데 선생님이 안 들어. 아니 제가 돌 던져요. 이랬는데 아니,

0: 너무 힘을 빼고 했다, 대충 하는 시늉만 했다, 아니면 최선을 다했다.
1: 완전 최선.
0: 맞아.
1: 그리고 몸무게, 애들 몸무게 다 물어봐서 무거운 애들 다 뒤에 해서 다 누우라 그랬어. 이 시작하자마자 휘슬 불자마자 야, 누워! 이러면서 누웠어요.
0: 무거운 애들 보다 앞으로 가는데, 힘센 애들을.
1: 뒤에서
0: 예.
1: 밧줄 허리에 이제 묶고
0: 묶고,
1: 누워야 돼. 무거운 애들.
0: 키 컸으니까, 그쵸. 초등학교 때도 컸죠.
1: 저도 맨날 컸죠, 저는.
0: 그쵸. 그러니까 항상 맨 뒤에 있었겠네, 그러면.
1: 맨 뒤에 하고 앞에서 쭉쭉쭉 당기고. 하나,
0: 앞에서
1: 둘, 하나,
0: 쭉쭉쭉
1: 둘, 이런 거
0: 다니고, 아,
1: 해가지고.
0: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1: 하고 싶다, 운동회. 너무
0: 들으면
1: 재밌잖아.
0: 들을수록 되게 좀 이렇게
1: 승부욕이지.
0: 대장 그런 느낌이, 골목대장 느낌인 것 같은데요?
1: 약간, 얘들아, 이렇게 할까? 약간
0: 아,
1: 이러면서.
0: 그럼. 야, 되게
1: 얘들아, 얘들아,
0: 적극적이에요.
1: 이렇게 해볼까? 일단 누울까? 이렇게.
0: 가을 운동의 날 듣고 싶은 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추천해 주실 노래는 뭘까요?
1: 이 노래는 그 가을 운동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해가 또 뉘엿뉘엿 져 있잖아요. 그리고 몸도 약간 터덜터덜하고
0: 그렇지.
1: 그럴 때 약간 이제 이문세님의 붉은 노을.
0: 이야, 이 노래 너무
1: 근데 이거는
0: 좋죠.
1: 또 리메이크가 된 곡이라
0: 맞아.
1: 선생님도 학생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일 것 같아가지고 선곡을 해봤어요.
0: 붉은 노을, 이문세님의 붉은 노을이 저 6학년 때 나왔어요.
1: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케이시님 태어나기 전에
1: 네.
0: 나왔었고, 이 노래를 2008년에 빅뱅이 20년 만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1: 대박이다.
0: 야, 그러니까 진짜 모두 다 아는 그런 노래겠네요.
1: 그럼요. 교장 선생님도 아시죠, 이건?
0: 교장 선생님도 아시는 그
1: 그럼.
0: 노래. 이문세의 붉은 노을 또요.
1: 네. 그리고 이 저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코요테 우리의 꿈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그 원피스 아세요? 안 보셨다 그랬다 저번에. 이 원피스 주제곡이면서 약간 청춘 모험하면 바로 생각나는 곡이라서 약간 비장하게 운동회를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0: 이게 김종민 님이 부른다면서요.
1: 도입부가 네 오랜 시절 우연히
0: 우연히 하면 벅차오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1: 왜냐면 이게 원피스의 주제곡이니까 끝날 때마다 그 노래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완전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이제 이 노래만 나오면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나오는 거죠.
0: 진짜로?
1: 네, 벅차올라요, 이 노래 들으면.
0: 아니, 어떤 내용의
1: 진짜 원피스가 해적왕이 되는 거거든요. 해적왕.
0: 해적왕?
1: 루피가 주인공인데 걔가 해적왕이 되는 거예요.
0: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1: 아,
0: 되게
1: 유행이었어요, 이거.
0: 약간 좀 이렇게 전투적이시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온갖 해적들 만나가지고 다 싸우면서 거기서 해적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동료들을 모으기도 하고, 너내 동료가 되어라. 이거 모르세요?
0: 몰라요.
1: 하여튼 그렇게 해서 혼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막 동료들이 생겨요. 진짜. 그래가지고 완전 모험을 펼치는 진짜 벅찬 노래. 아, 벅찬.
0: 우연히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기분
1: 바로.
0: 좋은
1: 네.
0: 와 눈물 나는 케이시님이 골라오신 가을 운동의 노래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코요태의 우리의 꿈.

0: 이문세 붉은 노을, 코요태 우리의 꿈 들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노래는 원피스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1: 아시죠?
0: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들었었던 노래네요. 딱 응원곡에 딱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쵸? 다 같이
1: 거세다.
0: 부르는. 그 다음 노래는 뭘까요?
1: 완전! 이건 그냥 알아요, 그냥.
0: 맞아, 이 노래
1: 이
0: 너무 좋죠,
1: 노래,
0: 뭐.
1: 이거 퀸의 We Will Rock You라는
0: 응원하기 너무 좋죠,
1: 노래인데,
0: 그쵸?
1: 이 노래,
0: 쿵쿵짝이니까.
1: 이거 무조건 시작하잖아요?
0: 발로 이렇게
1: 다 해,
0: 탁,
1: 진짜.
0: 쿵쿵,
1: 자,
0: 탁,
1: 어디서도
0: 그치?
1: 할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할 걸, 이건?
0: 지하철에서도?
1: 안
0: 지하철에서
1: 하겠지?
0: 한다고?
1: 안 하겠지?
0: 지하철, 딱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1: 근데 혼자만 하고 있으면
0: 약간,
1: 웃기다.
0: 쿵쿵.
1: 그럼 약간 이런
0: 막
1: 거로
0: 사람들한테
1: 또.
0: 막, 쿵쿵,
1: 아니야.
0: 막 이러면서.
1: 이러다가 뉴스에 이제 지하철 1호선 빌런 이런 거로 나와. 아니에요.
0: 진짜 재밌겠다.
1: 모를 수도 있겠다.
0: 아무도 안 따라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사람들이 따라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진짜
1: 한번 해보자.
0: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한번
0: 정말?
1: 해보세요, 선생님, 진짜.
0: 어?
1: 우리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0: 아, 너무 즐거운 노래. 바로 한번 들어보죠. 퀸의 노래입니다. We Will Rock You.

아마도 이 노래를 들은 많은 바다님들이 쿵쿵 짝을 따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퀸의 We'll Rock You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케이시님이 가을 운동에 어울리는 노래 6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바다님들의 취

0: 태평양으로 건너가 볼까요? 가을 운동회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 첫 번째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응원곡이 아주 전형적인.
1: 맞아요.
0: 그쵸?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진짜 그냥 운동회,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어? 아주, 뭐 그냥 운동회 때 부르라고 그냥 온 거잖아, 그죠?
1: 네.
0: 그런 노래. 서로 응원곡으로 참 많이 쓰였을 것 같은 노래. 그리고 이 다음 노래는 정말, 와, 야구장에서도 엄청 나오는 노래예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1: 들어본 것 같아요.
0: 바람 부는
1: 갈대 숲을 지나 하이 하이 하이 전 약간 이런 스타일의 응원법 좋아요.
0: 여기서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와, 너무 좋다.
0: 야구장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요즘은 아파트 그러면 누구의 아파트일까요?
1: 로제와
0: 로제, 맞아.
1: 블루마스.
0: 그랬을
1: 맞아요.
0: 텐데, 옛날에는 무조건 옛날 아파트 윤수일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0: 달리기인데요. 정말 달리기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이 좀 넘치는데 중간 가면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결승선까지 무조건 또 가야 되고 선생님들이 맨날 가르치는 게 참가의 의미, 끝까지 완주하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와, 근데 달리기를 워낙 못하시니까 이 노래에 감흥은 없으시겠다.
1: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는 하죠.
0: 아, 열심히 하세요?
1: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요. 운동회 하면 제가 못 뛰니까 엄마가 그 레일 안쪽에서 같이 뛰어주셨던 것 같아요.
0: 진짜 하도 못 뛰어서?
1: 그러니까 자기 보고 뛰라고.
0: 진짜로?
1: 네, 약간 같이 뛰어. 가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들 뛰면 옆에서 같이 뛰어주세요.
0: 여학생들 보면. 네. 이렇게 안 뛰고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나란히 뛰는 아, 약간, 애들도 많잖아요.
1: 약간 막 살랑살랑 뛰는.
0: 살랑살랑 뛰는.
1: 아니요, 전 완전 날 세우고
0: 최선을 다하긴 했구나.
1: 진짜 최대는 다하긴 했는데 느린 거예요. 난 진짜 빠른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너무 여유로운 거죠.
0: 우리는 옥상 달빛의 달리기였고요. 다음 들어볼 노래는 뭘까요?
1: 내게 허락된 거 뭐야?
0: 왜요?
1: 나르트잖아 이거.
0: 나르트는 뭐해?
1: 우와! 거기서 와! 나.
0: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OST 버즈의 활주가 흐르고 있네요.
1: 대박이다. 나루토를 잊고 살고 있었다.
0: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나루토는?
1: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약간 이렇게 머리에다가 두건 같은 거 하나 쓰고, 얘는 약간 도술도 쓰고 싸우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약간.
0: 싸우는 거 되게 네네네. 좋아하시네 정말. 돌도 던져요?
1: 안 던져요.
0: 안 던지네.
1: 약간 모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가 다 저희가 다르거든요. 기술이 달라요.
0: 야, 만화 주제곡 중에서 좀 가을 운동회랑 어울리는 곡이 많은 것 같아요.
1: 다들 전투 모드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전투 모드로 하니까 맞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다음 노래 부른 사람들

0: 페퍼톤스의 Shine. 이게 2022년도에 드라마 주제곡으로 쓰였대요. 치얼업이라는 드라마. 응원단 이야기였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봤어요?
1: 대학교, 네, 봤어요.
0: 대학 응원단. 네. 서로 응원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보셨구나.
1: 봤어요.
0: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그럽니다. 빛나라! 너의 미소, 너의 눈빛, 너의 노래, 너의 눈물까지. 빛나라! 너의 실패, 너의 서툰 처음

0: 것들 막 이런 느낌. 와 진짜 응원곡이네요 정말.
1: 너의 실패도 빛나래요.
0: 가사만 들어도 벅차오르는 너의 실패 빛나라. 와
1: 너무 좋다.
0: 이렇게 해서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쫙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은 가을운동에 어울리는 노래 듣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노래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헤어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헤어지긴 너무 아쉬워.
0: 아 그런 노래 부르면 돼. 아 그래요?
1: 네. 아 잠깐 제 노래야 제 노래. 아쉬우면 뭐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면 되죠?
0: 그럴까요?
1: 네.
0: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케이시님의 네.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서
1: 돌 던지는
0: 거 하나 진짜.
1: 아니 창문에 안 던졌으면 됐지.
0: 창문?
1: 예. 네.
0: 아니 학생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 방 밑에.
1: 아니 근데 상대 팀이 먼저 던졌다고요.
0: 알겠어요.
1: 상대가 먼저 던졌대요. 새까만한 거, 틱틱한 거 있잖아요.
0: 알겠어요. 설마 뭐 큰 거 던졌겠어요?
1: 아유 그런 게 운동장에 왜 있어요? 큰 게
0: 그러니까,
1: 계곡이나 있지.
0: 그러네. 아무튼 안녕히 잘 돌아가시고요. 네.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 들어오면 출석하시고요.
1: 이미 옛날 일이라서.
0: 아 그 뭐라 그러죠? 공소시효가 지났다.
1: 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가지고.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0: 바다님들의 추천곡 세 곡 들으면서 케이신인가는 작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가십시오. 윤수일의 아파트, 옥상 달빛의 달리기, 페퍼톤스의 샤인.

K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차례로 만나볼 건데요. 요즘 자꾸 찾아 듣게 되는 노래. 괜히 하루에 한 번씩 생각나는 노래. 다 좋습니다. 등교길, 출근길, 아니면 귀갓길에 듣는 노래도 좋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즐겨 들으시는 노래. 그래서 경청에서 다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경청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9154님이 저는 요즘 만학도로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어요. 그곳에서 들은 부모교육 수업이 청소년기 아이와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늦둥이 막내 혜주가 중3인데요. 지난 화요일부터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결정하고 부랴부랴 영어, 수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새벽까지 공부하더니만 정작 시험 볼 때는 코감기에 걸려서 콧물 닦느라 정신이 없었다네요. 앞으로도 파이팅이라고 엄마가 응원 보냅니다. 신청곡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남기셨는데. 아이고, 막 그려져요. 흐뭇하게 막 웃으면서. 걱정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있고, 그러는 따뜻한 사연이었네요. 코감기 걸려서 콧물 닦느라고 정신 없었다고. 저도 환절기가 되면 코가 참 많이 나서, 저 알러지성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럴 때는,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해가지고, 코피 날때코 막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콧물 흐를 때는 계속 풀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헐어서 너무 아프. 그런 경우 한번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쵸? 지 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9154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역시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참 좋아요. 그쵸? 8724님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매일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엄마가 라디오를 틀어놓으셔서 자연스럽게 경청을 듣고 있다고요. 생선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듣다 보면 제가 괜히 기분이 업된다고. 근데 질문이 있으시대요. 제가 예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교 시험 평균 한 80점 정도. 지금 고등학교 공통수학 1도 공부하면서 선행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노래 신청이 된다면 혹시 하츄투하츠의 레몬탱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선행학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좀안 좋은데. 그치. 공통수학 1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1학기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끝낸다라는 진도에 대한 압박감은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문제풀이를 선행학습하지 마시고, 수학을 선행학습하세요. 너무 다른 얘기예요. 너무 다른 얘기. 그런 얘기하죠. 노래 잘하는 가수분들이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려 그러지 말고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정말 다른 얘기예요. 일기 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쓰는 일기는 즐거워요. 그런데 숙제 일기는 괴로워요. 그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달라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수학이 즐겁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차이는 수학 문제 풀이를 공부하느냐, 수학을 공부하느냐. 으아! 엄청난 명언 아닙니까? 8724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츄투하츠의 레몬탱.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티크닉입니다. 바다님들 티크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차를 뜻하는 티,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을 합친 말. 따뜻한 물이랑 찻잔, 그리고 찻주전자. 이렇게 차를 마실 때 필요한 동구를 챙겨서 공원에 아니면 계곡, 이렇게 경치 좋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야외에서 직접 차를 우리고요. 말차도 직접 저어서 거품을 내서 마시고 이렇게 차 한 잔도 직접 만들어서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참 많잖아요. 계속 새로운 재미를 찾다 보면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천천히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넓은 풀밭에 돗자리 하나 깔고 따뜻한 물에 차가 천천히 우러나기를 기다리면서 잠깐 여유를 가져보는 겁니다. 어쩌면 티크닉의 매력은요, 차를 마시는 그 행동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바다님들도 날씨 좋은 날, 날씨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날, 좋아하는 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티크닉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승재의 경청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오지은의 당신을 향한 나의 작은 사랑은 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네요. 이번 주도 잘 버텨낸 우리 바다님들 주말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너드 커넥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코잘 자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바티칸이 오스카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티칸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가 내년에 3월에 열리는 제9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됐습니다. 바티칸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보다 신선한 건 출품한 영화가 예상과 달리 종교 다큐멘터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화 제목은 Green Lava, 녹색 용암인데요. 이탈리아의 트렌토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 치명적인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지아코모 마티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족과 친구들, 지역 공동체의 도움 속에서 자신의 장애와 불행에 대처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음악 듣고 와서 하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The Swingle Singers의 Ciao Bella Ciao, 안녕 내 사랑 안녕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은 2019년

아들과 이 부문 경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바티칸 미디어, 바티칸 라디오, 바티칸 뉴스 이렇게 제작에 참여한 그런 세 단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자꼬모 마티비. 그는 대학생이고요, 현재. 그리고 축구 팬입니다. 그리고 성향이 아무튼 진취적인 것 같아요. 소규모지만 달걀 판매 사업을 또 직접 운영하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그 병은, 야, 이게 참 그러네요. 슬퍼요.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이라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X염색체의 그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 이 물질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 디스트로핀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육을 보호하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근육을 쓰다 보면은 보호물질이 이제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로핀 없이 근육을 쓰다 보면 근육이 손상이 오고 섬유화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걷지도 못하게 되고 말 그대로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휠체어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 청년의 삶이지만 대단해요. 의욕이 꺾이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린 라바 녹색 용암이라는 이 제목은 자꼬모의 그런 강인한 의지를 빗대고 있습니다. 돌로미티 산맥의 녹색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용암의 이미지를 자꼬모 마티비의 불굴의 정신에 빗대어 지은 제목이라고 하네요. 돌처럼 굳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살아서 끌어오르는 용암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꼬모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카데미 후보작 발표가 내년 1월 21일 결과가 발표되겠죠. 기대해봐야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음악 듣고 오죠. 스페인의 니냐 바스토리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아티스트 마드레 데우시의 오샬라 부디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스페인 아티스트 니냐 파스토리의 노래로 아베 마리아 먼저 들었고요. 포르투갈의 아티스트 마드레 데우시의 오샬라 부디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10월 2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 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5년 제88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자는 이 분야의 역사에서는 서력의 거장이죠. 엔니오 모리코네 상 받으셨네요. 드디어.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The Hateful Eight로 마침내 87세 나이에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주제가 부문 수상자는 샘 스미스와 지미 네이플스 007 시리즈 스펙터의 주제가 Writing on the Wall로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제88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이탈리아 영화 음악 거장이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L'ultima diligenza di Red Rock. 레드록으로 가는 마지막 역마차 들으셨습니다. 이 정말 넓은 그 설원을 달리는 역마차. 이렇게 넓고 광활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 영화가 참그 반전이 30평 되려나? 그 남짓의 그 실내 공간에서 이야기가, 나머지 이야기가 다 펼쳐지죠. 시기적으로는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 와이오밍에서 벌어지는 의심, 거짓말, 복수의 혈전, 총잡이들의 총싸움, 뭐다 아는 얘기 해드려봤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주제가 수상작은 007 스펙터, 007 스펙터의 주제가, 이 주제가를 만든 지미 네이플스 그리고 샘 스미스가 받았습니다. 샘 스미스의 노래로 Writings on the Wall. 샘 멘데스 연출의 24번째 제임스 본드 영화였죠. 뭐 Writings on the Wall 그러면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는 성경 속의 이야기죠. 다니엘서의 벽에 쓰인 글씨. 불길한 징조.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스펙터 봤는데 뭐가 라이팅 온더 월 제목은 멋있네요. 연관이 안 되네. 영화를 봐도 이 결말이 안 떠오르는 치명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 이어서 이번 주 세계 음악의 키워드 디프리 음감회 시간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월요일에 만난 키워드 스페인의 꼬플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화니타 레이나의 프란시스코 알레그리, 멋쟁이 프란시스코입니다. 1947년도 오래된 영화에 쓰인 음악이죠. 그리고 화니타 레이나 하면은 그 시대를 대표한 그 스페인 영화계의 상징적인 배우이자 또 가수죠. 꼬플라 장르의 투를 상징하는 꼬플라니까 뭐 당연히 파소 도블레 뭐 이런 요소들도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만난 키워드는 영국의 글램락의 두 명의 아티스트를 만났었죠. 오늘은 그 시절 또 대표적인 글램락의 스타 아티스트 록시 뮤직 밴드죠. 록시 뮤직의 버지니아 플레인 준비해봤습니다. 1972년작이고요. 그 멋진 사나이죠. 뭐 항상 신사같이 턱시도 차림으로 또 상징적인 브라이언 페리. 그가 또 직접 그린 그림의 제목이기도 하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앤디 워홀 이야기를 제가 주중에 하기도 했는데 글램락과 비유해서 이팝 아트적인 그런 발상에서 또 그림과 시판되는 담배 브랜드이기도 하죠. 버지니아 슬림. 그 버지니아는 그 브랜드 명에서 온 거고 플레인은 높다란 뭐 이런 들판을 상징하는 그 플레인이 아니라 필터가 없다라는 뜻에서 그 민자 뭐 이런 의미의 플레인이네요. 버지니아 담배의 몽환적 이미지, 아메리칸 드림의 환상 뭐 이런 상징 게임 같은 노래 제목 짓기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수요일에 만난 키워드 이집트의 마하라가나트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탄생한 음악인데 서민사회에서 또 축제 음악으로 결혼식 음악으로 막 각광받다가 이제 정권 퇴치용으로 잘 사용된 그런 사례인 것이다. 그렇지만 천덕꾸러기처럼 이 제도권, 이집트의 제도권은 아직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아무튼 그래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일과 장르 마하라가나트. 오늘은 2020년 디지털 싱글로 발표된 하산 샤코시와 웨그즈의 살카 잘 돌아간다 문제없어 라는 제목입니다. 둘다 스타 뮤지션이고요. 대중음악계의 뭐 권력까지는 모르겠고 제도권에선 눈에 가시 하지만 잘 팔리는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러네요. 이게 마하라가나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항상 2인 1조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저희가 소개하는 이 구조는 이게 어떤 룰 같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힙합에서 뭐 MC가 있고 래퍼가 있고 막 이런 시스템처럼 말이죠. 세곡 이어서 듣고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감마리엘레가 부르는 까로바네, 길 위의 인생입니다. 감마리엘레의 2009년 곡인데요. 이주민의 역사를 시문학적인 메타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끝에 찾은 자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며 꿈을 꾸고 환멸을 맛보는 이주민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절망하는 시인의 패배 선언까지 암울한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끝났다. 허망할 정도로 빨리. 그 갑옷을 기억한다. 갑옷 위로 너의 진홍색 망토가 펼쳐졌다. 그리고는 열기로 끓어오르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1,000명의 고생물 학자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 드높은 성벽 사이로 나아간다. 운명에 겁먹은 남자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을 반겨주었던 자유의 대가를 치른다. 명칭과 용어가 난무하는 구멍마다 드리워진 그림자, 그 속을 기어다니는 술 취한 뱀들과 뒤엉켜 기어다니는 사람들, 진주빛 눈동자들, 절망에 찬 영혼들은 새들이 메운 불어난 하늘이 내려앉는 가운데 어디서도 치유받지 못한 채 버려졌다. 쉼없이 바뀌는 길 위로 연인의 별들이 떨어진다. 영혼을 실은 캐러반들은 무작정 내달린다. 모든 것이 진실로 보이는 곳에 이를 즈음 그들은 비로소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릴 것이다. 꿈은 망상이었음을. 욕망의 고삐가 풀린 채 달렸지만 한 시간 후 그들을 맞이할 것은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뉘우치며 슬퍼하는 이 오아시스에서 누가 시를 지어 말하고 충성을 맹세할 수 있을까? 열심히 듣던 이도 귀를 막거나 돌아서는데 새로운 반론조차 찾을 수 없다. 나와 함께 탄식하는 샤먼들은 두려워하거나 압도당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다. 아카이아 전사들은 주저하는 마음을 투구로 가리고 죽을 각오로 전차를 타고 달린다. 기차와 역은 흘러가는 시간을 헤아리며 매 시간 멈추고 떠난다. 뒤에 남는 것은 기억, 불가능에 그치는 추격의 증거뿐이다. 나의 논증은 노래가 된다. 표식은 남아있지만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브가 한 입 베어문 사과처럼 나는 시간 속에서 계속 길을 잃는다. 그 속에서 분명해지는 건 길을 잃은 나 자신이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깜마리에레의 2009년 곡 까로바네, 길 위의 인생. 꽤나 밀도 높은 노랫말과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이어집니다. 뉴욕 출신의 다국적 밴드 브라질리안 걸스의 Last Call 전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노르웨이 아티스트 실리에 네가르드의 NON, One and One, 1995년 발표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에 2부 새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서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율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한 아티스트는 가나 출신의 기타리스트고 정확히는 팜와인이라는 전통적인 기타 주법을 들려주는 그런 음반, 그의 음반에서 곡들을 소개했죠. 케케쿠, 아티스트의 이름은 케케쿠. Higher Life on Palm Wine 음반. 청성껏 후기도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팜와인이 전통주라고 야자수가 재료가 된 술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러는 음료를, 그런 알코올 음료를 파는 바에서 주로 예전에는 이런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자들이 많이 일했다, 이런 사연도 들려드려서 그런지 한 잔씩 하며 뭐 듣는다, 그런 느낌이다, 이런 코멘트들이 눈에 띄네요. 근데 제가 지금 어렴풋이 한 주 지났는데 왜 기억이 이런지 모르겠으나 착한 그 아프리카의 만약에 그 사람들의 천성을 그렇게 일반화하긴 싫지만 적어도 이 팜와인 연주자들 특히 이 케케쿠의 음반은 약간 착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그런 지혜 이런 거를 전하는 의미의 음악이다라고 설명한 것 같아서 뉘앙스가 최영경님께서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들의 음악 같아요라고 해주신 이 부분이 아마도 제가 애초에 가졌던 의도와는 좀 맞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맘씨 좋은 곡 같다라고 또 보너스로 추가한 요즘 그 남아공의 현대 재즈 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또 소개된 만디시 니안티스의 곡까지 잘 들었다. 맘씨 좋은 음악 같다라는 평도 남겨주셔서 반갑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음악이 처음 만날 때는 뭐 사람도 그렇지만 첫인상이 있잖아요. 팜와인이라는 제목을 보고 약간 뭐 술 한잔 댕기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그런 첫인상도 있을 것이고 오늘 소개할 음반은 저에겐 첫인상이 그 왜 문학 장르 중에서 미국의 서던 가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몰락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약간 독실한 그런 신앙을 상상하다가도 그 이면에 있는 그 위선 뭐 이런 것들, 폭력 그런 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있죠.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의 음악을 첫 청취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뭔가 그런 암울함,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위선 이런 걸 떠올렸어요. 근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서던 고딕이 아니라 이 컨셉은 노스 컨트리 서간 고딕이다 이렇게 정정합니다. 서간 문학이라고 또 있죠. 근데 이제 이 뭐 아홉 곡이 쭉 흐르는 동안에 편지 형태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다 연주곡입니다만 텍스트로 만나는 편지가 아니라 제목으로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뭐 최초로 보낸 편지서부터 마지막 편지 이런 의미로 또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는 뭐냐? 서던 고스틱 가면은 주로 저기 밑에 텍사스 뭐 이런 남부 지역이죠. 근데 노스 컨트리라고 하면은

넓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좀 이렇게 북부, 서부까지는 모르겠는데 북서부겠죠? 예. 지도 펴서 한번 궁금하시면 보면 혹독한 겨울이 있는 황량함은 뭐 미국 전역이 아무래도 저 기후가 달라서 그렇지 뭐 사막이거나 아니면 뭐좀 약간 평야가 이렇게 광활한 그런 황량함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런 컨셉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작곡가인 트론 칼레보그의 2023년 앨범 아메리카 보톤이라는 음반에서 전곡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사예요. 노르웨이 19세기 이민사. 뭐 다양한 이유로 유럽에서 뭐 기근을 피해서 아니면 뭐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뭐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찾고자 호기심으로 뭐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했죠. 이민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최초로 이민을 가족 전체가 갔을 때 다녔던 한인교회가 바로 이 노르웨이 이민자들이 개척한 그러나 저희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뭐 이민사가 좀 돼서 그 교회 자체가 그 커뮤니티에서 좀 오래된 번듯한 교회였는데 오히려 그 오래전에 미국의 이민기를 겪은 그 노르웨이인들의 입장이 당시 그 한인 이민자들의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 다녔던 교회가 노르웨이 색이 물씬 있는 노르웨이 이민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를 내가지고 세를 줬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차려진 한인교회에 제가 다니면서 노르웨이 인물들의 그 역대 목사님의 사진이 즐비한 그런 도서관이랄지 또 여기저기 그 빨간색, 남색, 흰색으로 그 조합된 노르웨이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 기억들이 또 납니다. 그런 친숙한 약간 느낌의 음악 외적인 첫인상을 또 상상하면서 이 음반을 디깅을 해봤는데 아메리카 보텐이라는 의미는 특정 뭐 노선이나 어떤 특정 함정, 그러니까 여객선을 또 혹은 화물선을 의미하진 않고 이민이 붐이었을 때 유럽, 특히 노르웨이나 이쪽 스칸디나비아에서 대서양을 건너 북부 아메리카로 사람들을 또 화물을 실어 나른 그런 선박을 총칭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는 한창 새로운 꿈을 쫓아 미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프로젝트 음반의 제목으로는 아주 딱인 거죠. 포털에서는 이 오늘 소개할 이 아티스트 칼레보그, 트론 칼레보그의 기타 스타일을 라이쿠더와 빌 프리젤의 전통에 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음악은 시네마틱하다, 영화적이다라고 하면서 코엔 브라더나 빔 벤더스의 작품을 또 이야기합니다. 음악이 영화적이다. 모든 음악이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런 요즘은 스타일 구분을 포털들에서 시네마틱 카테고리를 아예 정해두었더만요. 좀 됐죠. 그렇게 된 지. 주중에 그 판타지 작가 이영도 씨가 프랑스에서 상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쭉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동영상이나 BGM 같은 것 없이 오직 글로만 표현하는 작가는 표정이나 몸짓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연기자인 성우와 비슷하게 이 호화로운 시대에 약간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우직한 표현자이며 그 때문에 고독해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예, 호화로운 시대, 그리고 고독함. 호화로운 시대 환경에 비껴난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앨범일 것 같고요. 고독함이
뚝뚝 떨어지는

음악에서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의 그 주제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민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노스 컨트리 서간 고딕이라고 정해봤고요. 그리고 청각기관이 외롭지 않아요, 사실. 예. 뭐, 막 이렇게 훌륭한 뭐, 스페셜 이펙트 막 들어간 영화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헤드폰 끼고 작가가 설계해 놓은 이 사운드 스케이프, 이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말로 음악을 사랑하는, 그리고 호화로운 시대이지만, 이렇게 제한이 걸린 그런 미디움, 뭐 이영도 씨의 경우에는 텍스트였을 것이고 저와 비슷한 송라이터들에게는 오직 사운드로만 이야기하는 뭐 텍스트를 포함한 뭐 가사라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서 연주곡이 좀더 특별하게 들립니다. 더군다나 이민사라는 저에겐 좀 개인적인 좀 짠한 구석이 느껴지는 그런 주제도 좀 특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아나 마르골린이라는 이디시 유대인 시인의 그 시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의 음악을 만나보셨을 텐데 스웨덴 듀오 스톨츠 리데의 그 작업도 과거의 존재를 기리는 프로젝트였잖아요. 이번에 트론 칼레보그의 아메리카 버튼도 뭐 굳이 자기 조상들 얘기라고 구분하지 않더라도 과거로 특정하면서 헌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정과 관심으로 이 만듦새가 그런 애정과 인간에 대한 어떤 오래된 탐구심, 사랑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과찬을 한 바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3부작으로 연작으로 작년에 미네소타라는 3편까지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 중간에 아메리카 보텐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미네소타도 상당히 좋은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는데 뭐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미네소타라는 음반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은 아메리카 보텐의 아홉 곡첫 번째 미국 편지라는 짧은 인트로로 시작하는 그래서 마지막 미국 편지라는 에필로그 형식의 또 짧은 음원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코엔 브라더, 조엘 코엔이죠. 그의 영화 파르고 있었죠. 이 파르고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반가웠고요. 그리고 정보 차원에서 쾌백이라는 지명이 또 등장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북유럽에서 배를 타고 관문으로 쾌백을 먼저 당도해서 그 쾌백을 통해서 그 관문을 거쳐서 다른 북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하네요. 보통 뉴욕을 우리가 또 상상하게 되는데 캐나다 쾌백도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티켓이란 제목은 좀 왠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서요. 자. 일단 자세한 제목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에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다 듣고 왔죠. 오늘은 노르웨이의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작곡가 트론 카네보그의 2023년 음반 아메리카 버튼, 미국 배, 미국 선이었습니다. 자세한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말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을 PD가 소개하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 순서는 평일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세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역시 노르웨이 아티스트의 곡으로 정했습니다. 시그바르트 닥슬란트가 부르는 스툽, 낭떠러지. 이 음악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학고부스, 발행부스가 24년 만에 15만 부, 15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선생님, 15만 부를 수고
1: すごいです
0: 했어요. 네.
1: ね。特に20代女性の販売数は昨年比260%にまで伸びました。
0: 특히 20대 여성의 販売数, 판매량은 昨年比前年대비260%까지 늘었습니다.
1: この人気を後押ししているのが日記界隈と呼ばれる人たちです。
0: 後押しする、뒷받침하다 또는 힘을 실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인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들이 니키 카이와이, 즉 손글씨 일기 공유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1: ただ日記を書くのではなく、書いた手書きのページを写真に撮って、
0: ただ、그저, 그냥, 즉 단순히 일기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카이타 대각기노 페이지오 샤신니 토루, 손으로 쓴 일기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1: SNS に投稿し、共有するのが特徴です。
0: 投稿する、투고하다 또는 뭐 SNS에 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日記といえば、人には見せないものというイメージが強いですが、
0: 일기라고 하면은 人には見せないもの、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1: Z 世代にとっては、日々の出来事を共有するのは当たり前のこと。
0: Z세대에게는 日々の出来事を共有する하루하루의 생활 또는 일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 오늘 뭐 먹었고 이런 거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잖아요.
1: SNS こそがライフログのようなものであり、その表現の道具を紙に変えただけとも言えます。
0: 코소, 뭐뭐야말로. 그러니까 SNS 코소가 SNS야말로, 즉 SNS가 바로 라이프 로그노 요나 모노 데 아리, 라이프 로그와 같은 것이니 그 표현 수단을, 도구를 이런 뜻이죠. 가미니 카에타다케, 종이로 바꿨을 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1: 書いたページを写真として残すだけでなく、表紙裏に名前を書き、
0: 작성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뿐만 아니라 표지우라니 남아요 갖고, 표지우라 하면은 표지 안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지 안쪽에 이름을 적고,
1: 最後に後書きを添えて仕上げる人もいます。
0: 後書き 하면은 맺음말, 뭐 후기란 뜻인데요. 마지막에 이 후기를 덧붙여서 소에르 하면은 덧붙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후기를 덧붙여 시아게르,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슨 이 작가라도 된 듯이 후기까지도 붙인다는 겁니다.
1: 東京の下北沢には日記の専門店まで生まれ、他人の日記を読むイベントも開かれています。
0: 도쿄 시모키타자와에는 일기 전문점까지 생겨났으며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1: 원 클릭 で 消えてしまうデータとは違い、手元に一冊の本として残るという経験自体が、
0: 자, 원 클릭, 클릭 한 번에 사라져 버리는 데이터와는 달리, 대모토니 잇사츠노 혼토시테 노코루, 손 안에 한 권의 책으로 남는다 하는 경험 자체가
1: Z 世代を引きつけ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0: 히키츠케루, 끌어당기다, 매혹시키다, 이 Z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모키타사와는 젊은이들의 거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 곳에서 남의 일기를 읽는 이벤트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どうですか? 先生の 日記, 他の 人に
1: いや、
0: 見せたい。
1: 私は、そこまで見せたいわけではないです。ちょっと抵抗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0: 私も実はですね、これ抵抗あるんですよ。もう年ですかね、私は。で、日記라고 하면 남의 일지 아닐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쓰기 때문에 솔직해질 수 있는데, 남에게 읽게 만들고 싶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솔직해질 수 있을까?
1: そこですよね。
0: わかりませんね。ということで、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니키 카이와이 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スマートフォン一つで何でも記録できる時代に、あえて紙の日記を書く若者が増えています。

0: 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逆태, 이건 역전이라는 뜻인데요. 지금까지와 방향이나 형세 등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논댕가의 시, 이거는 가부키 무대에서요. 이 대도구를 90도로 뒤집어서 이 바닥에 있던 부분이 배경으로 확 이렇게 바뀌면서 순식간에 장면을 전환하는 장치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이라든가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예상 밖으로 뒤집혔다 하는 놀람이 담긴 표현입니다. 논댕가의 시는. 반면에 히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전혀 또 이 앞서 말한 것과는 계열이 다른 말인데 비틀기 꼬기란 뜻입니다. 히네리가. 그래서 한번 꼬아놓은 궁리라든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1: 마사카노 한인데 사이고니 돈덴가이시가 아떼요네.
0: 마사카노 한인데 설마 했던 사람이 한니 범인이라서 사이고니 마지막에 돈덴가이시가 아떼요네. 완전히 뒤집혔지. 즉 반전이 있었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돈덴가이시를 쓸 수 있고요.
1: 기획은 이이けど 뭐스코시 히네리가 호시이나.
0: 아, 기획은 좋은데 뭐스코시 좀 더 히네리가 호시이나. 약간 그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히네리가 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はい、それでは日記界隈のお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스마트폰 一つで何でも記録できる時代にあえて紙の日記を書く若者が増えています。新潮社の日付と曜日だけが印刷された文庫本マイブックは 2026年版の発行部数が 24年ぶりに 15万 部を 突破しました。 特に 20代 女性の 販売数は 昨年比 260% にまで 伸びました。 この人気を後押ししているのが 日記界隈と呼ばれる人たちです。 ただ 日記を書くのではなく 書いた手書きのページを写真に撮って SNS に投稿し 共有するのが特徴です。 日記といえば 人には見せないものというイメージが強いですが、 Z世代にとっては日々の出来事を共有するのは当たり前のこと。SNS こそがライフログのようなものであり、その表現の道具を紙に変えただけとも言えます。書いたページを写真として残すだけでなく、表紙裏に名前を書き、最後に後書きを添えて仕上げる人もいます。 東京の下北沢には日記の専門店まで生まれ、他人の日記を読むイベントも開かれています。ワンクリックで消えてしまうデータとは違い、手元に一冊の本として残るという経験自体が Z世代を引きつけ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週末を。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外卖带.
0: 外卖带. 外卖带. 그대로 外卖는 배달이죠. 带는 봉투. 그러니까 外卖带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배달 올 때 그 배달된 물건을 싼 봉투가 되는 거죠.
1: 맞아요. 而且我们现在这个中国和韩国的外卖带很不一样.
0: 아, 네.
1: 对吧?
0: 네.
1: 아, 这一点一会儿也可以给大家介绍一下吗?
0: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설명은 이제 배달 봉투라고 제가 제목을 짓는 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배달 가방이라고 해야 될지 배달 봉투라고 해야 될지. 봉투라고
1: 아~
0: 하면 일반적인 그 일반 수리아오달.
1: 네, 네. 这是韩国的.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의 外卖带 好像是 이거
1: 包式的.对,外卖包.
0: 하지만 外卖带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배달 가방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배달 봉투. 봉투인데 하여튼 이걸 오면 짤려. 고민을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배달 봉투, 음식 포장 봉투.
1: 外卖带.
0: 모으다.
1: 存.
0: 存. 저축하다.
1: 存钱.
0: 存钱. 钱이 돈이죠. 통장.
1: 存折.
0: 네, 存折. 유행하다.
1: 流行.
0: 流行. 유행가.
1: 流行歌.
0: 流行歌. 歌가 노래죠. 유행어.
1: 流行语.
0: 流行语. 수집하다.
1: 收藏.
0: 收藏. 요거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모아서 어딘가에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수집하다. 그래서 收藏. 쓰레기.
1: 垃圾.
0: 垃圾. 들다, 쥐다, 가지다, 받다, 얻다.
1: 나.
0: 그만큼 뜻이 많은 것이 나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들다, 쥐다, 가지다, 받다, 얻다. 자, 물건을 가져가다.
1: 나동시.
0: 나동시. 이건 이제 동시가 물건이니까 물건을 들다도 되고 쥐다도 되고 가지다도 다 되는데 아무튼 물건을 가져가다. 나동시. 택배를 찾다.
1: 나快递.
0: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져서 받은 거니까 나快递 이렇게 씁니다. 快递 택배죠. 버리다.
1: 扔.
0: 扔. 봉투.
1: 袋子.
0: 袋子. 튼튼하다, 단단하다.
1: 结实.
0: 结实.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1: 重复.
0: 重复. 동전 지갑.
1: 零钱包.
0: 零钱包. 包가 그대로 가방이죠. 그래서 零钱包. 제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外卖包라고 하면 번역이 쉬워요. 그냥 배달 가방 하면 됩니다. 근데 배달 가방이라는 말 또 좀 애매해요. 배달하는데 가방이 왜 들어가지? 봉투 아닌가?
1: 它有点介于袋子和包中间的那个.
0: 네, 맞죠, 맞죠. 그래서 아무튼 零钱包 그러면 동전 지갑 등등 같은 것.
1: 什么的.
0: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뭐뭐 있고 什么的 이렇게 등등 뭐뭐뿐만 아니라.
1: 不光什么什么.
0: 네, 不光什么什么 그 뿐만 아니라가 앞에 나오는 거죠. 뒤에 나오죠. 유용하다, 쓸모 있다.
1: 有用.
0: 有用, 유용. 아이돌 스타.
1: 偶像明星.
0: 偶像明星. 아, 그 아이돌이 偶像, 明星, 스타. 공동 서명하다, 협업하다, 콜라보하다.
1: 联名.
0: 联名. 이름을 이제 합친다 해서 콜라보하다. 联名. 한정판.
1: 限量版.
0: 네, 限量版. 반은 판이고요. 그대로 限量이라는 거는 수량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에서 뭔가 귀하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요번에 이거 100개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1: 这个就是一种营销.
0: 对,没错,没错,没错. 限量版. 도리어 오히려?
1: 道士.
0: 道士. 흥미, 재미.
1: 兴趣.
0: 兴趣. 여행객, 관광객.
1: 游客.
0: 游客. 심지어 뭐뭐조차도.
1: 甚至.
0: 甚至. 뭐뭐로 삼다, 뭐뭐로 여기다, 간주하다.
1: 당什么什么.
0: 당什么什么. 사성입니다. 남에게 주다, 선사하다.
1: 送人.
0: 送人. 그대로 送. 주다, 人. 사람이니까 남에게 주다, 送人.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怎么存了这么多外卖袋子?
3: 现在流行收藏外卖袋，你不知道吗？
2: 这不是垃圾吗？ 拿到外卖不就扔了吗？
3: 这些袋子做得特别

0: 结实，可以重复利用，还能做成零钱包什么的。
1: 啊，外卖袋还能这么用？
0: 不光有用，有时候还会有偶像明星联名限量版外卖袋呢。
1: 对这些明星，我倒是没什么兴趣。
0: 你不感兴趣，外国游客可很感兴趣，他们甚至会买这些袋子当礼物送人呢。
2: 왜 배달 봉투를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3: 你怎么存了这么多外卖袋子？
2: 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중국의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의 와이마이袋和 한국의 와이마이袋不一样. 不一样. 你怎么存了? 이렇게 모아두다, 모으다, 모았다. 这么多 이렇게 많은 뭐 와이마이袋子. 배달봉투를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라고 했는데요. 아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 요즘 배달봉투 수집하는 게 유행인 거 몰라?
3: 现在流行收藏外卖袋，你不知道吗？
2: 요즘 유행해요. 收藏, 수집하는 거. 무엇을? 와이마이袋, 배달봉투. 니不知道吗? 너 그거 몰라? 오, 아는 줄 알았는데. 에이? 이거 그냥 쓰레기잖아. 배달받으면 바로 버리는 거 아니야?
3: 这不是垃圾吗？拿到外卖不就扔了吗？
2: 그러니까요. 예. 这不是垃圾吗? 垃圾 그대로 이제 쓰레기죠. 에? 这不是垃圾吗? 이거 쓰레기 아니야? 봉투니까, 포장지니까 일종의. 나다 와이마이. 배달했던 그 물건들. 와이마이. 부지런으르마. 예. 그거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배달받으면 바로 버리는 거 아니야? 부지런. 렁 버리다죠. 아하. 이 봉투들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동전 지갑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어.
3: 这些袋子呀，做的特别结实，可以重复利用，还能做成零钱包什么的。
2: 그러니까요. 这些 袋子, 이 봉투들은요. 做的特别结实。 이때 또 발음 유의, 지혜가 일성입니다. 튼튼하다라고 할 때. 근데 보통 이 사물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쓰는 거죠. 단단하다,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거의 重复利用, 반복해서 쓸수 있고요. 利用, 이용할 수 있고요. 还能做成, 뭐로 만들 수 있냐면 零钱包 什么的. 零钱包 그대로 잔돈지갑. 그죠? 零钱包 什么的. 오, 배달봉투를 그렇게까지 쓴다고?
3: 아, 外卖袋还能这么用啊？
2: 아, 와이마이袋 하이능 쩌머용. 그 배달봉투를 하이능 쩌머용. 그렇게까지 쓴다고? 실제로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준 배달봉투도 꽤 튼튼해요.
3: 아, 质量特别好，
2: 오!
3: 保温、保冷，
2: 네.
3: 然后还漂亮，
2: 그러니까요.
3: 质量好，而且还很厚。哎呀，舍不得扔啊，觉得太浪费了。
2: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또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온이 되니까 보냉도 되죠, 물론. 그래서 그런 이제 얼린 음식이라든지 아니 얼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잘 싸주기 때문에 그 봉투들이 不错,
3: 不错。
2: 不错.
3: 而且包装费并不贵。
2: 它不管是质量很不错，它那个最近它那个外卖袋的设计。好漂
3: 也
2: 亮，
3: 漂亮，
2: 漂
3: 也
2: 亮，
3: 漂亮，让人舍不得扔
2: 对对
3: 啊，
2: 对，
3: 觉得扔掉太不环保了。
2: 是，没错。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가시면 나중에 꼭 한번 이 와이마이다. 일부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달 포장했던 거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에라도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장 2000내정 수리아오 달시다. 와이마이다에 很不错.
3: 是的。
2: 좋습니다.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가끔은 아이돌 스타와 콜라보한 한정판 배달봉투가 나오기도 해.
3: 不光有用，有时候还会有偶像明星联名限量版外卖袋呢。
2: 그러니까 또 더더군다나 만약에 我是他们的粉丝, 나 留下来.
3: 아,
2: 아,
3: 而且我一定要点，
2: 有他们的照片.
3: 我一定要点他们的外卖。
2: 对,不光有用, 실용적일 뿐만이 아니라 不光 뭐뭐일 뿐만 아니라 有时候. 때에 따라서는 때로 还会有偶像明星联名限量版 콜라보한 한정판 와이마이 다이너 배달 봉투도 있습니다.

0: 그런 인기 스타들에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1: 对这些明星，我倒是没什么兴趣。
0: 또 이제 明星 그런 그 스타들이죠. 인기인들. 我倒是 나는 배려 뭐 별로 没什么兴趣.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너는 관심이 없어도 외국 관광객들은 정말 관심이 많아. 심지어 이런 봉투를 선물용으로 사가기도 해.
1: 你不感兴趣，外国游客可很感兴趣，他们甚至还会买这些袋子当礼物送人呢。哎，这个有点夸张，但是有的时候会觉得那个袋子很可爱，也很有用。
0: 不过我这个有比较类似的经历，我带了那种外卖袋，回国以后，我周围的亲属啊，爸爸妈妈家里人说，哦，中国的外卖袋很不错，很不错，
1: 对，还可以拿来重复用。
0: 对对对对对，你不感兴趣，那种关心我不行，外国游客。 외국인 관광객은 그很感兴趣，관심많아요，좋아합니다. 他们甚至심지어는会买这些袋子，이런그배달봉투를사가지고가서当礼物送人，这个有点夸张，有点夸张，
1: 但是比较有趣嘛，
0: 有趣有趣，对，没错。자26쪽의 해설을 볼까요? 첫 번째 重复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그는 동일한 핵심 포인트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학습했지만 아직도 기억을 못한다.
1: 同一个知识点，他已经重复学了三遍，还是没记住。
0: 对，同一个핵심 포인트 知识点 핵심 포인트죠. 他已经重复学了。 반복해서 쉐러 배웠어요. 3번, 3번을 반복해서 했는데 하에시 메이지주. 여전히 메이지주 기억하지 못한다.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셨다.
1: 老师把重点重复了好几遍。
0: 중요한 점이죠. 중요한 내용, 중点, 중점, 重复了, 반복해서 好几遍, 여러 번 반복하셨다. 두 번째는요, 不光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不光 A 하에 아니면 예 B, 그래서 AR 뿐만 아니라 비하기도 하다,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그는 자기 일만 다한게 아니라 샤오리오의 표 정리까지도 자진해서 도와주었다.
1: 他不光把自己的活干完了，还主动帮小刘整理了表格。
0: 오, 다 不光 把自己的活儿，자신의 일을 받자 구문이 나왔네요. 把自己的活儿，자신의 干完了，다 했어요. 还主动스스로 직접 자진해서 샤오리오의 정리了 表格 표를 정리를 해주었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1: 不光是你，我也是这么想。
0: 不光是你, 너뿐만이 아니라 我也是这么想, 이렇게 생각해. 이 아이는 똑똑할 뿐 아니라 노력도 아주 많이 해요.
1: 这孩子不光聪明，还特别努力。
0: 저 아이즈 이 아이죠. 不光 총밍, 不光 뭐뭐일 뿐만 아니라 총밍, 똑똑할 뿐만 아니라 하이 特别 努力, 아주 많이 특별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不光 A 하이 B 이렇게 나간 고정 격식이죠. 27쪽입니다. 신링지당.
1: 也许有人能阻碍你的成功，但是没有人能阻挡你的成长。
0: 成功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네요. 성공 위 실패 시 장설.
1: 而且成功是外在的成功，
0: 对对对对，
1: 但是成长是心灵的成长。
0: 心灵，而且完全是我自己的。
1: 对对对，
0: 成功可能是别人帮助我。
1: 对，而且是很容易破，就破碎掉的那种滤镜。
0: 对对
1: 但
0: 对，
1: 是成长永远是自
0: 永
1: 己
0: 远
1: 的。
0: 是我的。对，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你怎么存了这么多外卖袋子？
3: 现在流行收藏外卖袋，你不知道吗？
2: 这不是垃圾吗？拿到外卖不就扔了吗？
3: 这些袋子做得特别结实，可以重复利用，还能做成零钱包什么的。
2: 啊？外卖袋还能这么用？
3: 不光有用，有时候还会有偶像明星联名限量版外卖袋呢。
2: 对这些明星，我倒是没什么兴趣。
3: 你不感兴趣，外国游客可很感兴趣，他们甚至会买这些袋子

0: 当礼物送人呢.
1: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28쪽입니다. 요즘은 포장이 정말 예쁘게 나와서 버리기 아깝더라.
2: 现在的包装都做得很好看，扔了挺可惜的.
1: 그러니까요. 현재의 包装, 포장이 또做得很好看,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扔了, 버리자니 挺可惜,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어디서 났어?
2: 我也想要一个，你从哪儿拿到的？
1: 我也想要一个. 하나 갖고 싶어요. 从哪儿, 어디로부터, 나다오다, 어디서 났어? 어디서 갖고 왔어? 요즘 한정판 콜라보 제품이 정말 많네.
2: 现在限量联名的东西真不少.
1: 限量, 한정이죠. 그대로 联名 콜라보, 동시, 제품. 그러니까 限量联名的东西, 真不少, 적지 않다, 많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어쨌든 남겨두면 쓸모 있으니까 모아뒀어.
2: 扔了太可惜，反正留着能用就攒下来了.
1: 扔了太可惜, 너무 아까워요. 可惜, 扔, 버리다. 反正留着能用, 아무튼 남겨두면 쓸모가 있어요. 能用, 就, 攒, 攒도 모으다죠. 攒下来了, 모아뒀지. 환경 보호도 되고 실용적이기도 하니 정말 괜찮네.
2: 又环保又实用，确实挺好的.
1: 요환보, 그대로 환경보호가 환보죠. 요실용, 실용적이다, 실용, 실용. 确实挺好的, 정말 괜찮네, 확실히 좋네. 느낌대로 말해요.
2: 跟着感觉说.
1: 튼튼하다, 단단하다, 견고하다.
2: 结实.
1: 结实. 지금 거기 설명한 대로 내구성이 좋은 물건을 가리킬 때 주로 쓰입니다.
2: 结实。这个对东西用的非常的多哈。对，没错，没错。特别是以前老人说这个东西质量好，常常说哎真结实。哦，结实，结实。有的时候对这个男孩子也说哦，这个身体真结实啊。啊。
1: 想起来了。身体好的意思。对对对，没错没错。 아무튼 튼튼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선생님，你这包看着。
2: 还挺结实啊。是吧？地毯买的，没想到啊，这么耐用。地毯，你这算捡到宝了。哦，那当然啦。你很会买东西了。그렇습니다.
1: 结实, 튼튼하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가방.
2: 包.
1: 包. 노점.
2: 地毯.
1: 地毯. 내구성이 좋다. 오래가다.
2: 耐用.
1: 耐用. 참 이 단어도 많이 씁니다. 耐用. 줍다.
2: 捡,
1: 捡, 보물,
2: 宝.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 파트 7의 날입니다. 토요일은 항상 7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7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7 비중이 크고 어려워요. 단문 독해부터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147, 8은 누워서 푼다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막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겸손하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우리 147, 8 오늘 본문도 본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길이가 적지 않아요. 짧지 않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죠. 23쪽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광고는 주로 누구를 의도한 것이냐 했어요. Who, intended for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보라고 한 광고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8번은 이 광고가 브라이튼 랭귀지 아카데미에 대해서 뭐라고 암시하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학원 토익 많이 나오니까 뭐 아고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러는데 그래도 저 시험과 비슷하게 만든 본문이니까 애정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Maple District Campus예요. Limited Time Enrollment Offer.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등록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Enroll at Brighton Language Academy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Receive 25% off. 25% 할인받으십시오. Your first 8 weeks of tuition. 첫 8주 수업료의 25%를 할인받으세요. Our teaching approach. 우리의 교육 접근법은 differs from that of many large language institutes. 많은 다른 어학원들과는 달라요. 많은 다른 어학원들의 접근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that's approach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Here, 이곳에서, 우리 어학원에서 You will not simply become another student. 당신은 그저 또 다른 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In an overcrowded lecture hall. 북적대는 강의실에 그냥 또 다른 학생, 그저 여러 학생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We focus on individualized instruction. 우리는 개인화된 교육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customized study program, 맞춤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그리하여 including weekly learning schedules. 여기에는 주간 학습 스케줄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스케줄은 developed by our academic coordinators. 우리 academic coordinators, 우리의 그런 학습 코디네이터가 개발한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학원에 이제 코디네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뜻이고 여기서 한 문제 풀리는데요. 우선 148번이 풀려요. 148번. 이 어학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게 우리는 개별학습해준다. 개인 개인에게 신경 써주지 그냥 한꺼번에 여러 사람 가르치면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48번의 답은 A번. It offers learning support tailored to individual students. Tailored to가 누구에게 맞춰진이에요. 그래서 개인 학생들에게 맞춰진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Tailored to 이하는 support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48번이 먼저 풀렸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 그 파트 5에 딱 뽑아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놓고 여기에 그 including 있죠? Including에 딱 그 빈칸을 만들어요. 그러면 include냐, included냐, includes냐, including이냐 여기가 분사 ing로 자기 목적을 취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분사 이걸 이제 분사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은 모르시더라도 주어 동사 점점점 커마 ing 목적어에서 이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including이라는 사실.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7 하는데 왜 5 얘기하냐. 7도 훌륭한 5, 6,

0: 넷플릭스의 이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하지 마세요. 이 파트 3, 4에서 좋은 어휘 표현 문법이 5에 나오고, 7에서도 그런 게또 5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는 영원하게 무궁무진하게 이게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관찰하시고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죠. Our certified instructors, 우리의 자격을 갖춘 강사들은 will work with you individually on grammar. 개별적으로 이 문법에 대해서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The vocabulary와 listening comprehension과 and test taking strategies, 시험을 보는 전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함께 일할 거예요. This personalized training, 이 개인화된 훈련이 will help you, 당신이 improve your current score, 현재 점수를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죠. While building the skills, 어떤 능력을 키워감과 동시에 어떤 능력 necessary for continued progress,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This offer is available until June 20th. 이 제안은 6월 2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And applies only to students, 그리고 후 이하 같은 학생에게만 적용돼요. Who have never previously enrolled at Brighton Language Academy. 우리 Brighton Language Academy 어학원에 전에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147번의 정답이 D번. Someone who has not attended the academy before. 여기서 has not attended the academy. 이 표현이 본문에는 지금 never previously enrolled, blah, blah. 이렇게 나간 거예요. paraphrasing 돼 있죠? 147번 정답이 여기서 D번이 되겠습니다. Brighton Language Academy는 is open, 열려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에서 10시까지. Visit blah blah를 방문해 주십시오. To register and schedule your first consultation with an instructor. 그래서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첫 강사와의 상담을 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시험장에서는 다 읽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147번 풀렸으면 넘어가는데 이 문제가 주는 교훈 148이 먼저 풀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147, 8 함께 들어볼까요?
1: Maple District Campus. Limited time enrollment offer. Enroll at Brighton Language Academy and receive 25% off your first 8 weeks of tuition. Our teaching approach differs from that of many large language institutes. Here, you will not simply become another student in an overcrowded lecture hall. We focus on individualized instruction and customized study programs, including weekly learning schedules developed by our academic coordinators. Our certified instructors will work with you individually on grammar, vocabulary,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est-taking strategies. This personalized training will help you improve your current score while building the skills necessary for continued progress. This offer is available until June 20th and applies only to students who have never previously enrolled at Brighton Language Academy. Brighton Language Academy is open Monday through Saturday from 7 a.m. to 10 p.m. Visit www.brightonlanguageacademy.com/mapledistrict to register and schedule your first consultation with an instructor.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 150 같이 볼까요? 이 베넷 씨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the main reason을 밑줄을 그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Northlight Media Studio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Northlight Media Studio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Dear Mr. Caldwell에게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직역하면 진지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For the outstanding work, 그 뛰어난 작업에 대해서 Your staff did, 당신의 직원들이 한

0: 작업이죠. In producing a series of promotional video advertisements. 이 1년에 홍보용 비디오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신 직원들이 한 그 뛰어난 업적 이런 거 감사드립니다. 이거죠. For my bakery, 우리 빵집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답이 나오죠.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3번 To thank the agency for its excellent work. 아주 일 잘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C가 정답이 되죠. 대부분 이제 첫 문제가 첫 부분에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When I contacted your office, 제가 당신 사무실에 연락해서 and requested that 이런 요청했을 때 The project be completed 10 days earlier than initially planned.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열흘 더 일찍 그 프로젝트가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Your production team, 당신의 생산팀은 revised both the filming and editing schedules, 이 촬영과 편집 스케줄을 다 수정했어요. Without charging an additional fee,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그 requested that, request 다음에 대절이 오면 뒤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be completed 이렇게 되는 문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죠. Thanks to their flexibility, 그들의 유연성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막 급하게 바꿨는데 그걸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 유연성 덕분에 I was able to show the advertisements. 제가 그 광고를 보여줄 수 있었죠. During the Victoria Winter Market, 그 시장 때 이런 거죠. On November 2nd, 11월 2일에 있었던 빅토리아 겨울 마켓이라는 그 행사 때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I have been so impressed with your company's service, 소댓 꿈은 당신의 회사의 이 서비스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so that I plan to consult your team, 당신 팀에게 또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Soon, 곧 about updating my bakery's website. 우리 베이커리 빵집의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건에 대해서 이것도 믿고 맡기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문제가 풀리네요. 그죠? 이 Northlight Media Studio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B번이죠. It can assist companies with website improvements. 웹사이트 개선에도 회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부탁하는 거겠죠. 그죠? 아,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죠. You are also welcome to use this letter. 당신은 또한 이 편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As a customer endorsement, 고객의 어떤 인증으로서 so that prospective clients, 장차 고객이 될 가망성 있는 사람들이 can see, 볼 수 있도록 how satisfied I am,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with your work, 당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요. 자,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근데 여기 prospective 별표 이게 또 시험에 나왔죠. 9월 6일에 나왔던 문제지만 prospective가 장차 가망성 있는 그래서 집을 살 가망성 있는 고객을 영어로 어떻게 쓰죠? The prospective home buyer. The prospective home buyer예요. 알았죠? 여기도 이제 장차 가망성 있는 고객이죠. 이럴 때 prospective 집어넣는 문제가 토익 파트 5에 출제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죠? 149, 150 전체 함께 들어보시죠.
1: Dear Mr. Caldwe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outstanding work your staff did in producing a series of promotional video advertisements for my bakery. When I contacted your office and requested that the project be completed 10 days earlier than initially planned, your production team revised both the filming and editing schedules without charging an additional fee. Thanks to their flexibility, I was able to show the advertisements during the Victoria Winter Market on November 2nd. I have been so impressed with your company's service that I plan to consult your team soon about updating my bakery's website. You are also welcome to use this letter as a customer endorsement so that prospective clients can see how satisfied I am with your work. Sincerely,

0: Sophia Bennett. Ona, Willow and Grain Bakery.
1: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단어 백선 similar 할 차례입니다. Similar. He worked in a similar position. 그는 이와 비슷한 직책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The similar가 함께 쓰는 전치사가 있어요. Similar to죠. To 전치사. Be similar to. 뭐와 유사한.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페일리어하면 이제 시스템 장애, 고장 장애도 페일리어라고 말했죠. 전에 정전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Power failure, power outage도 있죠. outage. 근데 power failure 이 뜻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A system failure caused delays 하면 이제 시스템 장애가 지연을 야기시켰습니다. Redirect 별표. 아, 이거를 몰라서 많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Calls were redirected to another office 하면 이 전화가 다른 사무실로 옮겨졌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forward A to B라고 들어보셨죠? Forward A to B.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이제 누구에게 다시 전달하다. 이게 패턴이 forward A to B와 같아요. 그래서 redirected A to B. 그래갖고 이제 이 단어가 정답으로 출제된 바 있죠. 재미있는 얘기 해볼까요? 저만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답인데, 이 9월 6일에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학생들 질문이 막 다른 단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이 단어랑 저 단어 중에 답이 뭐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시험 후기 때. 근데 그게 이 문제였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redirected가 답인데 예를 들면 이제 막 다른 동사 두 개 중에 답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제가 이 redirect가 답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문제 많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inquiry 문의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we received several inquiries. 우리가 몇 가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쉬운 단어들 같죠. 오늘 redirect A to B 요거는 꼭 암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regional 지역의 이런 뜻이죠. contact the regional office 지부 사무실에 연락 주십시오. 그다음 comparable 비교할 만한, 필적할 만한 뭐 이런 단어가 돼요. This model is cheaper than comparable products 하면 이 모델은 이와 비교할 만한 그런 필적할 만한 제품들보다 더 싸다. 그럼 이게 좋은 거죠. 좀 비슷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더 싸니까. 그죠? Efficient 하면 능률적인. The new system is more efficient. 새로운 시스템은 더 능률적이다. 하나 더 할까요? Overtime. Staff worked overtime yesterday. 직원들이 어제 초과 근무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So 선생님, 네. Are you ready?
1: Ready to do what?
0: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네, 한 주 열심히 우리 또 손으로 써보고 입으로 말해보고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수 없거든요.
0: 안 되죠.
1: 아, 네, 그래서 weekly review로 한번 꾹꾹 눌러볼게요.
0: 네.
1: 자, 일단 우리 이번 주 마유의 다이어리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0: Let's go. On Monday, we took a look at 선생님's diary, talking about how he went to a cafe
1: right.
0: to do some work.
1: Oh, yes.
0: But then there was a very loud table right next to him.
1: 딜레마가 있었죠.
0: Yes.
1: 아, 나 이거 참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0: But you were also eavesdropping into their conversation,
1: 그러니까
0: right?
1: 팟캐스트를 eavesdrop하면서 무슨 얘기하지?
0: 네. 네.
1: 자, 가보겠습니다. 난 엄청 생산적으로 책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카페에 갔다. 자, 난 카페에 갔다.
0: I went to a cafe.
1: 책에 대해 작업하려고.
0: To work on a book.
1: 생각하며.
0: Thinking.
1: 내가 엄청 생산적일 거라고.
0: I'd be super productive. I went to a cafe to work on a book. Thinking I'd be super productive.
1: 네. 여기서 supe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뭐 very, so 이런 것으로 엄청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super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많이 쓰죠. 그렇죠?
0: Yeah, natives use it all the time right. in conversation.
1: I'm super excited.
0: I'm super
1: 식으로.
0: hungry. I'm super tired.
1: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 그렇죠. 자, 그리고 work on a book이라고 했는데 work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on something 하면 뭔가를 improve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0: 맞아요. 아니면 약간 집중적으로 뭐를 연습할 때도
1: right.
0: work on something 말합니다.
1: Yes. 또 뭔가에 대해 작업을 하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옆자리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그 사람들 팟캐스트에 합류한 기분이었다. 자, 하지만 내 옆에 그 사람들은 엄청 시끄러워서
0: But the people next to me were so loud.
1: 난 느꼈다.
0: That I felt
1: 내가 그들의 팟캐스트에 합류했다고
0: Like I'd joined their podcast. But the people next to me were so loud that I felt like I'd joined their podcast.
1: 네. 그들의 팟캐스트에 조인했다는 게 거기에 게스트로 나왔다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 그냥 나는 거기에 뭐 채널을 고정하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0: 맞아요. 그렇죠? Yeah. You were not focused on writing the book.
1: 그렇습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0: Uh-huh.
1: 그리고 참고로 join을 쓸 거면 join with가 아니고요. 그냥 join someone입니다.
0: 맞아요.
1: Or something.
0: Yes.
1: 자, 세 번째는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쉴 새도 없이 빵빵 터졌다. 자, 난 그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0: I tried to tune them out.
1: 하지만 그들은 계속 빵 터졌다.
0: But they kept cracking up.
1: 네, 잠깐 멈춤 없이.
0: Without a pause. I tried to tune them out, but they kept cracking up without a pause.
1: 네, 쌤, crack up 하는 게 뭐였죠?
0: It means you're laughing so loud.
1: Mm-hmm.
0: Like you're laughing like ha ha ha ha.
1: 아하. 이거는 그리고 갑자기 터질 때 crack up 쓰지 않나요?
0: 맞아요.
1: Right.
0: When something is so hilarious, mm-hmm. right?
1: Right.
0: You crack up.
1: Crack up. Mm-hmm. 정말 입이 팍 벌려지듯이
0: 맞아요.
1: 그거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남을 tune out 시킨다는 거. 내가 tune into someone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채널 고정, 뭔가 주파수 고정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애써서 외면을 하는 거죠.
0: Yeah, you're like intentionally trying not to listen to them.
1: 그지만 들려요.
0: Yeah.
1: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1: I went to a cafe to work on a book. Thinking I'd be super productive. But the people next to me were so loud that I felt like I'd joined their podcast. I tried to tune them out, but they kept cracking up without a pause. What's worse, they just let their kids run around like the cafe was an indoor playground. But of course, I'm all bark and no bite, so I just sat there and suffered in silence.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1: Mm-hmm.
0: And although we wish that this dialogue was real, it's not real.
1: Mm.
0: He imagined it. 선생님 imagined it in his head.
1: 어, 그렇습니다. 자, 조용한 카페에서 시끄러운 손님 대처하기였는데요.
0: 네.

0: 이거 진짜라고 상상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1: 네,
0: 네, 결국
1: 맞아요.
0: 말은 못했지만, 네,
1: 맞아요.
0: 가보겠습니다.
1: 오케이.
0: 방해드려 죄송하지만 그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자, 전 죄송해요.
1: I'm sorry
0: 당신을 방해해서.
1: to bother you.
0: 하지만 당신은 꺼리실까요?
1: But would you mind
0: 그걸 아래로 유지하는 걸 약간.
1: keeping it down a little? I'm sorry to bother you, but would you mind keeping it down a little?
0: 네. 여기서 do you mind도 되지만 would you mind 하면 더욱더 공손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특히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를 요청하고 싶을 때,
0: 맞아요.
1: Would you mind
0: Would you
1: doing
0: mind?
1: something?
0: Right. 여기서 keep it down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 그리고 그렇게 유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Yes, keep it down.
0: 우리가 항상 be quiet만 썼다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Oh, for sure. And then also be quiet can come off as a little bit rude because
0: Right.
1: it's very direct,
0: Yeah.
1: right? Yeah.
0: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자, 전 죄송해요.
1: Oh, I'm sorry.
0: 저희는 깨닫지 않았어요.
1: We didn't realize.
0: 저희가 그렇게 시끄럽고 있었다는 걸.
1: We were being that loud. Oh, I'm sorry. We didn't realize we were being that loud.
0: 쌤, we didn't know 보다 we didn't realize가 조금 더 포멀한가요?
1: I would say so. Yeah. 그리고 뭔가 know는 뭔가 팩트 같은 거 아는 거지만 realize는 내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인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realize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So,
1: Yeah.
0: know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 그냥 무슨 뭐 이게 이런 뜻인지 몰랐다라든가 그런 거에 더
1: 맞아요.
0: 많이 쓰고.
1: 그래서 사과할 때 많이 쓰죠. Oh, I'm sorry. I didn't realize I was, you know, sitting on your stuff.
0: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Okay. 자, 세 번째로. 카페가 이야기하는 공간인 건 알아요. 완전 이해하고 말고요. 자, 전 카페들이 장소들이라는 걸 알아요.
1: I know cafes are places
0: 사람들이 얘기하는.
1: where people talk.
0: 그리고 전 완전히 그걸 이해해요.
1: And I totally get that. I know cafes are places where people talk. And I totally get that.
0: 네.
1: 네, 완전히 뭐를 이해한다. 얘기할 때는 I totally get it. I totally get that.
0: Right. 여기서 get이라고 하는 게 머리로 get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해를 한다라는
1: 맞아요.
0: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understand도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이제
0: I understand that.
1: 회화체에서는
0: 이렇게.
1: get을 많이 쓰기도 해요.
0: Right.
1: Right? I get it. Or 이해 못해. I don't get
0: I don't
1: it.
0: get it. I don't understand. 뭐 의미는 큰 차이가 없지만 더 조금 더 캐주얼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I'm sorry to bother you, but would you mind keeping it down a little?
3: Oh, I'm sorry. We didn't realize we were being that loud.
2: I know cafes are places where people talk, and I totally get that. But there are also people here working, reading, you know?
3: We'll keep it down.
2: I'm sorry if I made things awkward. By the way, what happened to Amy next?
1: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my diary, talking about how much Korea has changed.
0: 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헤비한 느낌.
1: 네.
0: 들어갔습니다. 항상 뭔가 철학적이고
1: Yes.
0: 굉장히 생각이 깊은 내용이에요.
1: Yes.
0: 네.
1: 뭔가 한 달에 한 번만 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갈수 없더라고요.
0: 아니, 저는 쌤이
1: 네.
0: 언제 이걸 들을 수 있을 거야 생각 중이에요. 난 오늘 슈퍼마켓에 갔다. 뭘
1: 아,
0: 샀다.
1: 네.
0: 이런 걸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죠?
1: Maybe if I write it more often.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 Okay.
0: 2008년부터 한국에 살면서 지난 수년간 이 나라가 엄청 발전하는 걸 봐왔다. 자, 난 한국에서 살아온 상태다.
1: I've lived in Korea
0: 2008년 이후로.
1: since 2008.
0: 그리고 난그 나라가 진보하는 걸 보아온 상태다.
1: And I've seen the country advance so much
0: 엄청 많이까지 그리고 그 수년에 걸쳐.
1: over the years. I've lived in Korea since 2008, and I've seen the country advance so much over the years. 선생님, 여기 시제에서는 I've lived, I've seen 이렇게 나왔네요.
0: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ve lived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살았다 하고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 살기 시작한 건 인정하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다. 현재를 더 강조를 해주는
1: 네,
0: 거죠.
1: 네, 맞아요.
0: Right. 자, 그러면서

0: In Canada, my friends always speak highly of Korean skincare products and K-pop, and it always makes me smile.
1: 네. 여기서 지금 보면 whenever이라는 걸 썼어요. Every time이라고 하면 매번 그럴 때마다라고 굉장히 강조해 주는 거고요.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 할 때면 언제든이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쌤, speak highly of someone or something이 무슨 말일까요?
0: It means that you not only think great things about that person or that thing, you also are talking about it in a very good way.
1: 아, 좋은 말을 하는 거네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0: Speak highly of 누구누구.
1: 아하, 뭔가 극찬하는 느낌.
0: Whenever I talk about Mayu 선생님, I always speak highly of him.
1: Are you sure? But to
0: Yes.
1: who, though?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요.
0: My kids.
1: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끔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자, 가끔은
0: Sometimes
1: 난 여전히 믿을 수 없다.
0: I still can't believe
1: 얼마나 멀리 한국이 온 상태인지.
0: how far Korea has come. Sometimes I still can't believe how far Korea has come.
1: 네. 뭔가 멀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화가 많았다라는 뜻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0: 선생님. Can you believe how far easy writing has come?
1: 아, 많이 온 거죠?
0: Yes.
1: 오케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I've lived in Korea since 2008, and I've seen the country advance so much over the years. Whenever I visit Canada, my friends always speak highly of Korean skincare products and K-pop, and it always makes me smile. Sometimes I still can't believe how far Korea has come. It makes me feel proud to see people around the world enjoying things from Korea, but I think the best is yet to come. And then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some interesting tips on helping you fall asleep faster,
1: 네.
0: right?
1: 밤에 쉽게 잠드는 과학적인 방법이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온수로 샤워하는 것은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것.
0: Taking a warm shower
1: 잠자리 1시간 전에
0: an hour before bed.
1: 당신이 빨리 잠들게 도울 수 있다.
0: can help you fall asleep fast. Taking a warm shower an hour before bed can help you fall asleep fast.
1: 네. 자, 여기서 보면 take a shower 이 샤워하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다라고 쓰고 싶다면 take a bath라고 쓰시면 되겠죠.
0: 맞아요.
1: Right.
0: Take a bath, take a shower.
1: 두 번째는요. 사과, 사다리, 구름 같은 무작위의 것들을 상상하세요. 자, 무작위의 물체들을 상상하라.
0: Picture random objects
1: 당신의 정신에
0: in your mind,
1: 사과, 사다리, 그리고 구름 같은
0: such as an apple, a ladder, and a cloud. Picture random objects in your mind, such as an apple, a ladder, and a cloud.
1: 네. 이 mind라고 하는 건뭐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heart에 더 가깝고요. mind는 정신, 머리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Yes.
1: 그렇죠?
0: So anytime you have to think or imagine something, we would say in your mind.
1: 맞아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것은 머리가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당신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0: This can keep your mind
1: 네, 토끼 구멍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0: from going down a rabbit hole. This can keep your mind from going down a rabbit hole.
1: 네.
0: 선생님, what does it mean to go down a rabbit hole?
1: 그 rabbit hole, 토끼 구멍을 down, 따라서 go, 간다는 것은 진짜 생각이 너무 어딘가에 몰두가 돼가지고 딴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0: 저도 막 이번 주에 막
1: 네.
0: 애플, 클라우드 이렇게 생각하다가 애플, 내일 사과 사줄까,
1: 오
0: 애들?
1: 마이. 결국엔 또 그쪽으로 래빗홀로 빠지셨군요.
0: 맞아요.
1: 이게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죠.
0: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Alice in Wonderland'
1: Yeah.
0: 그 책을 읽으셨거나 뭐 영화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1: 토끼굴에 빠지는.
0: Yes.
1: Okay. 자,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0: This can keep your mind from going down a rabbit hole.
1: 네, 나머지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2: Taking a warm shower an hour before bed can help you fall asleep fast. Picture random objects in your mind, such as an apple, a ladder, and a cloud. This can keep your mind from going down a rabbit hole. If you can't fall asleep within 20 minutes,

0: Get out of bed. Lying there tossing and turning can train your brain to associate your bed with stress.
1: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two friends who are both complaining about how they are not getting good sleep.
2: 네, 출근 전에 뭔가 잠이 안 온다 항상.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불면증 때문에 미치겠어. 이 다크서클 좀 봐. 자, 내 불면증은 날 미친 상태로 몰아가고 있어.
1: My insomnia is driving me crazy.
2: 이 다크서클들을 봐.
1: Look at these dark circles. My insomnia is driving me crazy. Look at these dark circles.
2: 네.
1: 네, 영어로도 dark circle라고 하지만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2: 맞아요.
1: 거의 복수 형태로 씁니다.
2: 양쪽이니까, 그렇죠?
1: 맞아요.
2: Right. 자, 다음은 자려고 눕는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100만 개는 스쳐 지나가는 거야. 자, 내 머리가 그 베개를 치는 그 순간.
1: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2: 내 뇌는 달리기 시작해.
1: My brain starts running.
2: 100만 개의 다른 것들을 통과하여.
1: Through a million different things.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my brain starts running through a million different things.
2: 네. Run through something 한다는 건 뭔가를 통과해서 가는 거. 한마디로 그거를 막 스쳐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Mm-hmm.
2: 자, 세 번째. 공감되네. 난 몇 시간 동안 말똥말똥한 상태로 잠자리에 그냥 누워 있어. 자, 난 널 느껴.
1: I feel you.
2: 난 그냥 잠자리에 누워.
1: I just lie in bed.
2: 완전히 깬 상태로.
1: Wide awake.
2: 수시간 동안.
1: For hours. I feel you. I just lie in bed. Wide awake for hours.
2: 네, 나머지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0: My insomnia is driving me crazy. Look at these dark circles.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my brain starts running through a million different things.
3: I feel you. I just lie in bed wide awake for hours. Then, I finally pass out 2 hours before I have to leave for work.
0: Imagine jolting awake to your alarm only to realize it's already 10:30.
1: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We'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for now.
2: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Welcome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토요일은요, 그 주에 있었던 다섯 개의 기사들을 한번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고 요약문도 만들어보는 그런 복습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0: We were looking at luxury spending and how that's going away from like products and actual physical things towards experiences and trips.

0: 그렇죠. 그 명품 어떤 소비세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성향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럭셔리 제품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하이엔드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문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global market for all things high-end is finally projected to experience a modest financial recovery this year.
0: 그렇죠. 올해 이제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마침내 만만한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고가의 물품, 즉 화려한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런 걸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뭐 여행지, 좋은 음식점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쪽에 얘기 나왔었죠. 자, flashy physical possessions. 이게 이제 화려한 어떤 명품 제품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flashy가 화려하다는 얘기죠.
1: 그렇죠. Wealthy consumers consistently favor fine dining, entertainment, and hospitality events over merely displaying flashy physical possessions.
0: 좋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 속 문장이었거든요. 자, 이 문장들이 포함된 전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2: Luxury spending shifts toward experiences and personalized family trips.
3: The global market for all things high-end is finally projected to experience a modest financial recovery this year. According to a joint report, the U.S. has once again become the main engine of growth in the global luxury market. However,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elsewhere continue to severely dampen sales by restricting the vital lifeline of tourism. Around the globe, affluent shoppers are shifting their money away from showy status symbols and toward things money can't easily display. Instead, wealthy consumers consistently favor fine dining, entertainment, and hospitality events over merely displaying flashy physical possessions. This profound behavioral shift clearly reflects a growing desire for precious moments that money cannot easily duplicate. Personalized travel to non-traditional and uncrowded destinations has consequently witnessed a substantial surge in overall popularity. Instead of rushing through tourist spots, wealthy families are increasingly choosing slow-paced trips that let them stay longer in one place. They are also planning big trips that bring the whole extended family along. Ultimately, modern consumers are deliberately reshaping their habits to pursue deeply personal and authentic memories.
0: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이에요. 잘 들었고 빈칸 채워보세요.
1: Driven by American buyers, the global luxury market is experiencing a modest financial recovery.
0: 오케이. 첫 번째 단어는 뭐 global luxury market, luxury가 들어가야 되고요.
1: The second one, a modest financial recovery.
0: 그렇죠. 회복세가 이제 전망이 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요약문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1: Wealthy consumers now prioritize authentic hospitality experiences and bespoke family travel over expensive possessions.
0: Okay. 자, 첫 번째 빈칸은 우선시한다, prioritize라고 하는 동사를 써주셨으면 되고요.
1: And the second word here, bespoke.
0: 그렇죠. 무슨 뜻인가요?
1: Yeah, that's like tailor-made, personalized, specific.
0: 그렇죠. 개인 맞춤형이라는 얘기죠. Mm-hmm. 단어도 잘 넣어주셨길 바랍니다. Okay. 화요일 다뤘었던 기사 볼게요.
1: We looked at Volkswagen and how they're going to do a big restructuring and there's a lot of controversy over which way they'll go. The board is debating it. So a lot of their plans have faced intense backlash.
0: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뭔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Mm-hmm. 그런 기사였었죠. Backlash가 반발입니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hese drastic proposals have faced intense backlash from powerful labor unions an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0: 그렇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노조와 지방 정부의 어떤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장 폐쇄를 하고 막 그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 네.
0: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건데
1: 그렇죠.
0: 이게 좀 간단하지만은 않은 이슈입니다. 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Implementing these sweeping adjustments will likely prove exceptionally difficult due to the automotive group's uniquely complex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0: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계획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말이었고요. 자, 기사 내용 자체는

0: legislation designed specifically to keep tech giants in check. Meanwhile, this aggressive regulatory stance continues to spark significant diplomatic friction and political pushback overseas.
1: 자, 두 개의 요약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2: Europe's highest court has officially rejected Google's final appeal against a massive antitrust penalty.
1: 자, 구글의 최종 항소를 공식 기각했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officially 카핀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2: And the second word representing 반독점, antitrust.
1: Antitrust penalty. 자, 그 단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약문입니다. 들어보세요.
2: The landmark ruling confirms the tech giant illegally used its mobile software to stifle competition.
1: Landmark라는 단어를 넣어주셨으면 되죠. 좀 역사적인 판결 같은 거 할 때 landmark을 ruling 앞에도 많이 붙여요.
2: 그렇죠. And the second word meaning 억제, stifle.
1: Stifle, 뭔가 경쟁을 저해하다의 의미의 단어. Stifle 이 단어도 뉴스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 목요일 기사는 10월호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자, BTS가 그래미 어워즈를 이제 보이콧하기로 한 결정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2: Yeah, and one of the complaints they had is they wanted songs to be judged without geographic or linguistic boundaries.
1: 그쵸.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이나 언어의 경계 없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보이콧 결정을 이제 했거든요. 자,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2: Their collective statement emphasized the desire for artistic creations to be appreciated without geographic or linguistic boundaries.
1: Okay. 자, 팬들은 이 BTS의 결정을 굳세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stand firmly behind the group. 이 문구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2: Fans continue to stand firmly behind the group as industry figures eagerly await an official response.
1: 네, 국권이 지지하다의 의미로 stand firmly behind. 자, 전체 기사 내용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3: BTS decides to boycott the Grammy Awards. Global K-pop sensation BTS recently announced their decision to refrain from submitting work for consideration at the Grammy Awards. Their collective statement emphasized a desire for artistic creations to be appreciated without geographic or linguistic boundaries. This stance fo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versial award targeted specifically at Asian musical performances. Critics and supporters voiced concern that the new category inadvertently isolates non-Western performers rather than integrating them fully. Because the group's latest chart-topping record predominantly features English lyrics, it would have been ineligible for this accolade. Consequently, the band chose to opt out entirely, joining other prominent musicians who previously staged boycotts. The Recording Academy, the organization behind the Grammy Awards, has made efforts to broaden its voting membership by inviting diverse international talent over recent years. Despite those inclusions, frustration persists among listeners who feel global acts remain segregated from main competition categories. Fans continue to stand firmly behind the group as industry figures eagerly await an official response.
1: 자, 두 개 요약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2: Popular group BTS decided to refrain from submitting music to the Grammys.
1: 첫 번째 단어는 refrain, 자제하다, 뭐뭐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요, 그 단어.
2: The second one, submitting music.
1: Submit, 제출하다라는 의미. 자, 출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ubmitting, ing꼴로 들어가면 되고. 자, 두 번째 요약문.
2: This boycott follows the introduction of a controversial category that fans feel isolates non-Western acts.
1: 그렇죠. 신설된 부문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controversial 첫 번째 단어고요.
2: Second one, 고립 아니면 분리시키는 isolate.
1: Isolate 그 단어 넣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기사는 모기가 왜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기사였습니다. 재밌었어요.
2: Yeah, and so we talked about human susceptibility to something.
1: 맞아요. 특히 뭐 사람의 어떤 모기에 물릴 취약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정리해드린 vulnerable도 마찬가지고 susceptibility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2: Rising body heat.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웰컴 어보드
2: 이비트는 영어.
1: 헬로 앤 웰컴 투 이비트는 영어. It's time for our weekly review, and we thank you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만나봤었던 여러분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다시 보면서 좋은 표현들 복습해보는 토요일 복습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주제는 지난달 9월 호에 있었던 주제이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의 그 입학식을 어떻게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까? 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0: a song I loved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ong, I had become a real enthusiast, practicing at home whenever I could. The passion that once burned so brightly has faded quite a bit over the past 10 years. Even so, I still look up sheet music for songs I like and keep practicing. I hope that one day I'll finally be able to play the classical piece canon well enough to be satisfied with myself.
1: 자, 첫 번째 복습해 볼 표현은 좀 멀게 느껴지다. 이럴 때 썼던 표현입니다. reach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2: 네, 그런데 feel out of reach죠.
1: Feel out of reach.
2: Playing an instrument always felt out of reach.
1: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좀 먼 일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어감이죠. 자, 다른 문장이 나올게요.
2: Buying a house feels out of reach for many people.
1: 집값이 비싸니까 mm-hmm. 집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런 어감으로도 뭐 엄두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Buying a house feels out of reach for many peopl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무 늦기 전에 라는 표현도 있었죠.
2: Before it is too late.
1: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2: I wanted to learn at least one instrument before it was too late.
1: 너무 늦기 전에 이메일 빨리 보내라. 그럴 때 hurry up으로 시작해 볼까요?
2: Hurry up and send the email before it is too late.
1: Before it is too late. 자, 뭐 마감 시간 같은 것이 있을 때 늦기 전에 뭐뭐 해라. 자,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2: I should spend more time with my parents before it is too late.
1: 자, before it is too late. 이럴 때 붙여도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still not good enough. 이것도 콜로케이션으로 입에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2: I've been practicing for over a year, but I'm still not good enough.
1: 그렇죠. 아직도 실력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는데 아직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다.
2: The presentation slides are still not good enough.
1: You're saying there is room for more improvement, I guess. Mm-hmm. So the presentation slides are still not good enough. 아직 흡족한 수준이 아니다. 만족할 만한 선이 아니다.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Wednesday. 자, 퇴직을 좀 일찍 하시고 목표를 하나 잡으셨다고 하셨죠? 해외여행 가서 마음껏 소통하겠다는 그런 목표.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입지영과 함께 꾸준히 해서 뭐 산티아고 순례길도 친구분들과 두 번이나 다녀오시고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랬다는 사연 저희가 9월 마지막 주제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먼저 들어볼게요.
3: English as a hobby. 5 years before reaching retirement age, I decided to retire early. I wanted to give myself 5 bonus years as a reward for all the hard work I had done. That was 11 years ago already. As soon as I retired, I set a long-term goal for myself. By the time I turned 65, I wanted to be able to travel abroad freely. My daughter recommended EBS English programs around that time, and I've been listening to them ever since. Thanks to that, I was able to walk the 800-kilometer Camino de Santiago twice with 2 friends. Along the way, I struck up conversations with many people from other countries. One man from the UK even told me, "You're talking with me right now. Your English is good." Of course, there were times when I fell into a slump. But I always treated English as a hobby and kept at it. Of all the programs, Ipteung lets me indirectly experience many different people's lives through their stories, and it always motivates me to keep going. I'm truly grateful for it.
1: 자, 첫 번째 표현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다. Set a long-term goal.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2: As soon as I retired, I set a long-term goal for myself.
1: 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장기 목표를 좀 세우는 것이 좋다.
2: Before you do anything else, you should set a long-term goal.
1: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Before, 다시 한번.
2: Before you do anything else, you should set a long-term goal.
1: 다른 것보다 이 목표나 이런 걸 먼저 세우라는 얘기죠. Mm-hmm. Before you do anything else,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자, 이때 빠지다니까 fall

0: into a slump 하시면 됩니다.
1: Of course, there were times when I fell into a slump.
0: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there were times when I fell into a slump. 좋아요. 자, 큰 실패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1: Many people fall into a slump after a major failure.
0: After a major failure.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연락하며 지내다. 자, touch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You keep in touch with somebody.
1: 네. I still keep in touch with them.
0: 아직도 그들과 연락하며 지낸다. 뭐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연락을 꾸준히 한다는 의미로 썼던 표현입니다. 자, 요즘 그녀와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라고 한다면?
1: I don't really keep in touch with her these days.
0: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I don't really keep in touch with her. 뭔가 좀 의도성이 있는 거고.
1: Mm-hmm.
0: 아니,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아, I lost touch with her.
0: 그건 뭐 의도성이 있다기보다는 뭐 살다 보니까 5년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1: 네.
0: 아이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네.
1: 맞아요. 그
0: 네.
1: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Then I lost touch with her these days. 그렇게 어감 차이가 살짝인데요.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Thursday.
1: Yes, we talked about foodies and a foodie map that this foodie keeps.
0: 맛집 지도를 하나하나 추가해가는 그런 묘미의 산다라고 해주신 분의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10월호 첫 번째 사연이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Foodie map. I love eating good food. One of my hobbies is searching for restaurant recommendations on social media and saving places I want to try on a map app. My foodie map is organized by city, including Seoul, Busan, and Jeju. I have dozens or even hundreds of restaurants saved for each area. I don't have any limits for the restaurant's type or size, from local eateries to hotel buffets. Whenever I travel to a particular area, I open my food map and happily start deciding where to eat. When I find a new restaurant to try, I carefully check reviews and photos from people who have actually been there. After reading so many reviews, I've developed an eye for knowing whether a post is genuine or sponsored based on the way it's written. The hundreds of restaurants saved on my map are like a treasure to me. Every day, I enjoy adding new restaurants to my collection one by one.
0: 자, 그 여행지의 맛집을 이야기하면서 local eateries라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말 그대로 지역 맛집, 지역에서 뭐 먹으러 갈 수 있는 곳 이런 뜻이죠.
1: 응? I store various restaurants from local eateries to hotel buffets.
0: 그렇죠. 구멍가게 맛집부터 호텔 뷔페까지 다양한 음식점들을 이제 저장을 지도상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근처에는 이제 현지 맛집이 별로 없다. 그런다면요?
1: There aren't a lot of local eateries in that area.
0: 맛집 중에는 예약이 필수인 곳이 많습니다.
1: Many local eateries require reservations.
0: Or you may have to wait in a long line.
1: Yes.
0: 자, 그 다음. 어디서 밥을 먹을지 정하다. Decide where to eat. 이것도 붙여서.
1: I open my food map and happily start deciding where to eat.
0: 어디 가서 밥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이거죠. Happily start deciding where to eat. 자, 어디서 식사할지를 정하지 못해서 나는 그냥 피자를 주문했다.
1: I couldn't decide where to eat, so I just ordered a pizza.
0: 어디 가서 밥 먹을지 내가 정할 차례다. 그런다면요. It's my turn.
1: It's my turn to decide where to eat.
0: It's my turn to decide where to eat.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맛집 추천하다. Recommend a good restaurant.
1: Can you recommend some good restaurants?
0: 그 친구는 항상 추천할 만한 그런 맛집들 리스트를 갖고 있다.
1: He can almost always recommend a good restaurant.
0: This is you, 선생님. You can always, almost recommend a good restaurant.
1: I can try.
0: 그쪽으로 갈 예정이라면 내가 맛집 추천해 줄 수 있다.
1: I can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f you're going there.
0: 좋습니다. 자, 어제 만나봤었던 사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가 4살 때 코에 그 검은 콩을
1: 네.
0: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불어서 좀 아파했었던 그래서 놀래서 이렇게 꺼내줬던 기억에 대해서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1: 네, 들어보겠습니다.
3: Black bean memory. I am the mother of a 7-year-old boy. This happened when he was 4 and attending daycare. One day, I noticed something black in one of his nostrils while he was watching TV. At first,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and didn't think much of it. But then he suddenly started crying and said his nose hurt. When I looked more closely, I saw a black bean sticking out of his left nostril. My son was scared and crying, and I broke into a sweat. Luckily, my mother happened to come over and held his legs. I gently pressed down on the top of his nose, and the black bean popped right out. My son stopped crying when he saw the bean. It turned out that they had been observing beans at daycare the day before, and my son had put a bean he found on the floor into his nose. The bean had swollen from the mucus in his nose and had grown large enough to cause pain. It was a scary moment, but now it's become a funny story that my son and I laugh about whenever beans come up.
0: 자, 좀 더 자세히 봤다라는 말이 있었죠. Look more closely.
4: When I looked more closely, I saw a black bean sticking out of his left nostril.
0: 그렇죠. 왼쪽 콧구멍 밖으로 뭐 검은 콩이 살짝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Okay? 자, 더 자세히 보면 정교한 디테일이 보일 거다.
4: If you look more closely, you'll notice the fine details.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 땀이 흘렀다. 식은땀 쪽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Break into a sweat.
4: My son was scared and crying, and I broke into a sweat.
0: 이건 갑자기 좀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 어감으로 많이 씁니다. 자, 나는 그 전화를 받고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4: I broke into a sweat when I got the call.
0: 그렇죠. 놀라서, 걱정돼서 이런 식으로. I broke into a sweat when I got the cal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뗄 수 없다. Can't take one's eyes off. 그 다음에 사람이 바로 나온대요.
4: You can't really take your eyes off kids for even a second.
0: 아이들한테는 정말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 그런 어감이죠. 자, 우리는 아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너무 예뻐서.
4: We couldn't take our eyes off the baby.
0: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Okay? So we couldn't take our eyes off the baby.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다섯 개 사연과 좋은 표현들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4: Yes, have a beautiful weekend, everyone. And we'll see you on Monday.
0: Goodbye, everyone.
4: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all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0: You said we don't go to the hospital for a cold.
1: Right.
0: Big.
1: You see a doctor, you go to the doctor's office.
0: 맞아요. 그래서 감기는 hospital,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the doctor's office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혹은 표현할 때는 see a doctor라는 표현도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응급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1: Ah, that would be the emergency room or ER for short.
0: 네, 그래서 ER이라는 또 시리즈도 있었죠.
1: Right.
0: 네, 아주 유명한 TV 시리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조금 이 의료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 이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미국은 조금 달라서 뭐 옛날에 뭐 오바마 케어가 있긴 있었지만 요즘은 또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보험 회사에 등록을 해서 그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홈 닥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닥터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의원에 간다기보다 나한테 지정된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치의가 따로 있거든요. Usually you go to a primary care doctor.
1: The primary care doctor would be the person you, usually see about any problems. And if you have anything that's more serious or should be seen by a specialist, then he would
0: 그렇죠.
1: refer you.
0: 맞아요. 그래서 primary care doctor를 매일 보고 이 사람이 내 선에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전문의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referral을 써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가주세요라는 어떤 안내서를 적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 가서 아프다. 그러면 약간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Because if you're a traveler, you don't have a primary care doctor. 그죠? So, 미국에 가면은 사실 앰뷸런스 부르는 것도 굉장히 돈이 비싸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도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1: That's right.
0: 예, 네, 그래서 쉽게 119, 뭐, 미국에서는 911이겠지만 부르기가 힘듭니다. 네.
1: It has to be really serious for
0: Very,
1: you to
0: very
1: push those numbers.
0: serious. 맞아요. 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나라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게 조금 다르니까 혹시나 내가 아플 걸 대비해서 물론 뭐 여행자 보험도 들겠지만 그 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 미리 조금 알아놓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with Monday.
1: Okay, let's jump right in.
0: Okay,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Monday's expression was, I haven't been feeling well.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쵸? I haven't been feeling well. 이 표현 잘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이제 대화를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를 해볼 텐데요. Where can we find the 빈칸s?
1: The Bingkans would be in your book, your Start English book on page 22.
0: 네, 월요일에 빈칸들은 22쪽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책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3: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Tom,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1: Tom, you don't look so good.
0: 빈칸에는
1: Don't, D-O-N apostrophe T.
0: Do not의 줄임 표현이죠. Don't. You don't look so good.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라는 말이고, 안색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얘기도 했었어요. 괜찮아요?
1: Are you okay?
0: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0: 네, I haven't been feeling well 이라고 해서 haven't been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별로 좋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었죠.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1: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빈칸에는
1: I think I'm coming down, D-O-W-N.
0: 그쵸. 그래서 come down with something 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벼운 감기라든지 몸살 이런 게 나한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어서 또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3: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0: 아이고.
1: Oh no.
0: 병원은 가봤어요?
1: Have you seen a doctor?
0: 빈칸에는
1: seen, S-E-E-N.
0: 그쵸. So have you seen a doctor? 병원은 가봤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라는 질문이었죠. See a doctor. 기억나시죠? 아직요.
1: Not yet.
0: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1: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0: 빈칸에는
1: better, B-E-T-T-E-R.
0: 네, 하지만 발음은 T 발음 안 하고 북미권에서는 better. 이렇게 부드럽게 T를 발음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3: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2: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3: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0: Tuesday.
1: On to Tuesday. Tuesday's expression was, I have a slight fever.
0: I have a slight fever. 열이 조금 있어요 라는 뜻이었죠. I have 뭐뭐는 제가 어떤 증상이 있어요 라는 패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Fever가 열인데 slight라는 단어, 약간의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미열이 있어요. 뭐 열이 조금 있어요. I have a slight fever라고 한다고 했죠. 이 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열이 나는 거는 여러 번 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서 어를 넣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역시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2: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3: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0: 어디가 불편하세요?
1: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0: What?
1: Seems, S-E-E-M-S.
0: 뭐뭐인 것 같아 라는 seem인데 seems, S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변하니까 주어에 따라서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말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열이 조금 있고 목이 아파요.
1: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0: I have a slight fever.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열이 조금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 뒤에 목이 아파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1: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0: 빈칸에는
1: sore, S-O-R-E.
0: 네, 그래서 목이 아플 때 우리가 안쪽 목이 아플 때는 sore throat라는 표현, 거의 굳어진 표현이에요. S-O-R-E가 뭐 아픈, 고통스러운 이런 표현이었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3: Since yesterday morning.
0: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1: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0: How long have you had these
1: symptoms? Symptoms. S-Y-M-P-T-O-M-S.
0: 네, 스펠링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네. 그렇죠? Symptoms인데 거의 P 발음은 안 나고요. 네, Y가 있다는 거, 그리고 M이 두 개 있는 거, 요거 스펠링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얼마 동안 이 증상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제 아침부터요.
1: Since yesterday morning.
0: 빈칸에는
1: since 들어가요. Since is capital S-I-N-C-E.
0: 그쵸. 그래서 언제 언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화요일도 복습 끝났습니다.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3: I have a slight fever and a sore throat.
2: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3: Since yesterday morning.
0: Let's move on to Wednesday.
1: On Wednesday, we learned, make sure you get enough rest.
0: Make sure you get enough rest. 라는 표현을 배웠죠. 충분히 쉬도록 하세요라는 말이었고, make sure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해요라는 의미이지만, 약간 조언을 줄 때,

0: How are you feeling?
1: 자,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조금 나아졌어요. 감사해요.
0: A little better, thanks.
1: 빈칸에는
0: better, B-E-T-T-E-R.
1: 네, so how are you feeling? I'm feeling a little better인데 I'm feeling 여기서 생략이 된 거고 a little better, thanks. 뭐 좀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이었죠. 그냥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0: I just need some rest.
1: 네, 그래서 여기서 just는 그냥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어볼까요?
2: Make sure you get enough rest. Don't push yourself.
3: I will. You're so kind.
1: 충분히 쉬도록 하세요.
0: Make sure you get enough rest.
1: 이 표현은 바로 수요일의 표현이었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0: Don't push yourself.
1: Don't
0: push, P-U-S-H.
1: 네, 밀다라는 뜻이지만 push oneself 이렇게 같이 붙어서는 내 자신을 무리하게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을 하게 만들다. 뭐 이런 의미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지 마. Don't로 얘기를 했죠. 그럴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0: I will. You're so kind.
1: 그래서 빈칸에는
0: I will, W-I-L-L.
1: 네,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였죠. 수요일도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I heard you've been sick. How are you feeling?
3: A little better, thanks. I just need some rest.
2: Make sure you get enough rest. Don't push yourself.
3: I will. You're so kind.
1: All right, Thursday.
0: On to Thursday.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1: 의사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고요. I think로 시작하면은 좀 부드럽게, 나의 의견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먼저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You still look pale. Are you feeling any better?
2: Honestly, no.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1: 아직도 안색이 창백해요.
0: You still look pale.
1: 창백한, 어떻게 쓰죠?
0: Pale, P-A-L-E.
1: 그렇죠. 좀 나아졌어요?
0: Are you feeling any better?
1: Are you feeling better? 라고만 물어봐도 되지만 any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라는 뉘앙스를 준다고 했었죠. 솔직히 아니요.
0: Honestly, no.
1: 네, honestly 스펠링은요?
0: Capital H-O-N-E-S-T-L-Y.
1: 맞아요. 그 다음에 no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사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0: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1: 네, 이 표현이 바로 목요일의 표현이었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That's a good idea.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2: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1: 좋은 생각이에요.
0: That's a good idea.
1: That's a good idea. 벌써 며칠째 아픈 거잖아요.
0: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1: 자, 빈칸에는
0: a few.
1: 두 개의 단어네요, 그쵸?
0: Mm-hmm. A, and then few, F-E-W.
1: 그쵸? A few라고 하면은 약간의 혹은 몇 개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며칠째를 for a few days라고 얘기를 했고 now가 약간 벌써라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했고요. 오늘 오후에 예약을 잡아볼게요.
0: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1: 네,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0: This, T-H-I-S, afternoon.
1: 네, 오늘 오후라는 표현이었죠. 자, 목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3: You still look pale. Are you feeling any better?
2: Honestly, no.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3: That's a good idea.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2: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1: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0: Friday's expression was,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1: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0: 좋다는 말이었죠. 네, so I'm feeling much better. 훨씬 더 나았다라는 말이었고요. Thank you는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뒤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자, 그러면 또 대화 이제 또 들으면서 앞부분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You were so sick last week.
2: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0: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3: You were so sick last week.
0: 빈칸에는
3: Last, L-A-S-T.
0: 네, so last가 지난이라는 의미로 last week가 지난주라는 뜻이죠.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3: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어요.
3: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0: 네, 그래서 약을 먹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eat가 아니라 take를
3: Take.
0: 쓰고 빈칸에는 그거의 과거 형태가 들어가죠?
3: Right. Take past tense is took.
0: Good.
3: T-O-O-K.
0: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1: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2: She said it was just a cold.
0: 다행이네요.
3: That's great to hear.
0: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3: What did the doctor say?
0: 빈칸에는
3: Doctor, D-O-C-T-O-R.
0: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3: She said it was just a cold, C-O-L-D.
0: 그쵸, 감기는 cold죠. 대화 다시 들어볼까요?
1: You were so sick last week.
2: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1: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2: She said it was just a cold.
0: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3: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든과
3: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4: English.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협의회.
2: 쉽고 확실하게
7: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7: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2: 와, 이번 한 주도 정말 열심히 달려 주셨어요.
7: That's right. 네. This week we were discussing different ways to yield, to give up your seat or to save your seat. Or to take somebody's seat.
2: Oh, that's right. So that seat's taken 이란 말도 있었고요.
7: Is that seat taken?
2: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라는 게 이제 비록 제목이긴 했지만
7: We started with that.
2: Yes. Right. 근데 그 맥락에서 저쪽 자리 옆에 가면은 거기에 콘센트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쓰시라고 뭐 배터리 거기서 충전하시면 된다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7: 콘센트요?
2: 네.
7: 콘센트.
2: 콘센트.
7: 컨센트 하면 뭔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들. 네. 컨센트. 여기서는 아웃렛.
2: 아웃렛.
7: 콘센트라고 하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2: 그럼 우리말로도 계속 아웃렛이라고 할까요? 전기 아웃렛 뭐 이렇게?
7: Yeah, I think for power outlets to charge your phone or computer, the proper English word is outlet.

0: 완전히 브로큰 잉글리시가 되는 거네. 콘센트라고
1: 그렇죠.
0: 하는 게.
1: 맞아요. 네.
0: 아, 그러네. 그러면 그냥 어렵지도 않은데 아울렛이라고 할게요.
1: 아울렛으로
0: 그러면은
1: 갑시다.
0: 네, 어디 여기 아울렛이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1: That's
0: 자,
1: right.
0: 함께하고 계신 저희 교재 10월호입니다. 지금 20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 let's go all the way back to Monday's dialogue.
1: That's right.
0: 자, 21쪽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28일, 벌써 지난달 28일에는요,
1: Wow.
0: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서 전화기를 혹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1: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0: 그렇죠.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어디 제 전화기 좀 충전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라는 말로,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1: You can simply ask, where can I charge my phone?
0: Where can I charge my phone? 그렇죠.
1: But right.
0: 어디서 충전이 가능할까요? Where can I charge my phone? 혹은 여기서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을까요? Is there
1: Right.
0: anywhere I can? 이라고 시작하는 거냐.
1: 근데 제 생각에 이 질문 자체가
0: 네.
1: 막 찾고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0: 네.
1: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할 때, Where can I? Or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0: 어,
1: phone?
0: 그렇지.
1: You were looking, but you couldn't find an outlet.
0: Right, 그렇죠. 아웃렛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막 찾고 있기 때문에 Is
1: Right.
0: there anywhere I can? 뭐 이런 경우는 뭐,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출력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아요.
1: To
0: Print out.
1: print.
0: 네.
1: 아,
0: 그래서
1: okay.
0: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제그 출력 좀할수 있는 데 어디 있을까요?
1: Is
0: 그다음에
1: there anywhere I can print my documents, print
0: 어.
1: my resume, or I can 그냥 print만 해도 괜찮아요.
0: I can print.
1: Or I can print,
0: 오, 좋은 생각이,
1: or
0: 좋은
1: make a
0: 얘기다.
1: printout.
0: Make a printout.
1: Yeah.
0: Printout 하면은 출력물,
1: 물,
0: 인쇄물
1: yeah.
0: 자체 말하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make an 뭐라 그랬죠?
1: Make a
0: Printout.
1: printout,
0: Make a
1: yeah.
0: printout. 이런 식으로. 혹은 is there anywhere I can print?
1: That's
0: 선생님
1: right.
0: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지하철역 있는데도
1: That's right.
0: 프린트를
1: Yeah.
0: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1: I did see some of them. Very
0: 너
1: convenient.
0: 누군가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1: Brilliant idea.
0: Brilliant idea. 그렇습니다. 자, is there anywhere I ca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또 거기 대화들 중에서는 거의 다 나갔다.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다. My battery is almost dead도
1: It's
0: 있었습니다.
1: almost dead.
0: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3: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2: Perfect. My battery's almost dead.
3: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2: Thanks. You saved the day.
0: Thanks. You saved the day. 정말
1: Ah.
0: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1: You saved the day.
0: You saved the day.
1: Right.
0: 자, 자주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응용 문제 2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다가 이제 그걸 고친 거예요. 그래서,
1: Okay.
0: 자, 이제는 와이파이에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1: You should be able to connect to the Wi-Fi now.
0: You should be able to connect to the Wi-Fi now. 자, you should be able to. 그 본문 대화에서도요,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라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
1: Right.
0: 가면 큰 무리 없이 웬만하면 그 충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You
1: Right.
0: should be able to. 여기서도 이제는 뭐큰 무리 없이 와이파이에 무난히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You should be able to connect to the Wi-Fi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 You should be able to.
0: You should be able to.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2쪽으로 갑니다.
1: Tuesday.
0: Tuesday 29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자, 지금 비어있는 자리 같아서 내가 여기 좀 앉아도 되나? 라고 싶어서
1: Right.
0: 여기 누가 앉는 자리인가요? 라고 묻는 얘기가 있었죠.
1: So starting today, we were talking about seats, right? Can I sit here? Can I not sit here?
0: Right.
1: Or giving up your seat? So on Tuesday, we were talking about there's a lady.
0: Yes.
1: I guess, or James is actually saying, is someone using the seat?
0: That's right.
1: He wants to sit there.
0: He wants to sit there. 지금 제임스라는 남자가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앉고 싶은데 혹시라도 여기 원래 앉는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1: right.
0: Is someone using the seat? 이 use the seat라는 말은 그 다음 날에도 등장을 하죠.
1: Right.
0: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 자리를 쓰다라는 말로 use

0: the seat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의 주인, 뭐 임자, 우리말로는
1: right.
0: 그런 표현이 가능한데 영어로는 you don't own the seat. 그러니까 그를 자기가 정말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1: Right.
0: 잠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use the seat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1: So when you specifically say there are many, many seats, 바로 이거. Is someone using this seat?
0: Is someone using this seat?
1: Or that seat?
0: That seat?
1: So in that situation, you're specifically asking, is this seat taken? Is somebody sitting here already?
0: 그렇죠. Yeah. Somebody sitting here already. 그 의자를 사용한다는 게 뭐겠어요? 의자에 앉는다는
1: yes.
0: 뜻이니까.
1: Right.
0: Is someone sitting here? 해도 되고.
1: Right.
0: Is someone using the seat? 해도 된다는 거죠.
1: 가장 심플한 거는
0: 네.
1: 딱 이 포인트 하면서 anyone here?
0: Anyone here?
1: Or is someone here?
0: 오,
1: right?
0: 그 좋다. 가리키면서 누구?
1: 누구?
0: 있나?
1: Someone
0: 네,
1: here?
0: 네, 누구 있나? 이런
1: someone
0: 뜻으로.
1: Here?
0: 네, someone here? 라고 하셔도 좋겠네요.
1: Yeah.
0: 정 생각이 안 나면.
1: That's right.
0: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결 항공편에 맞추느라고 내가 계속 서둘렀다는 말로 서두르다, 동사가 rush가 쓰였습니다.
1: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0: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1: Right.
0: 제가 늦지 않고 이 비행기 표를 이 비행기에 타려고 막 뛰어오는데 뭐 이런 말들이 바로 catch my connection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1: Right.
0: 그래서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네.
1: I've been rushing. So you've been hurrying,
0: 그렇죠.
1: moving quickly,
0: 어.
1: so you don't miss your flight.
0: Oh yes.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서둘렀다. I've been rushing to. 특히 또 유의하시면서 대화 들어볼까요?
2: Excuse me, is someone using the seat?
3: No, it's all yours.
2: Great. I've been rushing to catch my connection.
3: Yeah, second flight. It's already been a long day.
0: 네, 자 여기서 응용 문제 이거 1번 해보면 어떨까요?
1: Great.
0: 이 충전기 이제 마음껏 쓰세요.
1: Oh, this charger is all yours.
0: 네, this charger, 이 충전기는 this charger is all yours. 몽땅 당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충전기를 이제 당신이 다 쓰시면 됩니다.
1: 마음껏 쓰세요.
0: 마음껏 쓰세요.
1: It's all yours.
0: 그렇죠. It's all yours.
1: Right.
0: 참 좋은 말이죠. 그 I am all yours.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1: Romantically, yes.
0: 당연히 romantically죠, 그러면.
1: 혹시나. So when you express your love to someone, I'm all yours. 나 몽땅 다. 너 거야.
0: 아.
1: 그대의 것입니다.
0: 아.
1: I'm all yours.
0: I'm all yours. Yeah.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꼭 로맨틱하지 않더라도
1: yeah.
0: 내가 일을 도와주리러 왔어.
1: That's exactly what I was going to say. That.
0: 아, 그래 말씀하세요.
1: So for the next couple of hours, I'm all yours.
0: I'm all yours for
1: How
0: the next.
1: How can I help you?
0: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1: I'm all
0: 제가,
1: yours.
0: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I'm all yours.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군요.
1: Perfect.
0: 네. Yeah. 자, 29일 화요일도 정리됐습니다.
1: Mm-hmm.
0: 자, 수요일 30일 순서는요. 23쪽에 있습니다.
1: Mm-hmm.
0: 자, 지금 아무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그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아유, 사실 제 친구 자리인데 얘가 지금 방금 화장실 갔는데 금방 올 거라서 조금 곤란한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1: 그냥 no 하면 무례하죠.
0: 네.
1: no.
0: no.
1: 여기서 no 보다는 nope.
0: No.
1: 하면 안 되고요.
0: 안 되고요.
1: I'm sorry. Excuse me. That seat's taken.
0: 아, 바로 이때 그 자리가 사실은 주인이 있어요. 물론 주인이라는 것이 뭐 아무나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뭐 대기실에 있는 좌석이라든가
1: right.
0: 돈을 주고 산 자리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1: 그쵸. 먼저 와 있는 사람을
0: 네.
1: 이제 임자 또는 이렇게 somebody is sitting there already. You can say, oh, I'm sorry, that seat's taken.
0: That seat's taken.
1: Yes.
0: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Mm-hmm.
0: 자, 먼저 대화부터 듣죠.
2: Excuse me, that seat's taken.
3: But it doesn't look like anyone's using it.
2: My friend just went to the restroom. She'll be back in a minute. I'm sorry.
3: I see. I've been standing for almost an hour.
2: I understand. I'm really sorry. She'll be back very soon.
0: 그렇습니다. She'll be back very soon. 제 친구가 곧 돌아올 거거든요. She'll be back very soon. 바꿔서 저 이제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I'll be back very soon 하면 되겠네요.
1: Right. I'll be back very soon.
0: 네, 그렇죠. 자, 아까 우리는 seat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 Right.
0: 이번에는 응용 문제 1번에서 사물함, locker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1: Okay.
0: 그 사물함은

0: 주인이 있어요.
1: Oh, I'm sorry. That locker is taken.
0: 네, excuse me. 혹은 I'm sorry. That locker is taken. 그 락커는 이미 누군가 차지했습니다. That locker is taken. 아,
1: That locker is
0: 이게
1: taken.
0: 그렇죠. 어떤 그 자리, seat 말고도 이렇게 locker라든지 또 공공장소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켜 말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30일 내용 함께 하셨습니다.
1: Mm-hmm.
0: 자, 이제 드디어 새 달이 왔습니다.
1: Right.
0: 10월 1일 순서였는데요. 목요일이죠.
1: Right.
0: 자,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지하철 안인데 다 자리에 앉아 있는 딱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1: There's only one seat that nobody is sitting in.
0: That's nobody is sitting in.
1: Why?
0: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있는데 왜일까?
1: There's a reason.
0: 네.
1: It's a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0: 아하. It's a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자, mom 하면은 엄마. 근데 I'm a mom. 그러면 나는 엄마예요.는
1: Right?
0: 건데 I'm a mom to be. 뒤에 to be를 붙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기가 없지만 앞으로 아기를 가진 그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I'm a mom to be.
1: Somebody who is soon to become a mother, soon to be a mother. 그걸 줄여서
0: 네.
1: mom to be or
0: 그렇군요.
1: mother to be.
0: Mother to be.
1: That's right.
0: 우리가 흔히 이제 워너비라는 말을 한국어로도
1: 아,
0: 많이 써요.
1: 조금 다른 맥락이죠?
0: 그렇죠.
1: wannabe.
0: 이게 무조건 비로 끝나기는 했는데
1: Right.
0: 거기서 워너비, 아니고 마돈나 워너비, 뭐 워너비 마돈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옛날
1: Lady Gaga
0: 말하거든요.
1: wannabe.
0: 그렇죠. 네, 레이디 가가 조금 요즘으로 왔네요. 그
1: sure.
0: 정도면은 그러니까는 마돈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추앙하는 사람들
1: Yeah.
0: 이렇게 말할 때
1: Somebody who really wants to be like
0: like
1: her or become like her.
0: 아.
1: Wannabe.
0: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다 할 때는 워너비를 쓰는 거고 to be를 붙이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될 사람.
1: 될 사람.
0: 네,
1: Yeah.
0: 예비 신랑. 그때 뭐였죠? groom to be였죠.
1: Groom to be,
0: 네.
1: bride to
0: 예비
1: be.
0: 신부 bride
1: Yeah.
0: to be.
1: That's right.
0: 아, 그렇군요. 여기서도 moms to be. 이제 예비 엄마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정해 놓은 거야.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였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거 들어볼까요?
2: It's so crowded.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
3: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2: Oh,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3: Exactly. An expectant mom might get on at any stop.
2: That makes sense.
0: 네. 자,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영문을 몰라서 어째서 저기에는 왜 아무도 안 앉는 거야? 라는 말로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가 있었잖아요.
1: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
0: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볼 때 How
1: Right.
0: come?이라고 시작하면 좋다고 했는데요.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응용문제 1번. 아니, 어째서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1: How come you didn't tell me?
0: How come you didn't tell me? 어째서 나에겐 말하지 않았던 거야? How come you didn't tell me? 그러니까 how come 아시겠죠? 어째서 어떤 이유로 뭐 이렇게 말할 때 영문을 모르겠다. 네.
1: 그냥 why로 해도 되는데
0: 네.
1: 좀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따질 때 How come?
0: How come?
1: Why didn't you tell me? It's
0: 그렇죠.
1: okay.
0: 네.
1: How come you didn't tell me?
0: 아니 충분히 말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수 없어. How come you didn't tell me? 네.
1: That's right.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자, 2일 가겠습니다. 금요일 순서인데요. We're on page 25.
1: All right.
0: 25쪽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얘기였죠?
1: Oh, I remember this. This was yesterday. So, James is such a nice person, kind person, or I want to say, courteous person.
0: Courteous, 그렇죠.
1: So he respectfully wants to give up his seat. 양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불러올까? Would he reject me? I'm sure he's thinking about many things.
0: 생각이 많으시네요,
1: Yeah,
0: 선생님. 네.
1: maybe.
0: 네. 아까 그 courteous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라고 할 때
1: Right.
0: courteous라는 말 많이 쓰죠. 자, 여기서도, 저 어르신 아무리 봐도 자리에 곧 앉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서 계시면 안될것 같은데, 자리에 앉는 게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라는 말을.
1: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0: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라고 합니다. 자,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생겼다라는 말도 되고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말도 되죠.

0: That man looks like.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가 나오는데, he could use a seat. 그분이 자리 하나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즉, 딱 필요한 상황이다.
1: 가끔 영화 보면 누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막 지쳐 있어요. Oh, Diane, you look like you could use a drink.
0: 그러니까.
1: You look like you could use a drink. Looks like you're tired. You need a drink. You should have a drink.
0: 그렇죠. 지금 다이앤 가만 보니까 그한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한 잔이 꼭 필요한 때 같은데 뭐 이런 말로
1: That's right.
0: You could use a drink. 아, 그렇군요. But
1: You
0: I
1: could
0: don't
1: use.
0: drink. I'm sorry.
1: Get me some water.
0: Right. 자, 여기서는요. 이 자리에 앉으세요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르신, 제자리에 앉으세요.
1: Sir, please take my seat.
0: 네, sir, please take my seat. 자, 이때 please sit down here 라고는 뭐 해도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뭐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앉아주세요. Please를 그나마 붙였으니까 please sit down here 하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나 please take my seat 저의 자리를 그냥 가져가 주세요. Please take my seat가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제 대화 들어볼까요?
2: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Go ahead.
2: Sir, please take my seat. Thank you so much. But are you sure? Of course, no problem. I don't mind standing.
0: 네, 자, 응용 문제 2번. 아, 이번에는 제가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1: I don't mind paying this time.
0: I don't mind paying this time.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1: Perfect.
0: 자, 한주 내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1: English.
0: English.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7: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6: Hi, everyone. Happy weekend.
7: It is Saturday, isn't it?
6: Yes, it sure is. Mm-hmm. So, Cameron, I recently made a very exciting purchase.
7: Oh.
6: Okay. Don't laugh. I got an alarm clock.
7: I'm going to laugh a little bit.
6: Okay.
7: Although, you say that, I have recently also gotten an old school alarm clock.
6: You did?
7: Yes.
6: Yeah, me too. A very, very cheap, you know, very small. And it's like, it makes that noise.
7: Is it electronic or?
6: It's a battery.
7: Battery?
6: Yeah, it's a battery.
7: Are the numbers?
6: No. I want old school.
7: You want the circle with the hands?
6: The hands. The whole thing.
7: Yeah.
6: Okay. So it has just been like giving me a lot of joy because I've been wanting to get an alarm clock. I didn't want to be, you know, I wanted to turn my phone off, and so I finally did it. It's just so cute. And so now every morning it's like, dee, dee, dee, dee, dee, dee, and then you just press that button.
7: Do you have it beside your bed?
6: Right next to my bed. No.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해마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뇌 속에 아주 작은 기관 해마. 해마는 우리의 기억을 생성하고 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해마가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없으니 이전에 쌓은 기억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영영 과거에 갇혀 미래로 향하지 못하게 되죠. 또 해마가 망가져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도 현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작은 기관이 이렇게나 대단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aturday, the 3rd of October, Kitondol, or National Foundation Day,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The crisp autumn air and clear skies these days are ideal for a weekend hike. However, as briefly mentioned this week, remember that picking up wild acorns or chestnuts in public parks and mountains is illegal, as these fallen nuts serve as a critical food source for wildlife, preparing for the harsh winter months. Well, coming up in the show today, in Hour 1, we have the headlines. 일부에서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모닝 헤드라인 뉴스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listen to our first song. It's Michael Bublé. It's a

0: I'm sorry you have to cope with me.
1: No, it's all right. I don't really. I don't have to use the word like that. When we cope with something, we're dealing with it. We're handling it. And that thing is usually going to be a little bit tricky.
0: Yes.
1: Or a little bit painful or in some way problematic, causing us problems. So we're coping with it. We're making our situation better while still handling that issue.
2: Cope with A라고 할 때 그 A라는 게 반드시 좀 어려운 것이어야 돼요. Yeah.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다루고 이겨내고 대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To cope with a problem, for example.
1: Yes. Your friend may say, oh, how are you coping with your new job?
2: 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1: Yeah, or in January when it's snowing, someone may ask, how are you coping with the weather?
2: Exactly.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그것도 일종의 어려움이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잘 견디고 있어? 네. 이런 의미로 How are you coping? 아니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일을 당했다든지 Maybe you recently got unemployed.
1: Yeah.
2: How are you coping?
1: Absolutely, yes.
2: 잘 견뎌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여기서는 coping with high leisure costs라고 했습니다. leisure라는 발음도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leisure라고 해요.
1: 네.
2: 근데 미국에서는 leisure?
1: Yeah, leisure.
2: leisure라고 하죠. 발음이 좀 다른데,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그런 이제 leisure 비용,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취미를 바꾸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0: American consumers are shifting their spending away from expensive travel toward cheaper at-home hobbies to cope with rising leisure costs in a trend known as funflation, according to data cited by CNBC.
2: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두 개씩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0: This is our next song. It's by Matt Bianco, Half a Minute.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렛츠 컨티뉴 위드 어 위클리 헤드라인스 리뷰.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Move over, Mariah. A country singer has taken the reins of the Billboard Hot 100. Let's have a listen.
1: Country singer Ella Langley's smash Choosin' Texas has extended its historic run atop the Billboard Hot 100 with a 24th week at number one, expanding her lead after officially dethroning Mariah Carey's long-standing 22-week record with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2: 컨트리 가수 엘라 랭슬리의 히트곡 Choosin' Texas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 기록이 통산 24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이 노래는 기존 역대 최장 1위 곡이었던 Mariah Carey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보유했던 통산 22주 기록을 최근 공식적으로 깬 후 더 격차를 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hoosing Texas가 아니라 Choosin' Texas죠.
1: Yes, Choosin' Texas. It's the southern draw.
2: 맞아요.
1: We call it the southern draw.
2: 네, 그래서 종종 영어에 마지막 G를 drop 해버리고 그 다음 거기다 apostrophe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발음도 그냥 N 발음으로 끝내시면 돼요. Mm-hmm. So it's choosin'. 약간 그 캐주얼한 느낌,
1: yeah.
2: 뭐 southern 느낌이 좀 있어요. Choosin' Texas.
1: Yep.
2: 요즘에 이 노래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1: Yeah, yeah. So it has extended its record for the longest running number one hit on the Billboard Hot 100. And so it's spent its 24th week at the top, surpassing Mariah Carey'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which is a really big deal.
2: I know, yeah.
1: So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spent 22 weeks at number one. It maintained that record for a really, really long time. So this breakout hit has made Langley the first female country artist to simultaneously top the Hot 100, Hot Country Songs, and the Country Airplay charts at the same time. And the 26-year-old singer is also riding the success of her latest album. It's called Dandelion, and she's preparing for an arena tour, so she's doing very well. And they say that this track is, as I mentioned, it's dominant, reigning atop the Hot Country Songs chart for the 42nd week.
2: Wow. 자, Choosin' Texas 이 노래 제가 가사를 좀 살펴봤더니 어떤 이제 남자가 자기 말고 텍사스 출신 여자를 고르는 것 같다.
1: Mm-hmm.
2: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사 그대로 보면은 텍사스를 고를 것 같아. 딱 봐도 알겠어. Mm-hmm. 이런 내용인데 텍사스라는 지역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출신 여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컨트리 풍의 음악도 굉장히 듣기 좋고 네, 저도 이게 뭔가 편안하면서도 캐치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All right, so let's have a look at a historic run.
1: Mm-hmm. So a historic run refers to a continuous period of extraordinary success, achievements, or events that are remarkable, that they will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2: Right.
1: So it's used a lot when

0: way of saying that someone is no longer alive.
1: Yeah, I think it's similar in Korean because you wouldn't say 죽은. That just sounds too blunt and it's not very considerate.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돌아가신, 별세한, 뭐 세상을 떠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the deceased, the late, somebody who passed away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제 the late가 고인이 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the 넣어줘야 돼요. You can't just say late Dolly Parton, the late Dolly Parton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rish band U2 is set to release its first full-length album in 9 years, Carnival de Luz, this November, featuring a closing duet with the late Dolly Parton that marks her final recorded vocal performance.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선별해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Let's listen to Electric Light Orchestra with Mr. Blue Sky.

Five key expressions from those headlines. Let's have a look at those right now. The first one is an anomaly. A-N-O-M-A-L-Y. That means it doesn't fit the trend or the pattern. 이례적인 것, 예외적인 것을 anomaly라고 합니다. 앞에 부정관사 un 붙여서 an anomaly라고 많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이죠. charge, 청구금액, charge. 그 다음에는 왕위, 어떤 이제 왕좌에서 퇴위시킬 때 영어로는 dethroning이라고 합니다. 권좌에서 몰아내다. 즉,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를 내가 이제 끌어내려서 내가 그 1위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봤었던 헤드라인 중에서 Ella Langley가 Mariah Carey의 그 기록을 깨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는 universal.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niversal healthcare, universal suffrage, something that is universal applies to everyone. 마지막 표현은 고인이 된이라는 영어 표현인데요. The late and then the name of the person. 그래서 the late Elvis Presley, the late Michael Jackson 이런 식으로 the late Dolly Part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hour one. We're going to move on now with a song by Chic. This is Le Freak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에파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3rd of October. I'm your host, Choi Soo-jin.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First of all, let's have a look at Monday's news coverage. 미국의 대학생 부모들 사이에서 타지에 보낸 자녀를 대신 돌보게 하는 일명 local mom 서비스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 Worried about your college kid? Now you can hire a local mom.
0: 대학생 자녀가 걱정되세요? 그렇다면 이제 동네 엄마를 고용하세요. 동네 엄마. 지금 굉장히 생소하죠? 이건 우리가 해석을 물론 했습니다만. Hire a local mom, 현지 엄마.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타 주나 타 지역에 가서 그 다니게 되면 너무 머니까 부모님을 자주 뵙기가 당연히 힘들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여건상 안 되니까 그 현지에 있는 엄마, 대리 엄마 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1: On a Saturday in late August, 2 days before school started, Mindy Horwitz pulled up to Anthony Iquale's apartment complex with the glassware she had been storing for him. When he emerged,